7월 3일 평화로운 여유를 만나고픈 금요일 첫 곡은요. Eagles Peaceful is Feeling 띄워드렸습니다. 저는 살라시오 김용은 은빛 수녀입니다. 염세주의 아버지 하면 쇼펜하워잖아요. 쇼펜하워는 40살의 인생의 괴로움에 대한 해답을 깨달았고요. 그리고 살아생전 유명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던 걸로 전해집니다. 정작 본인은 염세주의자로 불렸지만요. 나름 꽤나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욕망 자체를 없애라는 그런 염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리두기. 그게 핵심 아닐까요? 한 주일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의 그 저마다의 욕망, 욕심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오셨나요? 이번 오늘 금요일이고 반가운 금요일이잖아. 이번 주말에는 딱 한 가지 자신에게 이런 질문 하면 어떨까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거야? 라는 질문이요. 내가 원하는 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거야? 혹시라도 습관처럼 쫓고 있는 건 아닌지 그냥 잠깐 멈춰서 물어본다면요. 그 순간이 바로 욕망과 거리두기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평화와 여유가 찾아오겠죠. 오늘도 우리 참 좋은 거죠.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 보내주세요. 100원의 문자 샵 1053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반가운 금요일 어서 빵톡으로 들어오시고요. 문자도 주시고 듣기 모드로 우리 평화롭게 여유있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금성님, 차경옥님, 김남숙님 어서 오십시오. 20분 듣고 성당 간다고요? 네, 성당 잘 다녀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지금 이 시각 9시 7분, 8분 되어가고 있죠. 생방송으로.

0: 함께하고 있고요. 광고 듣고 은빛 잠깐 만나볼게요.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Q

창가. 흘러갑니다. 지나갑니다. 사라집니다. 움직입니다. 변화합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당연한 진리죠. 우리가 흔히 인생무상이라고 하는데요. 따지고 보면 이 세상이 인생무상이지 않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보고 아, 구름이 참 예쁘다. 그 감탄사를 쏟아내는 순간 벌써 그 구름의 모양은 움직이고 다른 모양으로 변해 있죠. 우리가 바라보던 잠시 전에 그 강물, 알고 보면 절대 1초 전에 그 강물이 아닙니다. 강물은 이 시간에도 흘러가니까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역시 똑같은 나 같지만요. 그 성분을 따져보자면 이미 어제의 세포는 사라지고 새로운 세포가 자리하고 있으니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같지 않죠. 날씨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분 또한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어제는 하기 싫었던 것을, 그리고 어제는 절대 용서가 되지 않았던 일도, 어제는 조금 미웠던 사람까지 오늘은 조금 다른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죠. 우리의 마음도 컨디션도 그렇게 시시때때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움직이고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거나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자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위로를 해주는 말들이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지당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어제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었던 일들도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그 일이 해결이 됐건 안 됐건 간에 우리의 마음은 또 다르게 그 일을 대하게 됩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그리도 다 무상합니다. 그 이치를 알고 있지만 또 새삼 절실하게 생각해보면 너무 행복할 때도 너무 잘 나갈 때도 모두가 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것을 알게 되면 자만하지 않게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스스로 일어설 힘을 얻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싶네요.

모세다데스 레드 리버 밸리 들려드렸습니다. 모든 게 그렇게 흘러가고 변하는 거죠. 만남도 헤어짐도 그 흐름 속의 한 장면인데요. 6월이 가고 7월이 온 것처럼 우리 곁에도 누군가는 떠나고 또 누군가는 새로 다가오고 그렇게 인연도 계절처럼 바뀌어 가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곁에 있는 사람 늘 영원히 있을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해보게 되네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한 가지 주제를 놓고 공감해보는 공감백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말하고 듣는 수많은 단어 중에 어떤 단어가 내 인생의 최고의 단어일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딱 한 가지 단어를 마음에 품는다면 어떤 단어일까? 한 가지 단어 가지고 공감백배 입장해 주시고요. 듣고 싶은 노래도 신청해 주세요. 당첨자분에게 시원한 커피 쿠폰 드립니다. 100원의 이름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많이 올려주세요. 아, 노래와 딱 어울리게 또 우리 8544님께서 아, 마음이 슬퍼서 시를 또 지어서 보냈다고 하셨어요. 어떤 시일까요? 제목은 먹구름 최선호. 곧 소나기라도 퍼부으려는 듯 먹구름 모여들고 피아노 건반 소리조차 도미솔도 구름 속으로 숨어들더니 폭포수처럼 시원한 물줄기 쏟아지는데 젖은 낙엽은 빗물 따라 떠나네. 오늘 하늘 구름도 먹구름이 있네요. 어제 저희 마음 닮았어요 라고 하셨어요. 아우 너무 좋습니다. 왠지 쓸쓸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또 굉장히 또 깊은 정서가 느껴집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시 보내주셨네요. 장문수님, 소나기가 지나고 칙칙한 하늘이지만요. 그래도 공원은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행복합니다. 예, 하늘은 맞아요. 칙칙한 듯 하지만 공기는 좀 왠지 기분 좋은 산뜻한 맑은 그런 느낌? 저도 그런 느낌 안고 오늘 출근했습니다. 0756님 오늘 날씨 많은 거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나 봐요. 장마가 시작돼서 꾸물꾸물합니다. 네, 모두 우리가 꾸물꾸물입니다. 좋은 주말 보내기에 오늘 하루도 열심히 보람된 하루가 되도록 노력해야겠죠? 저희 성당에서는 매일 성경 읽고 마음에 와닿는 말씀 한 구절 쓰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왠지 묵상하게 되고 성경 말씀 한 번도 되새기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 성경 그 필사는요. 정말 많은 것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글씨를 쓰면서 또 내 마음이 어떤 집중력, 힘도 키워지기도 하고요. 인내력도 키워주고 그리고 또 쓰다 보니까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고 또 와닿다 보니까 그렇게 살고 싶고 그래서 필사는 정말 정말 좋은 아, 취미로 매일 한 구절씩만 써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756님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노래는요 3212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성시경 너의 모든 순간.

너의 모든 순간 성시경이었어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 성함과 주소까지 사연과 함께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요. 당첨자분에게 1년 동안 편안하게 구독할 수 있도록 배송해 드립니다. 이번 주 특별한 문화 선물 소개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가면 너무너무 좋은 연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플루티스트 장선우, 오보이스트 조경훈, 정상급 연주자들로 구성된 소누리테 목간 5중주의 16회 정기 연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날짜는요, 7월 11일 토요일 낮 2시, 7월 11일 토요일 낮 2시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공연합니다. 원하시는 분 샵 1053 들어오셔서 성함 남겨주시고요, 글머리 공연 해주시면 됩니다. 당첨자 5분에게 1인 2매씩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이에요. 지금 이 기회 되는 대로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어떻게 알아요? 당첨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5153님, 수녀님, 여름하늘이 그리는 예쁜 구름은 하늘에 하루의 선물 같아요. 세렌디피티 말씀 주셨던 날 청주에서 담아온 하늘이에요. 아우, 세렌디피티. 아우, 너무 좋아요. 그 행운을 받으셨군요. 이 럭키. 아, 이거 쉽지 않아요. 정말 아름다운 하늘을 또 사진까지 보내주셨네요. 저도 와, 행운을 받은 그런 느낌입니다. 5153님 너무 고맙습니다. 최윤철님은 저는 성경 비싸 네 번째 하고 있어요. 크크, 자랑하고 싶은 거죠? 대단하십니다. 네 번째는 하고 계시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공감백배. 공감백배 들어오시는데요? 어떻게? 이거 하나 생각하고 들어오시면 어때요?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단어가 뭘까?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가장 나에게 힘이 되는, 나에게 세렌디피티, 행복이 되는, 행운이 되는, 럭키가 되는 그런 단어 한마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단어 하나 품고 공감백배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좋아요. 언제 들어도 좋은 추억의 노래 두 곡 듣는 시간, 오늘도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들려드릴게요. 4340님 신청하셨어요. 마그마, 해야. 안경근님 신청하셨네요. 유익중, 그리운 얼굴. 두 곡 듣고 오늘의 공감백배 함께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손뼉 장단치며 무릎 장단치며 공감하게 하는 공감 맥백. 오늘의 주제는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네모다. 평소 내 마음이 자꾸 향하는 그 단어. 가슴에 품고 가닿고 싶어하는 바로 그 소중한 나만의 단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네모다. 지금 그 네모칸 떠오르셨다면요.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바로 채워주세요. 100원 유료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올려주세요.

가지 주제를 놓고 공감해 보는 공감 100배. 오늘의 주제는 내가 좋아하는 단어는 네모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단어는 네모다. 평소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단어 과연 무엇일까요? 궁금합니다. 당첨자 여러분에게 시원한 커피 드실 수 있도록 쿠폰 배송해 드리니까요. 샵 1053 유로 100원 빵톡으로도 마구마구 올려주세요. 그러게요. 우리 참전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좋아하세요? 어떤 단어가 늘 내 마음 안에 탁 의지가 되고 희망이 되고 꿈이 되어주나요? 나를, 내 인생을 선물하게 해주는 단어들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그 단어, 소중한 단어, 꿈, 희망, 어머니, 돈, 성공, 출세, 행복, 뭐 이렇게 듣기만 해도 단어 하나쯤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여행을 좋아하는 분은 여행, 뭐 사랑 가득한 분들은 사랑, 건강, 다양한 단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제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네요. 정말 소중한 내 마음속의 단어 딱 하나만 골라서, 또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요. 우리 참전가족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또 우리 마음이 또 몽글몽글해지고 그 단어로 하여금 풍성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4101님께서는요. 저는 감사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항상 주님께 감사부터 드리거든요. 너무너무 소중한 단어죠. 감사, 감사라는 단어. 이 단어, 이 말만 품어도 매사가 좀 용기가 생기고 힘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너무 소중한 단어, 감사. 7277님은 저는 배려입니다, 배려. 그래서 이행시까지 보내주셨어요. 어우, 제가 좋아하는 단어 배려. 배, 배우자는 먼저 하늘로 가셨고요. 려, 려연 배우보다 우리 아들이 더 멋져요. 라고 하셨어요. 아우, 너무 좋아요. 또 그림 그리면서 방송 듣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 배우자는 떠나셨지만 그 자리에 또 아들이 멋지게 버티고 있어주니까 희망이 되고 또 꿈이 되는 그런 소중한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9359님은요.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단어는 영어네요. 영어. I can do it. I can do it. 어우, 이거 우리 한참 한때 항상 이거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그런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70이 다 되는 나이에요. 95359님이 그래서 70이 다 되는 나이에 영어 공부 시작한 지가 6개월 되었답니다. 오, 정말요? 처음에는 과연 할 수 있을까 두려웠죠. 그런데 저보다 더 연배가 높으신 분들 보고 용기를 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이 나이가 나이는

숫자잖아요. 그냥 숫자. 숫자이고요. 그리고 이 새로운 언어를 공부할수록 치매 예방에도 좋고 뇌 건강에도 너무 좋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계속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 잘하는 것보다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I can do. 9359님과 또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되는 노래로 응원합니다. 강산의 넌 할 수 있어 듣고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단어들 만나볼게요.

강산의 넌 할 수 있어. 오늘의 공감 100배 한 가지 주제를 놓고 맞다마자 그래 바로 내 이야기야. 공감 100배 해보는 시간. 오늘은요. 내가 평소 마음에 담고 있는 소중한 단어는 네모다. 내가 좋아하는 단어는 네모다. 나에게 힘을 주는 단어는 네모다. 네모칸 채워주세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내 마음이 닿고 싶은 단어, 네모 상자들 희망 가득하게 채워주세요. 100원으로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당첨자분에게는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6093님, 내게 힘을 주는 단어, 엄마, 엄마. 부를 수 있는 건 은총입니다. 6094님 뭐 많은 사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냥 엄마라는 단어만 들어도 모두가 다 숙연해지고 공감할 것 같습니다. 6093님 엄마 저에게도 엄마라는 그 단어는 너무나 큰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단어입니다. 5315님 저는요 희망 희망이란 단어입니다.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단어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희망 이 단어 꼭 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0367님 제가 좋아하는 단어는요. 인내와 기다림이에요. 힘들고 아파도 참고 기다릴래요. 크크크라고 하셨어요. 기다려야지 어떡하겠어요. 힘들고 아플 때 어떻게 기다리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기다릴 거면 잘 기다리는 게 좋은데 잘 기다리는 게 또 뭔지 우리는 또 그게 중요하겠죠. 아, 4340님은 뭐 어느 순간부터 저는 토닥토닥이란 표현을 잘 쓰는 것 같아요. 제 자신에게나 주위 분들이 힘들거나 위로가 필요할 때면 많은 말보다는 토닥토닥 이 글을 보냅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지 않을까요? 아우, 토닥토닥 왠지 이 그림이 그려지기도 하고 그 온도가 느껴져요. 토닥토닥이라는 이 단어에는 따뜻한 기운이 저에게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좋은 말입니다. 0204님은 용기를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주교님이 제 머리에 안수와 축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참 좋은 가족 여러분도 어떠한 일에도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두려워 말고 용기를 내십시오라고 하셨어요. 어우, 정말 좋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0843님 저는요. 정성입니다. 정성. 언젠가 문득 떠오른 생각이 모든 것에 정성이 담겨 있고요. 정성을 다하면 평안도, 평화도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아, 맞아요. 우리가 요즘에는 너무 빠른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휘리릭 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정성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한 단어로 다가오네요. 6076님, 저에게 힘이 되는 단어는 쓰임입니다. 쓰임. 35년 쓰여지고 퇴직한 지금 아직도 쓰임을 위해 기웃거립니다. 어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인데요. 아, 우리는 모두가 뭐 물건처럼 쓰임이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쓰임이 된다면 굉장히 나이가 들어도 좀 보람될 것 같아요. 어우, 너무 좋습니다. 6080님 제가 가장 마음에 담고 있는 단어는요. 사랑은 희생을 동반한다. 두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정말 사랑은 자기의 희생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아우,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우, 사랑은 희생을 동반한다. 우리 모두에게 울림이 되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6089님이 이 노래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열리지 내가 난생 처음 여자가 되던 날.

열리지 내가 난생 처음 여자가 되던 날. 이 노래 좋은데요? 6080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인데. 와, 내가 난생 처음 여자가 되던 날 아버지는 나에게 꽃을 안겨주시고 내일이면 나는 시집을 간다. 그리고 경사났다 좋아하시는 아버지. 그런데 또 뒷모습이 쓸쓸한 아버지 모습. 내일이면 나는 신이라네. 딸아이가 벌써 시집을 간다네. 굉장히 우리 일상을 엄마 아빠의 그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해준 그런 노래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가사가 너무 좋아요. 저는 처음 듣는데. 노래 너무 좋습니다. 예. 오늘 공감백배 한 가지 주제를 놓고 맞다마자 그래 그래 바로 내 이야기야, 내 이야기야 공감백배 하는 시간인데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네모다. 참 신기합니다. 단어는 짧은데 그 안에 각 사람들의 삶과 추억 그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가 좋아하는 단어를 이렇게 나눠보는 게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도 한번 가족들하고 한번 이런 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뭘까? 그리고 그 단어 왜 좋아할까? 그러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나올 것 같아요. 신화승님은 저는 함께입니다. 습기가 많으나 기분은 상쾌하게. 함께 좋습니다. 7650님은 저는 처음처럼 늘 변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가능하며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애쓰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가족들에는 그게 힘들어요. 이젠 가족에게도 더 배려해야겠어요. 가까울수록 쉽지가 않아요. 인내하기가 어려워요. 왜요? 기대를 하니까. 가족은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생각을 하니까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더 의존하고 기대해서 그런 것 같아요. 2578님은 같이 밥 먹자. 와우, 오늘 누군가에게 이 말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밥 먹자.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마웠고요. 내일 주말 힐링 음악에 스며들다 해서 여러분 기다릴 거예요. 내일 꼭 들어오시고요. 끝곡은 지금 흘러나오고 있죠. 우리 밥 먹자 했는데요. 밥 한 끼 해요. 이 노래 들으면서 윤현상, 윤보미 노래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인사 나눌게요.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뭐라고요?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2: CPBC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3: 안녕하세요. 계절 민원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4: 아무리 여름이라지만 더워도 너무 더운 거 아니에요?
3: 고객님,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옵션을 추가해서요.
4: 네? 어쩔 수 없다고요?
3: 네네. 집중호우에 열대야에. 최근엔 찜통 더위도 추가되었네요.
4: 그걸 다 누가 추가한 건데요?
5: 여름 더위가 해마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지구를 뜨겁게 만든 책임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있습니다.
2: CPBC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5번. 예루살렘 복되고.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입니다. 여행을 가면 그 시간을 기념하기 위해 랜드마크 앞에서 사진을 찍거나 풍경이 담긴 엽서를 사곤 하죠. 모두 저마다의 방식으로 여행을 기억하는 건데요. 카메라가 없던 시절에는 정교하게 그린 풍경화를 사거나 그곳에서의 초상화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요새 마그넷 사는 분들 역시 뭐 많고요. 이처럼 시대는 달라도 소중한 순간을 간직하고 싶은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한 주를 마무리하는 방법도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죠. 이왕이면 이 시간을 오늘 오래 기억할 작은 기념이 되길 바라면서 조르드 비제의 까르멘 가운데서 또레아도르 송 투사의 노래 Votre toast, je peux vous le rendre. 여러분의 잔에 건배를. 자, 바리톤 브린테르벨 그리고 베리 월즈워스가 지휘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야, 이 브린텔베리 투사 이 에스카미어 역을 부르는 것을 오페라 극장에서는 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또 리코딩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조르지 비지의 까르멘 가운데서 토레아도르 송 투사의 노래 Votre toast, je peux vous le rendre. 여러분의 잔에 건배를. 자, 굉장히 그 힘차게 또 하루를 여는 그런 곡이었고요. 바리톤 브린텔베리 웨일즈 출신입니다. 웨일즈는 이번에 그 월드컵 떨어졌습니다. 자, 나오지도 못했어요. 베리 월즈버스가 지휘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고요. 7월 3일 금요일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1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강금석 씨 오셨고요. 박정현 씨, 일범님 안녕하세요. 유클님들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김양희 씨, 오늘도 시원한 하루 즐기세요. 이렇게 올려주셨고. 오우, 크렘린 궁전. 크렘린 옆에 그 바실리 사원 그 사진을 김양희 씨가 또 올려주셨네요. 자, 그리고 강동수 씨도 오셨고요. 자, 여러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시원한 금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1부 7월 3일 금요일 국제구조위원회 제공으로 함께하겠습니다.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프란츠 리스트의 그랑 에튜드 드 파가니니.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대연습곡 서울 번호 141 6번 A단조 러시아 피아니스트 다니엘 트리포노프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정순환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경랑 씨도 오늘은 친구들이랑 서울역 전시 가보려고요 하는데 문화역 서울 284, 아, 그 옆에 있는 284 말이군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저 예전에 공연 한번 한 적 있는데 가장 먼저 넓은 중앙홀 공간 가운데에 중기기관차 모형과 그 뒤로 길쭉한 형태의 화면에 송출되는 미디어 아트 영상을 관람할 수 있어요. 좋으면 갔다 오셔서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저희 선물 드려야죠. 아, 기쁜 날도 슬픈 날도 초록. 이 김선미 작가의 책입니다. 30년째 이제 그 일간지 기자, 동아일보 기자 하고 있고요. 또 그러면서 정원 작가로서 또 여행도 많이 다니고 목수 책방에서 이 책을 냈는데요. 이 저자가 식물과 정원, 여행과 예술 곁에서 자신을 보듬고 이렇게 세운 기록이 되겠습니다. 하루하루 치열한 삶 속에서도 일상의 사소한 반짝임을 알아보는 감각, 초록에 기대어 다시 숨쉬는 마음을 담았고요. 지친 이들에게 다정한 위로를 건네는 일상미학 에세이, 식물이

날 우리 남산 사랑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강남 홍매와 운벨트, 과학자의 산책길, 서울숲 의자에 앉으면 서울의 통나무집, 어른이 된다는 것, 4월 어머니의 목련, 정원으로 가는 길, 이렇게 챕터에 자세하게 에세이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 모두 다섯 분께 드립니다. 샵 1053으로 올려주세요. 성함과 받고 싶은 이유 올려주시면 김선미 작가의 기쁜 날도 슬픈 날도 초록 이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란츠 폰 주페의 프란츠 폰 주페는 이제 빈에서 활약한 오페레타 작곡가죠. 딕터 운트 바우어, 시인과 농부 서곡이 되겠는데요. 이 빈은 방송교향악단을 이반 레프지치가 지휘했습니다. 근데 이반 레프지치가 크로아티아 출신이에요. 좀 전에 포르투갈하고 크로아티아하고 그 32강 경기 했는데, 야, 정말 누가 이길지 정말 정말 박빙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잘했고요. 이 페널티 킥도 한번 호날두가 넣고, 또 크로아티아는 두 번 또 이제 그 업사이드 방식 때문에 결국 골 넣었다가 좋다가 말았는데, 하여튼 뭐 정말 훌륭한 경기를 두 팀이 펼쳤는데 크로아티아가 졌습니다. 2-1로. 자, 그래서 이반 레프지치 좀 위로하는 의미에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반 레프지치가 지휘하는 시인과 농부 서곡입니다.

이반 레프지치 크라티아 지휘자가 이끈 뮌헨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 뮌헨 방송교향악단 연주로 프란츠 폰 주페의 딕터 운트 바우어. 시인과 농부인데요. 이 제목이 오페레타 제목입니다. 요 서곡 함께 들으셨습니다. 황순자 씨는 6월 비가 내린 금요일 축구보다 늦었네요. 아우, 저는 기침이 갑자기 나네요. 오늘도 함께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자, 모차르트의 곡을 들어볼까요? 클라리넷 퀸텟 오중주 A장조 켈번 581 2악장 라르게토 클라리넷의 요르크 위드만 하겐 콜텟의 연주입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퀸텟, 클라리넷 오중주, A장조, 켈번 581, 가운데 2악장, 라르게토, 클라리넷의 요르크 윗만, 그리고 하겐 쿼텟이 함께 연주해 준 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장님과 육굴반님들. 오랜만에 톡방에 들어왔어요. 항상별 이재우 씨인데요. 어우, 반갑습니다. 제주에 잠깐 왔는데요. 어제 하루만 반짝 해가 나고 계속 비 아니면 흐림입니다. 육진아 씨는 어떤지요? 뭐 여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은 비가 엄청 갑자기 확 내렸다가 또 싹 갰다가 어저께 밤에 또 막 비 막 오던데 일산 같은 경우에는 서울은 어땠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런 날 유클의 음악이 더욱더 마음에 와닿는 건 왜일까요? 이 톡방에 계신 분들은 클래식의 고수인 것 같아요. 저는 완전 초보 수준이라서요. 그렇진 않을걸요? 다들 이렇게 그 초보도 있고 고수도 있고 뭐 중간 정도 수준도 있고 아주 다양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재우 씨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들어와서 글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날씨 얘기도 좋습니다. 제주도에 갔는데 또 비가 오면 좀 기분이 덜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것도 또 제주의 특징이다. 이렇게 한번 또 재미를 느껴보시면 어떨까? 한번 그런 생각을 유클 들으시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군산은 비가 오지 않네요. 좋은 불금 되세요. 평화를 빕니다. 이상윤 씨 올려주셨습니다. 어우, 옛날에 제가 군산 산고 그 야구팀 그 동화방송 라디오를 듣는데 막 역전의 명수, 와,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한참 그 팀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명숙 씨, 비 오는 날 음악 들으니 더 유쾌하고 좋아요. 이렇게 또 올려주셨고요. 이상윤 씨, 며칠 전 서울에 갔을 때 남산에 갔어요. 순환버스 타고 시내를 돌다가 고속터미널로 갔어요. 서울이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되도록 빌어요. 이렇게 또 이상윤 씨 올려주셨고요. 오늘은 오전부터 정신없이 바빠. 유클 인사도 제 시간에 못하지만 귀로 함께합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으로 금요일을 함께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평화를 빕니다. 안경을 늘 감사드리고요. 2037 백장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느덧 찾아온 주말 같은 불금이 왔네요. 그렇습니다. 야호! 같은 시간이지만 월요일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아, 뭐 기대되는 게 있기 때문이죠. 주말에 좀 여유 있게 좀 늘어져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오늘도 영혼의 단짝 유클 들으러 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소울메이트로 생각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코너 안내해 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클래식 이야기를 매주 기다립니다. 내 마음속 명곡, 전곡 듣고 싶은 클래식, 혹은 특별한 사연이 담긴 추억의 음악까지 지금 바로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다스카지 올리브의 절묘한 블렌딩, 이탈리아 명품 올리브오일 비바체 또는 로고의 물방울이 그려진 발사믹 식초 아체토 모데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은 매주 토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퍼레이드에서 소개합니다. 클래식으로 만나는 토요일 아침, 이번 주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네, 이제 매주 시대를 빛낸 예술가를 선정해 그들의 삶과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이번 주 예술가의 한국 주인공은 배우 주디 갈랜드입니다.

1952년 주디 갈란드는 영화 제작자이자 작가였던 시드니 루프트와 세 번째 결혼을 합니다. 그는 아내를 위해 새로운 영화를 제작하는데요. 1937년에 나온 작품을 뮤지컬 영화로 다시 만드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죠. 제목은 바로 A Star is Born, 스타 탄생. 훗날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크리스 크리스토퍼슨, 그리고 또 레이디 가가 이 영화로도 다시 리메이크, 뭐 3판이 된 그런 작품이죠. 이 영화에는 눈부신 성공을 거뒀지만 서서히 인기를 잃어가는 스타와 이제 막 재능을 인정받으며 스타의 자리에 오르는 인물이 함께 등장합니다. 한 사람의 탄생과 또 한 사람의 소멸을 동시에 그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 영화는 주디 갈란드의 실제 삶과도 묘하게 겹쳐 보입니다. 갤런드는 이 작품에서 일생일대의 열연을 펼치며 다시 한번 화려하게 재기한 듯 했죠. 시사의 반응도 뜨거웠고 개봉 초기에는 매진살이에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3시간에 가까운 상영시간이 너무 길다는 이유로 영화사는 30분가량을 잘라냈고요. 이후 관객의 발길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결국 남편 시드니 루프트는 큰 빚을 안게 됩니다. 주디 갈란드는 이 작품으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를 만큼 다시 주목받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스타 탄생은 그녀의 재기작이자 사실상 영화계를 떠나게 만든 작품이 되었죠. 음악 한 곡 들으시고 예술가의 한 곡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해롤드 알렌의 A Star is Born, 영화 스타 탄생 가운데서 It's a New World, 보컬의 주디 갈란드입니다.

주디 갈란드는 스타 탄생 이후 신경쇠약 증세가 심해져 배우로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워집니다. 그러자 그녀는 배우 대신 가수의 길을 택했고 크고 작은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불렀는데요. 술과 약물에 의존하며 불안한 시간을 보냈지만 무대에만 서면 누구보다 빛나는 최고의 쇼를 선보였습니다. 1961년 카네기홀 공연은 그 정점을 보여준 무대였는데요. 이 공연 실황을 담은 앨범 Judy at Carnegie Hall은 그래미 어워즈 올해의 음반상을 받으며 그녀를 다시 최고의 가수 반열에 올려놓죠.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상처는 끝내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약물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사랑도 번번이 아픔으로 끝났는데요. 1969년 런던 공연을 마친 주디 갈란드는 숙소 욕실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47살 사인은 신경안정제 과다 복용이었는데요. 영화 속에서의 수많은 스타의 탄생을 노래했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너무나 이른 마지막을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주디 갈란드가 남긴 노래와 연기는 지금도 많은 사람의 기억 속에서 여전히 가장 빛나는 스타로 살아있는데요. 조지 거슈윈의 Do It Again, 다시 해봐, 보컬의 주디 갈란드 노래입니다. 라이브 앳 카네기홀 1961년 실황으로 들려드립니다.

0: talk to each other or something. Mill around for a second.
1: 그 주디 갈랜드가 자기 목에 지금 개구리가 있는 것 같다고 이러면서 물을 마셔야 되겠다고 밖에 나갔다 와서 물 마시고 천연덕스럽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뭐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슈퍼스타임을 또 입증해주는 그런 콘서트 실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961년에 라이브 앳 카네기 홀, 뉴욕 카네기 홀 공연 실황으로 들으신 곡 조지 거슈윈의 Do It Again, 다시 한번 해봐요. 함께 주디 갈랜드 아주 그 걸걸함도 함께 맛볼 수 있었는데요. 자, 이 딸 라이자 미넬리가 똑같았습니다. 주디 갈랜드하고 성격이나 이런 게 정말 비슷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해럴드 알렌의 A Star Is Born, It's a New World, 보컬의 주디 갈랜드의 연주 노래로 함께 들으셨고, 예술가의 항구 주디 갈랜드 편 이렇게 목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요즘 제가 응원하는 팀이 연패에 빠져서 도무지 늪에서 나올 생각을 못하고 있어 너무 슬프고 우울합니다. 더운데 열심히 뛰어주고 있는 연패에 빠진 공공팀을 마음 다해 응원해 보려고요. 평화방송 유클과 프로야구가 제 유일한 힐링입니다. 아이고, 저랑 비슷하신데요. 좋은 음악 너무 감사히 잘 듣고 있어요. 오늘도 유클 가족님들 힘내시고 즐거운 주말 맞으시길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연패에 빠진 팀 하면은 요새 그 와이번스 아니야 그 랜더스죠. 랜더스하고 히어로스가 떠오르는데 혹시 그 두 팀 중에 응원한 팀 있으신가요? 저는 히어로스 팬입니다만 네. 아, 정말 맨날 지는 건 힘들죠. 또 졌어 뭐 이러면서 그렇죠. 오늘도 또 지나 뭐 이러면서 이기다가도 꼭 뒤에 가서 지고 이런 거. 아, 힘들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야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자, 유쾌한 클래식 장인범님 가족님, 오늘은 미국에서 오셨던 가족 퇴실하는 날, 그래서 하루 더 쉴 예정이었는데 어제 갑자기 예약이 들어와 일하러 왔어요. 스키 가득한 날씨지만 밝은 에너지 가득한 명동백장님과 함께 할게요. 자, 오시는 손님께 습기 없도록 아주 그 청명한 그런 방 만들어주시기 바래요. 엄계선 씨. 좋습니다. 자, 마리아 칼라스님 음성에서도 깊은 상처가, 주디 갈란드님 음성에서도 슬픔이 깃들어 있네요 하고 엄계선 씨가 또 올려주셨고요. 정수란 씨가 사랑해요 할 때 정경화님 연주 때가 생각나요. 실수하셔서 다시 하실 때 관객에서 오 사랑해요 이렇게 올려주셨다고 합니다. 이야, 멋지다. 자, 좋습니다. 리차드 아딘셀의 Dangerous Moonlight, 이 곡도 역시 영화 주제곡이었는데요. 영화 위험한 달빛, 그 중에서 Varshava Concerto, Varshava 협주곡 듣겠습니다. 이 곡은 정말 그 라흐마니노프의 곡들을 피아노 협주곡을 뭔가 이 좀 카피? 카피라고 하면 좀 그렇고 굉장히 그 많이 그 따라한 그런 느낌이 있죠. 피아니스트 장이브 디보데 그리고 휴 울프가 지휘한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 들으시면서 저는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일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26일 오픈, 053-752-2000번 IS동서.
2: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3: 주님의 평화가 함께.
4: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6: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5: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6: 진짜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5: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7: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5: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8: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9: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8: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9: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0: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척 맨저니의 캐논볼 런 팀. 야, 캐논볼 런 이거 그 영화였는데. 야, 요 테마를 또 오래간만에 듣게 되네요. 그때 유명했던 그 코수염 기른 그 남자 주인공. 뭐 그때 상당히 그 유명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플루겔 호원의 척 맨저니, 더블 베이스 찰스 믹스, 기타의 레리 칼튼. 야, 레리 칼튼 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사람의 그 말리부라는 곡이 있는데요. 레리 칼튼 제가 이 그 당시 이제 GRP 연 그 팀 그 크로스오버 재즈 팀 할 때 정말 우리나라 왔을 때도 공연도 보고 레리 칼튼의 기타 연주력은 정말 정말 빼놓았다고 생각합니다. 드럼스 제임스 브래들리 주니어 연주를 함께 하신 캐논볼 런 팀이었습니다. 7월 3일 금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2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자, 5703 쓰시는 분 윤혜정 헬레나입니다. 윤혜정 헬레나님, 책 받고 싶은 이유는요, 서른에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는 큰아들에게 선물하고 싶어서입니다. 아, 그렇죠. 학교는 뭐 평생 다녀도 좋은 거 아닌가요? 유난히 동물을 좋아해서 생명과학 공부를 하고 있던 아들이 큰 시련을 겪고 있을 때 도움을 준 것이 자그마한 화분들에 담겨져 있던 식물들이었거든요. 지금은 아들의 마음도 식물들도 더 단단해지고 우거져 있습니다. 열심히 가꾸고 있거든요. 표현이 너무 훌륭하세요. 그 아들이 이달 말쯤 유럽으로 처음 혼자 여행을 떠나요. 멋지게 선물하고 싶어 신청합니다. 사랑해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조금 뭐 늦어지어도 천천히 가도 또 크게 이룰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책 선물 드리겠습니다. 기쁜 날도 슬픈 날도 초록 김선미 산문집. 자, 요 목수 책방에서 나온 책 여러분 이 윤혜정 씨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아드님께 선물 드리세요. 자, 루트비 판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7번 D단조 작품 31의 이 템페스트 3악장 알레그레토인데요. 제가 참 놀랍습니다. 오늘 이 곡을 왜 생각을 했냐면 그 비가 너무너무 세차게 아까 내렸었어가지고 일산에서 이야, 이거 정말 템페스트인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딱! 역시 피아니스트 알프레드 브렌델의 연주입니다.

템페스트. 이렇게 아름다운 폭풍이라니요. 물이 출렁이는 모습도 느껴집니다. 박정현 씨가 올려주셨는데, 이야, 정말 저랑 아주 너무 그 비슷한 공감을 하셨습니다. 피아니스트 알프레드 브렌델의 연주는 정말 아름답죠. 아, 이 그 너무나 과하지 않게 이 베토벤을 또 연주해 주는 이 또 훌륭함이란. 자, 이렇게 또 느껴집니다. 템페스트 피아노 소나타 17번 D단조 작품 31의 2 3악장 알레그레토 알프레드 브렌델의 피아노

이렇군요. 낯선 악기 이름에 2부 첫 곡을 기다렸답니다. 퍼커션의 리듬은 역시 즐겁습니다. 이렇게 또 올려주셨고요. 박만순 씨 이제 들어왔네요. 진짜 이런 곡을 악보로 쓰다니 클래식은 들을수록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곡을 선곡하시는 백자님도 대단하고요.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어떤 곡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참 많은 곡이 있었는데 어떤 곡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유경랑 씨는 전날 연장전 동점, 어제는 이겨서 박수. 타이거스 팬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이야, 대단하십니다. 타이거스 옛날에 저도 팬이었는데 그 얼마 전에 한번 응원하러 갔었어요. 광주 챔피언스 필드에. 근데 그 저기 역시 뭐 타이거스는 그 김도영 선수, 김호령 뭐 이런 선수들이 아주 잘하지 않습니까? 나성범 선수도 요즘에 잘하고 하여튼 기대가 좀 되더라고요. 자, 1981년에 아까 우리 척 맨지언니의 곡으로 들은 캐논볼 런 이 영화가 나왔는데 여러분 아까 그 제가 그 코수염 배우라고 얘기했던 버트 레이놀즈 혹시 기억나세요? 버트 레이놀즈하고 로저 무어가 이 영화에 같이 나왔었고요. 파라 퍼셋, 그 미녀 삼총사의 오리지널 원조 파라 퍼셋이 나왔었고 그리고 옛날 그 명 가수들 딘 마틴, 세미 데이비스 주니어 이런 사람들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제키 첸도 여기 또 카메오로 등장을 했던 그런 재미있는 영화였습니다. 또 자동차 경주 대회를 또 배경으로 한 The Cannonball Run 함께 나중에 또 볼 기회 있으면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척 맨조니 음악도 들으면서요. 자, 그리고 유진 이자의 곡 들을 텐데요. 솔로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여러 곡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곡 6번 2장조 작품 27 바이올린의 켈슨 레옹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유진 이자이의 솔로 바이올린을 위한 6개 소나타 가운데서 끝곡 6번 2장조 작품 27 바이올린의 켈슨 레옹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어디서 그 명기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아, 이 악기가 엑스보로 과르네리 델 제수인데 1741년산이거든요.

아니 그 연주도 너무 잘하는데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넋을 잃고 지금 연주를 듣고 있었는데, 이 칼슨 레옹은 1931년이 아니고 캐나다 오타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물리학자였고요, 엄마가 피아니스트 출신으로 이렇게 이제 캐나다 콩쿨들에서 많이 우승과 다양한 또 뭐 오케스트 드 메트로폴리탕 드 몽레알 여기 이제 그러니까 캐나다를 대표하는 그 퀘벡의 오케스트라 있잖아요. 야닉 네세강이 지휘하는 거기 이제 또 레지던스 아티스트도 역임했고 막 그 대단한 콩쿠르에서 우승했다기보다는 아주 그 좋은 이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 그런 훌륭한 또 아티스트 칼슨 레옹 연주 함께 만나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네 지난해 타계하신 알프레드 브랜델 비교적 장수하셨더라고요. 박정현 씨가 올려주셨는데 그렇죠. 1931년에 태어나서 2025년에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9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고 정말 아주 이 휠체어 타시면서도 정말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목소리도 학생들 막 혼내면서 그 마스터 클래스 하시던 정말 멋진 그 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음악을 그렇게 훌륭하게 아이들 이 젊은이들에게 또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또 느꼈고요. 유경랑 씨는 각자 홈구장에서는 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스포츠는 이 홈에서도 지고 또 원정에서도 이기고 뭐 이런 게 이제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알 수 없는 것이 스포츠이기 때문에 고재미로 또 우리가 보는 거죠. 라이브의 즐거움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커피를 한잔할 시간인데 이 시간은 보다 많은 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은 시간입니다. 퀴즈 카페 귀를 쫑긋 세우고 기다려주세요. 퀴즈 카페 정답은 샵 1053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에서만 가능합니다. 정답은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정답이 아니더라도 센스만 있으면 정답으로 인정해드릴게요. 커피 선물이 기다리는 퀴즈 카페에 많이 참여해주시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5초 후에 문제 나갑니다. 오늘의 퀴즈는 오래간만에 주간식입니다. 주간식 어려워하시죠, 여러분? 너무 이 사지선 다형에 길들여지신 게 아닌가 싶은데 오늘 주간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숫자는 한 해를 나누는 기준이기도 하고 시계 한 바퀴를 완성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너무 쉽다는 생각이 들죠? 자, 영국의 팝밴드 Electric Light Orchestra의 Midnight Blue. 이 시간에 짙고 어두운 하늘빛을 가리키는 말이자 우울하고 쓸쓸한 감정을 비유하는 표현으로도 쓰이고요. 이 Midnight Blue. 자, 동화 신데렐라 그리고 프라코피에프의 발레 신데렐라에서 이제 이거를 또 졸루슈카라고 하는데 마법이 풀리는 결정적인 시간도 이 숫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복음을 전한 핵심 제자의 수도 바로 이 숫자인데요. 바흐는 이를 바탕으로 칸타타 22번 예수께서 이 숫자의 제자를 모으셨다를 남깁니다. 그런가 하면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대표 실내악단인 Die Zwölf Cellisten der Berliner Philharmoniker 우리말로 땡땡 명의 베를린 필 첼리스트 이렇게 뜻하고요.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까지 우리의 띠를 이루는 동물도 모두 이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얼마일까요? 여러분이 정답 보내시는 동안 관련된 네 곡의 음악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틀린다는 생각을 좀 하기 힘든 그런 숫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캐니 버럴의 Midnight Blue, ELO, Electric Light Orchestra의 노래로 감상하시겠고요. 세르게이 프라코피에프의 Zolushka, 이 신데렐라 작품 87 가운데서 Grand Valse, 솔로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품 바이올린의 리사 바티아슈빌리, 야닉 네제세강이 지휘한 체인버 오케스트라 유럽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칸타타 22번 예수스 남 주 지히 디 즈웰페 마크 작품 번호 22 Er tät uns durch dein gut Goethe 예수께서 이 숫자의 제자를 모으셨다 중 주여 우리를 깨우소서

Sanctify Us 이렇게 돼 있네요. 피아니스트 알리시아 데 라로차 스페인 피아니스트 여성 피아니스트 연주를 감상하시고요. 샤르트르네의 라메르 이 작곡가입니다. Que reste de nos amours 우리 사랑에 무엇이 남나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Diesvelfe Celliste의 Berliner Philharmoniker 이것 명예 베를린 필 첼리스트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자, 미드나잇 블루의 미드나잇, 샌델라의 마법이 풀리는 시간, 예수님 제자의 숫자, 이 숫자 명예 베를린 필 첼리스트, 그리고 우리의 띠를 이루는 동물의 숫자, 이 모든 힌트의 공통으로 들어갈 숫자는 무엇일까요? 이왕이면 정답 보내주실 때 지금 어디에서 뭐 하는 중이신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또 유클에 한 번도 참여 안 해봤다. 이런 분도 있습니까? 하는 분들은 당첨 가능성 쭉쭉 올라가니까 알려주시고요. 이 시간 커피 원하시는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면서 음악 듣겠습니다.

샤를 트르네의 게레스틸 데 노자무, 우리 사랑에 무엇이 남나요? 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무엇이 남는지. 추억이 남나요? 잘 되면 뭐 가족이 남을 수 있겠죠. 자, 디 주벨페 첼리스텐데 벨리나 필라모니카, 12명 벨린필 12 첼리스트라고 하죠. 벨린필 12 첼리스트.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칸타타 22번, 예수스 남 주지히 디 주벨페, 바흐 작품 번호 22, 예수께서 열두 제사를 모으셨다 가운데서 에르테트 운스 두르크 다인 구테, 주여 우리를 깨우소서, Sanctify us, 피아니스트 알리시아 데 라로차 연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르기 프라코피에프의 신데렐라, 러시아 이름으로는 졸루슈카, 발레 작품 87, 그랑 발스, 솔로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품인데요. 이런 것도 바이올리니스트 리사 바티아시빌리 전문 영역이죠. 야닉 데스세강이 지휘한 체인버 오케스트라 유럽의 연주를 감상하셨고요. 캐니버럴의 Midnight Blue, ELO, Electric Light Orchestra 연주로 오래간만에 추억을 곱씹어봤습니다. 옛날에 뭐 김기덕, 김광한, 황인용 이런 분들, 박원웅 이런 시간에 많이 나왔던 그 ELO의 Midnight Blue였는데, 저는 이 노래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왠지 아세요? 너무 사람들이 좋아해가지고 매 시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막 너무 지겨웠습니다. 오늘 들으니까 좀 괜찮네요.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약간 취향이 너무 이렇게 막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취향이 아니고, 제가 왜 히어로를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자, 새싹 6621 쓰시는 분, 12 정답 맞죠? 힌트 친절하시네요. 저희가 친절한 방송입니다. 대부도 바다를 향해 달리는 길, 듣는 클래식 좋아요. 아유, 정말 부럽습니다. 대부도 바다 향해 달리는 길. 새싹 청취자 0932 정답 12. 퀴즈 참여는 처음 해보네요. 아침부터 딸내미가 감기로 아파서 등교를 못해 병원 다녀와서 유크를 함께하고 있어요. 아유, 정말 어서 딸내미 나으시길 바랍니다. 4509 덕분에 잘 듣고 있습니다. 정답은 10입니다. 손주들 주말에 먹을 음식 준비하며 손은 부지런히 귀와 마음은 즐겁게 고맙습니다. 와, 이래서 당첨자 새싹 청취자 두 분, 6621-0932 그리고 4509, 이렇게 세 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드나잇 블루의 미드나잇, 신데렐라의 마법이 풀리는 시간, 예수님 제자의 숫자, 이 숫자명의 벨린필 첼리스트, 자, 우리의 띠를 이룬 동물의 숫자까지 오늘의 퀴즈 정답은 12, 12가 되겠고요. 자, 정답 맞춘 세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림과 동시에 오늘의 정답인 12와 관련된 음악 한 곡 더 들어보시죠. 쇼팽의 에튜드 작품 10에는 모두 12개의 연습곡이 담겨 있습니다. 프레드릭 쇼팽의 12개의 연습곡 작품 10, 8번 F장조 Sunshine, 햇빛인데요.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연주입니다.

프레드릭 쇼팡의 12개의 에뛰드, 12개의 연습곡, 작품 10의 8번 F장조 선샤인,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아주 그냥 뒷마무리가 아주 보드랍죠. 요 골 넣을 때도 이렇게 또 넣는 홀란처럼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보드랍게. 자, 러시안 집시 스윙 함께 듣겠습니다. 저랑 굉장히 그때 우리나라 왔을 때 좀 친해졌었는데 바이올리니스트 요셉 랜드바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바이올린 니콜라의 따라칠라, 그리고 피올라의 페터 매니하트, 첼로의 알렉산더 바그린세프, 이분들이 다 이제 집시들이에요. 러시안 집시 스윙, 헝가리 집시들이고요. 자, 요 곡 들으시면서 저는 또 여러분과 오늘 인사를 나누고 주말 내일은 또 여러분과 함께 신청곡을 메들리로 들려드리는 날이니까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살베.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집은 기와가 지키고 농사는 미기와가 지킨다.
2: 흑성병, 탄저병엔 미기와, 잿빛 곰팡이병에도 미기와, 병확산 막아주는 미기와.
1: 집은 기와가, 농사는 미기와.
2: 풍년을 지키는 이름
1: 경농 미기와. 경농이 만듭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8번, 기쁨과 평화 넘치는 곳.

0: 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2: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CPBC 정오종합 뉴스입니다. 그동안 미 의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쿠팡 관련 문제 제기에 백악관이 가세하면서 한미 정부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회 일정을 보이콧한 국민의힘에 대해 투쟁이 아니라 철없는 투정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각각 41%, 26%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범죄자들이 올해 상반기 동안 훔친 가상화폐가 6억 4,300만 달러, 약 9,90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의회에서 발표된 쿠팡 차별 보고서에 유감을 표명하고 반박에 나섰지만 미국 백악관이 현지 시각 어제 차별 주장을 옹호하면서 한국 정부를 재반박했습니다. 그동안 미 의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쿠팡 관련 문제 제기에 백악관까지 가세하면서 한미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전망입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서면 논평에서 미국 행정부는 한국 정부의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표적화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어떤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쿠팡은 이재명 정부에 의해 표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포함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백악관이 쿠팡을 콕 집어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각각 41%와 2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한국갤럽은 지난달 30일부터 어제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과 기본소득당은 각각 1%를 기록했고 무당층은 25%로 조사됐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와 변동이 없었지만 국민의힘은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0.2%,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여당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한 국민의힘을 향해 투쟁이 아니라 철없는 투정으로 보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대행은 오늘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이 기어이 민생 보이콧을 선언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대행은 국민의힘이 지난 한 달 동안 국회 공백을 초래한 데 이어 이제는 방탄국회니 의회 독재니 선동을 일삼으며 자신들의 무책임함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나아가 더 강한 투쟁을 운운하며 민생을 볼모로 소모적인 정쟁을 이어나가겠다고 선언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의 엄중히 묻는다, 하루하루 사투를 벌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불확실한 미래에 불안에 떠는 청년의 삶은 정녕 돌아봐야 되지 않겠냐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여당 주도의 국회 법제사법

0: 헌법위원회가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데 대해 법사위는 죽을 사자를 써서 법치주의가 사망한 법사위로 전락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영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권력의 칼날로 법치주의를 난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죽하면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회와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겠나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이 법치주의 파괴에 혈안이 된 이유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에 대한 보복의 서사로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얄팍한 계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선거 공정성과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일명 선관위 개혁 2법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은 선거구별 선거인수 이상의 투표 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해당 선거의 모든 투표소에서 마지막 유권자의 투표가 종료될 때까지 개표 개시와 출구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함께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 개정안은 선거 국민투표관리계획과 선거사무 처리 기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반드시 중앙선관위에 공식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존,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 의원은 선거의 생명은 공정성과 신뢰성이라며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조롱 응원으로 논란을 빚은 배재구 출신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6개월 출전 정지라는 과한 제재를 가한 일 역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배재구를 졸업한 지 이미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모교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권 의원은 배재구가 최근 스타벅스 관련 혐오 발언 문제로 부정적 논란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해 동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아쉽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학생들의 아무 생각 없는 행동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배재구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권 의원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배재구 야구부에 내린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이 제재는 철회돼야 마땅하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받아 오는 25일 새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오는 7일 오후 6시까지 후보 등록을 진행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국혁신당은 영호남권과 충청권, 수도권 등 4개 권역을 순회하며 간담회와 방송, 온라인 토론회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투표는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전당대회 당일인 25일 오후 3시까지고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투표로 진행됩니다.
1: 매일신문 제공 대구경북 뉴스입니다. 대구시가 민선 9기 추경호 시장 취임에 맞춰 오늘 날짜로 실국장급 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직무대리에는 김태훈 동구 부구청장, 행정국장에는 김동우 달서구 부구청장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또 공보관 직무대리에는 한흥민 정책기획관, 비서실장에는 이성용 공항정책관이 발탁됐습니다. 정의관 미래혁신성장실장은 달서구 부구청장으로, 김동규 군사시설 이전 정책관은 동구 부구청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안중곤 행정국장은 대구정책연구원으로 이동합니다. 대구시는 이번 인사로 실무와 소통, 현장 중심의 조직으로 쇄신해 민선 9기 핵심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오늘 오전 구미시청에서 자화전자와 5천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고 구미국가산업단지에 첨단 스마트폰 카메라 부품 생산 공장을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자화전자는 오는 2029년까지 공장을 조성하고 400명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번 투자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경상북도가 체결한 첫 대규모 투자 협약으로 지역 전자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의료 전문전시회인 2026 메디엑스포 코리아가 오늘부터 사흘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의료기업 350여 개사가 참가해 720개 부스 규모로 진행되는데 인공지능을 활용한 첨단 의료기기와 디지털 헬스 기술을 선보입니다. 또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회, 투자 설명회, 취업 박람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돼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합니다. 대구의 개성 있는 소규모 가게와 브랜드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 기획전 대백, 대구 100대 스몰 브랜드의 등장이 내일부터 26일까지 복합문화공간 오픈 대구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는 카페와 독립서점, 음식점, 소품숍 등 지역 스몰 브랜드 130여 곳이 참여해 실패와 도전, 성장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관광객들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미션과 투표 등 체험형 방식으로 전시를 즐길 수 있으며 투표를 통해 선정된 100개 브랜드는 기록집 대백북 2026에 수록됩니다. 전시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창업과 브랜딩을 주제로 한 전문가 강연과 창업자 교류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됩니다. 경상북도가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한국한복진흥원에서 2026 경상북도 한복 창작 해커톤 대회를 개최합니다. 올해 대회는 조바위와 아얌, 너울 등 전통 머리 장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새로운 한복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전국에서 선발된 17개 팀이 참가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작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우수 작품을 한복 전시와 체험 행사 등에 활용해 한복 문화 확산과 한복 산업 활성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포항과 경주, 영덕, 울진의 산림 관광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투어 패스, 놀수 패스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품은 패스 하나로 숲 해설과 치유의 숲, 식물원 등 다양한 산림 관광지와 지역 가맹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기차 여행객은 물론 자가용 여행객도 이용할 수 있으며 48시간권과 72시간권으로 판매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에 따른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26도에서 30도로 예상되고 바다 물결은 경북 동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담당의 김현정이었습니다. CPBC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2: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중방성당 최규민 사도 요한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오늘도 신신우신역에 잘 내리셨나요? 어서오세요. 영업 179일째 라디오 빵집입니다. 2026년 7월 3일 금요일,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저는 오늘 라디오 빵집 1일 영업을 맡은 스페셜 DJ 한국순교복자 성직수도의 정현우 스테파노 수사 신부입니다.

종교를 떠나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버킷리스트로 꼽죠. 산티아고 순례길. 한 해 평균 50만 명 이상이 다녀간다는데요. 굳이 왜 돈과 시간을 들여서 사서 고생을 하는 걸까요? 그게요. 이런 순례길을 걸으면요. 우리 뇌는 모처럼 정리의 시간을 갖고요. 우리 몸은 본래의 생체 리듬을 되찾고 우리 마음의 내면 탐색의 회로도 활성화돼서 내가 누구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 나에게로 떠나는 특별한 순례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라디오 빵집 지금 오픈합니다.

진신호 진 라디오 빵집 금요일 문을 연 첫 곡은 노 리플라이의 낡은 배낭을 메고였고요. 저는 순례를 떠난 김강룡 프란치스코 신부님을 대신해서 라디오 빵집 1일 영업을 맡은 스페셜 DJ 한국 순교복자 성직수도의 정현우 스테파노 수사 신부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전 DJ이셨죠? 예, 이영준 모이세 모디의 한참 젊은 후배인 한국 순교복자 성직수도에서 함께 살면서 서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띵띵 부은 얼굴, 새집 지은 머리 매일 확인하고 있고요. 낮에는 청년 사목으로 수도회에서 젊은이 피정과 성소자 동반을 함께 하고 있는 정연우 스테파노 수사 신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피정 때처럼 유재석 씨와 같은 매끄러운 진행 부탁드립니다. 라웅님께서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네, 유재석은 유퀴 땡을 보셔야죠. 저는 그 정도 할 자신은 없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팝업 스토어 이번 주는 빵빵한 K-카톨릭 셀럽5 요일별로 5명의 신입 빵집 주인장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다섯째 날 영업을 맡게 됐는데요. 새사제 특집으로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게스트 3명 중에서 이제 던져주시는 질문만 하면 나머지 2명 먼저 하시고 제가 어떤 할 말 할지 기다렸다가 말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이 방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여기서 이끌어가게 돼서 눈과 머리가 이제 쉼없이 아주 움직이고 있습니다. 눈이든 머리든 자꾸 굴리면 시력도 좋아지고 이제 두뇌 시냅스도 이렇게 자꾸 연결된다고 하잖아요. 눈도 좋아지고 머리도 좋아지는 신시루신 DJ 자리 이렇게 초대되어서 너무 설레고 기쁩니다. 긴장이 돼서 어제 밤에 자려고 누웠다가 일어나서 이제 배철수 아저씨 목소리 찾아서 듣고 자다가 깨서 성시경 형 목소리 듣고 무심코 문득문득 유명 DJ분들의 톤을 흉내내는 순간들이 순간순간 나와도 저와 함께 너그럽게 추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프닝에서 산티아고 순례길 얘기 나누셨었죠. 산티아고 순례길뿐 아니라 이런 순례길을 걸으면 컴퓨터를 초기 상태로 돌리듯 우리의 심신을 리셋, 리프레쉬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무언가 많은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마쳤거나 또는 준비 중일 때, 그래서 몸도 마음도 복잡해져 있을 때 리셋과 리프레쉬는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성지라고 하면 과거 가톨릭의 중요한 유적지라는 뜻이죠. 그 성지가 과거에는 아주 큰 신앙과 역사의 역동이 있었던 장소였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사실은 고정돼 있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신앙의 역사를 가만히 품고 정지해서 우리를 순례지에서 맞이할 뿐입니다. 성지에 가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만 속절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항상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고요한 그 모습을 눈에 담기만 해도 차분해지고 새로운 신앙의 에너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성지 순례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주말을 이용해서 가보면 좋은 순례길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우리 빵집 가족들의 나만의 순례길도 함께 나눠요. 부엔카미노 산티아고 순례길의 순례자들의 인사죠. 좋은 순례길 되세요 라는 의미인데요. 오늘 우리도 부엔카미노 앞으로 2시까지 라디오 순례길을 함께하면 어떨까요? 먼저 오픈 시간에 맞춰 오신 분들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당동 출신으로 올해 이제 새사제이고 사당동 성당에서 첫 미사를 했는데 사당동 교우입니다 하고 임명신 자매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목소리도 좋으시고 얼굴은 더 좋으시다고 보내주시는데 자꾸 이런 이야기만 여러분들 해주시면 제가 읽을 이야기가 없습니다. 잘생겼다는 이야기만 2시간 하고 나면 저는 앞으로 나오질 못해요. 여러분 다른 이야기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다음 2037님께서 정연우 스테파노 신부님 안녕하세요. DJ는 처음이시죠? 긴장하지 마시고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빵 마시면은 강룡인의 빵집은 완전 매진될 거라 믿어요. 화팅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DJ 처음인데요. 저는 이렇게 제 목소리를 제가 말하는 실시간으로 귀에서 듣는 것도 처음입니다. 이런 목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 좋다고 해주시는 건가요? 너무 너그러우신 거 아닌가요, 여러분? 네, 계속
아니 여러분 제가 잘생겼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더니 크크크크크크만 보내주시면 저는 읽을 게 없거든요. 다른 말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신우신에서는 매일 요일별 라디오 빵을 구워요. 주말에 뭐 할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금요일 2부에는 귀로 듣는 빵집 옆 성지 순례를 떠나는데요. 모이세 신부님과는 톰과 제리, 그렇다면 저와는 또 어떤 사이일까요? 대체불가 순례지기 빵순이 최수지 세라피나 수연님과 오늘은 어디로 성지 순례를 떠날지 2부까지 쭉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보내주세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데이브레이크의 좋다.

너와 나의 마음 나눔 우리끼리 도란 도란.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우리 빵집 가족들의 보통의 일상을 전해주세요. 라디오 빵집만의 맛있는 맞춤 선곡도 직접 배송해드려요. 네, 사연 및 문자 읽어드리겠습니다. 6272님, 점심 급하게 먹고 들어왔습니다. 신부님 점심은 드셨나요? 제가 점심을 먹었다면 이걸 하면서 아주 체해서 파래진 얼굴을 여러분 보게 되셨을 겁니다. 점심은 먹지 않았고요. 이 라디오 끝나고 수지수녀님과 잔뜩 먹을 생각입니다. 네, 1716님, 신부님 반갑습니다. 선생님처럼 생기셨네요. 2시간 잘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제가 원래 주일학교 교사이기도 했고 선생님처럼 생겼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수학사님처럼 생겼다는 얘기 듣고 국어사님처럼 생겼다는 얘기도 들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선생님, 좋은 선생님이 되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312님, 수사님 점심시간 이용해서 응원하며 보고 있습니다. 물음표가 4개요. 보고 있습니다. 수사님과 함께하는 금요일 점심 벌써 너무 즐거워요. 네, 감사드립니다. 7406님, 평일의 마지막 날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월요일에는 대체 언제 금요일이 오냐고 읊조리다가 금요일이 오면 불금이라고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이번 주말 아직 계획은 없지만 왠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신신신 방송 잘 듣겠습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제 최수지 수녀님께서 이제 성지순례 소개해 주실 텐데 금요일 저녁에 아니면 토요일에 성지순례 소개해 주신 곳에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중간에 마마님께서 유튜브 댓글로 이제 성지순례 너무 가보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성지순례 왜 가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그거는 이제 우리 최수지 수녀님께서 들어오셔서 잘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지순례 왜 가는지 성지순례 직접 다니는 분께 여쭤봐야죠. 그렇죠, 그게 맞습니다. 네, 그러면 김윤우 자매님께서 정형외과 재활 가요, 재활 가며 들을 노래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제가 아는 분인데요, 이게 그 많이는 아닌데 여러 군데 뼈가 이제 아주 어린 친구인데 여러 군데 이제 쿡쿡 쑤시고 아프고 너무 해서 학교 공부하면서 이제 정형외과를 자주 다닙니다. 운동도 열심히 해서 이제 몸이 많이 상해서 이렇게 다니는데 잘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춤곡 주니엘의 너에게 주고 싶은 세 가지 목소리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김윤우님 잘 들어보셨나요? 너에게 주고 싶은 세 가지, 네, 주니엘의 목소리로 듣고 왔습니다. 정형외과 가신다고 아프시다고 하셨는데 제가 주고 싶은 게 일기장 그리고 목소리라고요? 목소리밖에 줄 수 없는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정형외과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형외과 가셔서 이제 그 물리치료 같은 것도 하시잖아요. 물리치료 하실 때 제 목소리 같이 들으면 이제 음향 테라피도 되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네, 정형외과 잘 받으시고 집중해서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들으시고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우님께서 잘생겼다는 말 제가 좀 부담스럽다 그랬더니 잘생기신 건지 선생님처럼 생기신 건지 궁금해서 이제 라디오로 들으셨었나 봐요. 유튜브를 그래서 들어와 봤답니다. 근데 빵집 사장님 같이 생겼다고요. 네, 어느 것 하나 사실은 탐탁치 않네요. 근데 신부님처럼 생겼으면 싶었는데 선생님 그리고 잘생김 그리고 빵집 사장님 감사합니다. 다 님이네요. 네, 다음으로 제가 누구냐고요? 저는 한국 순교복자 성직 수도회에서 이제 청년 사목 하고 있는 정연우 스테파노입니다. 네, 피정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 피정은 이제 인스타그램 저희 BMC1953에 검색하셔서 들어가도 홍보가 되고요. 제 개인 인스타그램인 stephjung17로 검색해서 들어오셔도 되고 유튜브 BJBS에 이제 검색하셔서 들어오면 이제 게시물로 젊은이 피정 올라오기도 하니까요. 한번 주변에 좋은 청년분들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 피정이라고 해서 약간 어떤 뭘 하냐면 미사 피정이에요. 우리가 보통 한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 미사하면 굉장히 지루하잖아요. 그런데 2박 3일 동안 미사를 집중하지 않아도 체험하게 하는 피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정 냉담자분들도 많이 오시면 좋고요. 어떤 신앙 안에서 미사가 좀 매너리즘에 빠졌다, 너무 습관적으로 미사를 나가시거나 아니면 예비신자분들께도 조금 좋은 프로그램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수도회에서 제가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예, 잘생기고 선생님 같고 예, 빵집 사장님 같은 저를 보셔서 저에게서 이제 미사에 대해서 제가 나눠드리는 빵을 드시고 싶은 분들께서는 젊은이 피정 신청해줘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수사님 신부님 화이팅 뭐 이런 얘기도 많고요. 네, 그리고 여러 성지 다녀오셨다는 분들도 계세요. 예, 솔매 성지 다녀오셨다는 분 계시고 그리고 잘생겼다는 말을 하지 말라 그랬더니 비현실적으로 생겼다고 누가 얘기해 주시네요. 비현실적인 거는 어떻게 생긴 거죠? 현실이 아닌 건가요? 네, 신부님들은 원래 때로는 현실, 때로는 가상, 가상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어쩌면 당연한 거죠. 긴장을 안 한 것 같다고 말씀을 많이들 해주세요. 라디오로 들으면 긴장한 것 같지 않게 들으시는데요. 이제 유튜브 방송을 보시면 제 눈과 머리와 손이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긴장하고 있는 걸 보고 싶으시면 제 유튜브를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곡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어가면서 아, 오늘 분위기에 아주 좋은 노래 같아요. 오늘 어제까지는 우중충하고 흐렸다가 이제 오늘 날이 활짝 좀 개었어요. 장마가 시작된다고 했는데 오늘 이게 날이 좋아서 저도 오면서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신신우진 라디오 빵집. 지금 12시 48분 43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좀 느리신 분들은 와이파이를 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신 느린 거니까요. 네, 저희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이 DJ로 처음 와 있는데 대전의 성수당 부럽지 않네요. 오늘도 빵집 순례객들이 꽉 찬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스페셜 DJ나 아니면 김강룡 신부님께서 이런 얘기 하실 때는 잘 안 와닿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유튜브나 문자 메시지 올라가는 거 보니까 와, 꽉 찼다는 느낌이 듭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사연을 또 하나 보겠습니다. 네, 이영란 자매님이신 것 같아요. 신부님, 잘생긴 눈을 굴리시고 머리를 굴리시면 청취자들이 눈 호강에 간이 녹아요. 간이 원래 보통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보면 간이 녹나요? 심장이 녹는다고 하지 않나요? 저는 간이 녹는다는 건 저희 어머니께 많이 들어봤습니다. 저를 보면 애간장이 녹아서 다 타들어가 녹아서 네, 신자분들이 애간장 타지 않게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JBS에서 올려주셨어요. 네, 모이세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감시는 없고 사랑뿐입니다. 이렇게 해주셨네요. 네, 모이세 수사님께 오늘 한다고는 말씀 안 드렸는데 이렇게 또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모이세 우리 수사님께 조언을 좀 구했었어요. 수사님, 저 DJ를 하게 됐는데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편하게 해. 네, 도움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수장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수장님의 사랑 덕분에, 오로지 사랑 덕분에, 조언 말고 오로지 사랑 덕분에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9440님께서 내일 여자친구가 스페인으로 일주일간 업무차 출장을 갑니다. 할인아 잘 다녀와 같은 응원의 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남자친구분께서 어떤 성격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같으신지 신부님 같으신지 잘생겼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버전별로 한번 해드릴까요? 네, 잘생긴 버전은 할인아 잘 다녀와가 될까요? 장난꾸러기는 할인아 잘 다녀와. 네, 스페인으로 출장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세희님께서 신청곡 들어왔네요. 네, 조정성님의 아로하 들려주세요 흐 하셨습니다. 네, 조정성님의 아로하 1부 끝곡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거나 아니면 선정되신 분들은 선물 드리는데요. 신심신 홈페이지에서 오늘자 선곡표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읽어볼까요? 신부님 실시간으로 이제 그 문자 메시지나 아니면 유튜브 댓글로 도움을 주셔도 되는데요. 아무 도움 없으신 거 지금 보시고 많은 신자분들이 크크크 하고 웃고 있습니다. 모디는 사랑만 있네요. 네. 오, 이현우 가수보다 더 달달한 목소리. 네, 감사드립니다. 아하,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나요? 벌써 1부를 마무리할 시간인 것 같아요. 신신신 금요일 2부 귀로 듣는 빵집 옆 성지순례 최수지 수녀님과 함께 떠나니까요. 어서들 오세요. 저는 먼저 2부로 건너가서 기다리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세희님의 신청곡 조정석의 아로하 듣고 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5: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6: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5: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거, 믿음의 시작입니다.
6: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7: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8: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잘 듣고 오셨습니다. 네, 오늘 제가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2부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직접 고른 BGM은 IOI의 갑자기였습니다. 12시 오프닝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스페셜 DJ를 부탁받고 너무 떨려가지고 자려고 누웠는데 배철수, 자려고 누웠는데 성시경, 자려고 누웠는데 이영준, 자려고 누웠는데 김강룡 이렇게 해서 자꾸 유튜브로 이제 라디오 다시 듣기로 돌려보고 이렇게 해서 잠을 많이 못 잤다는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들으려고 라디오 켰는데 갑자기 정현우,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IOI의 갑자기. 네, 어떤 분께서 이제 연우 신부님 파이팅입니다, 3초 이상은 방송사고예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안타깝게도 저도 3초 이상은 방송사고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땀이 주룩주룩 흐르고 있는데, 네, 잘 해보도록 이제 2.5초까지만 침묵이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김엘리님께서 선곡 좋아요, 자려고 누웠는데 중독적이에요 크크 보내주셨습니다. 네, 지금 사실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이게 유튜브에서 야구 패러디로 이렇게 유명해요. 그래서 그거 듣고 저도 이제 선곡을 해봤고요. 6530님께서 스테파노 수사님 안녕하세요, 복자수도에 젊은이 피정 다녀온 가브리엘라입니다. 누군지 압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라디오 스페셜 DJ 응원합니다. 화이팅해요. 청순 나이트에서 배웠던 세라피나 수연님과 PD님께도 안부 전해주세요. 사랑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너무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애니님께서 2부에는 수연님께서도 오신다는데 신부님 편안하시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과연 그럴까요? 네, 같이 수연님과 함께 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기 클로징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마님께서 아,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감? 저도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잠시 잠깐 3초는 왜 이렇게 긴 걸까요? 네, 이렇게 한번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니님께서 다시 시험 준비하는 학생처럼 노래 나오는 쉬는 시간에도 계속해서 멘트 읽는 연습을 하시네요. 네, 긴장의 끈을 놓치지 못하고 있는 정현우 스테파노스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제가 보통 피정 때나 이러면 잘 긴장하는 모습 안 보이고 이제 아주 여유롭게 잘 하는데, 그 여기서 지금 책상을 막 만지고 손을 유튜브로 보시면 제가 전혀 생소하게 긴장하는 모습 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어떤 유튜브 댓글에서 이제 그 못 읽었어요. 근데 지나간 분이 라디오 DJ가 꿈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신부님의 첫 모습을 보니 저도 가슴이 벅차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라디오 DJ가 꿈이신데 저는 그 꿈을 실현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죠? 네, 지나간 분의 듣고 계신 분이 이제 꿈이 라디오 DJ, 이 꿈을 저도 같이 실현해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이 자리에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지혜님이 연우 신부님 저를 아는 분인가요? 저도 1부는 땡땡이를 치고 2부를 들으러 왔어요. 네, 저도 1부를 땡땡이 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 옆에 1부를 땡땡이 치시고 2부에 들어와 계시는 이제 최수지 수연님께서 와 계십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2부 빵순이 순례지기 한국 순교복자 수녀의 최수지 세라피나 수연님과 빵집 옆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함께하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한 통에 100원 샵 151053 유료 문자 CPBC 라디오 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0: K성지순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1: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
0: 2027 WID 세계 청년들도 함께 갑니다.
1: 귀로 듣는 빵집 옆 K성지순례
0: 맛있는
1: 빵지순례
0: 주말을 앞둔 금요일 을지로 본점 라디오 빵집의 집합 깃발 대신 빵 들고 함께 떠나는 빵집 옆 성지순례 신신신 전속 성지순례지기 최수지 세라피나 수녀님과 함께합니다. 수녀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맛있는 빵
1: 너무 너무 웃고 싶었어.
0: 맛있는 빵지순례 이거 같이 함께 한다고 써 있는데 이거 연습을 하자고 하니까 연습을 안 하더니 결국 틀려버렸네요.
1: 아니지 잘 했어요. 아 참.
0: 하나 둘 셋 맛있는 빵지순례.
1: 네.
0: 얼마나 좋아요. 작은 거에도 얘기를 하니까 아주.
1: 아니 너무 저기 완벽주의자야. 잘할라 그래.
0: 네 선배 스페셜 DJ로서 지켜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1: 아니 내내 1부 때도 진짜 밖에서 엄청 웃었어요. 아니 이제
0: 네, 이제 우리
1: 청취자 여러분 청취자

0: 여러분들이 이제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같은 수도회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네, 같은 가족 수도회고 사실은 수사님하고 제가 같은 본당 출신이고 또 이제 동갑내기예요.
1: 친구입니다.
0: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밖에서 너무 웃긴 거예요. 수사님이 막 이렇게 긴장해가지고 막 책상 막 손으로 문지르고 다들 신부님 너무 진행 잘한다고 목소리 좋다고 하는데 저는 보이는 거죠. 이제
1: 이
0: 긴장한
1: 친구가 긴장을 얼마나 했는지.
0: 아 그래도 너무 너무 잘했어요 수사님.
1: 감사합니다. 네, 한참 웃고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0: 아 정말.
1: 네. 수현님이 이제 저랑 친구신데 사실 우리 예전에 이영준 모이세 수사님과 할 때는 톰과 제리이셨나 봐요. 누가
0: 그쵸.
1: 제리였죠? 수현님이 주로 당하는
0: 아니요,
1: 입장이셨나요?
0: 제가 잡는 입장.
1: 아, 그래서
0: 제가 제리인가 보다.
1: 이영준 수사님이 톰이셨네. 수현님들은 왜 그렇게 어려울까?
0: 뭐가 어려워요?
1: 나한테도 제리인 것 같아, 수현님이. 바깥에서는 제가 좀 제리거든요. 수현님이 이제 저한테 뭐 물론 영향 안 맞긴 하시지만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수현님 그러면 안 되죠라고 잔소리하는 타입인데
0: 그러나 이제
1: 아
0: 귀뜬으로도 안 듣고 저는.
1: 여기서 이제 선배님을 모시고 함께 하니까 아.
0: 이 선배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 어떻게 보면은 제가 교사도 먼저 했고 그죠? 네, 같은 본당에 같은 초등부 주일학교였는데 제가 먼저 교사했고 제가 먼저 수도원에 입회했고
1: 네.
0: 라디오 DJ도 제가 먼저 해봤죠.
1: 그래요. 계속 말씀해 보시죠. 그래서요?
0: 네,
1: 네.
0: 후배님.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1: 네. 그래서 수도 생활을 먼저 했다고 얼마나
0: 수도는
1: 뭘
0: 1, 2는 얼마나 또 그런가요?
1: 나도 이제 한 명의 신부예요.
0: 아,
1: 네,
0: 맞아. 우리
1: 동갑내기.
0: 또 새해 사제로서 진짜 수사님이 굉장히 너무 열심히 하세요. 제가 그 수사님한테 복수전피 있잖아요.
1: 네.
0: 그때 그 전에 신부님이 담당하실 때 복수전피를 가보고 또 수사님이 복수전피 할 때도 가봤는데 아, 제가 수사님이 이 진행하는 복수전피를 보면서 아, 수사님 다 컸구나.
1: 얼씨구.
0: 아, 수사님 이제 써먹을 때가 많겠다.
1: 왜요? 네, 선배님이 보시기에 이제 아 후배가 다 컸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 봐요.
0: 아, 이제 또 그래서 수사님이 서품도 받으시고 해서
1: 네.
0: 우리랑 함께 일할 때또 얼마나 또큰 역할을 이제 해주실 수가 있어요.
1: 그러니까 많은 수사님들이나 아니면 많은 신자분들이 제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뭐 찾아오셔서 피정을 하거나 하면 감동받아 하거나 좀 좋아하거나 아, 잘 들었다 고생했다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이 수현님은 제가 강의를 하거나 뭘 하면 내가 뭐 잘하면 약간 탐욕스러운 눈으로 쳐다봐요. 그러니까 오라 이것 봐라 써먹을 수 있겠는데 그리고 전혀 다른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제가 강의하면서 너무 생소한 시선을 받아서 참 수현님이 참
0: 저
1: 이
0: 수사님이 서품을 받고 우리 프로그램에 함께하면서 고해성사도 주시고 아 이제 미사도 해줄 수 있고 강론도 해줄 수 있고
1: 여러분
0: 행복합니다.
1: 신부를 사제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 이 사람 참잘 써먹을 수 있겠다 하고 바라보는 게 올바른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0: 아,
1: 제가
0: 또.
1: 수현님께 아주 올바른 왼팔 오른팔이
0: 네.
1: 될수 있도록 후배로서 잘 커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대본 읽어야죠.
0: 네.
1: 주말을 앞둔 금요일 이런 순례 다시 없죠. 오늘의 빵집 옆 성지 순례 어디로 떠나나요?
0: 네. 오늘 제가 이제 가지고 온 성지는요. 제가 요즘에 어떤 보통 이 성지를 소개할 때그 시기에 좀 적합한 곳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에 또 아까 1부 때 어떤 분이 순례 왜 하는지 또 이번에 주말에 아무 일 없다고 하신 분도 계셨는데
1: 네.
0: 그렇다면은 특히 또 이번에는 또 주일하고 딱 겹치는 날이에요. 7월 5일.
1: 네,
0: 어떤 날인지 아세요?
1: 잘 모르겠는데요.
0: 어?
1: 왜요? 신부면 뭐다 알아야 돼요?
0: 아니 복자회니까 알아야지.
1: 복자회니까 아 힌트인가요?
0: 아, 네.
1: 네, 복자회니까 알아야 된다.
0: 네.
1: 그러면 뭐 순교자 관련된
0: 아,
1: 건가봐요?
0: 그렇죠. 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순교자 그리고 성지는요. 바로 7월 5일은 네, 우리 김대건 신부님의 축일입니다.
1: 네.
0: 그렇다면 오늘 이 김대건 신부님과 관련한 성지 어디로 떠나는지

0: 네, 오늘의 빵집 옆 성지 순례 신신호 신 전속 순례지기 최수지 수녀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애니님께서 제가 아까 수녀님께서 저를 탐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신다고 했는데 수녀님들은 대부분 신자들을 바라보실 때 그런 눈으로 보세요라고 한 명의 신자라도 더 끌어오고 더 이제 뜨거워졌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눈으로 보신답니다.
1: 그럼요, 다 네, 네, 교회를 저도 위해서.
0: 저도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어서 그런 눈으로 보신다는 거죠?
1: 우리가 그 복자회에 협조라는 네. 단어를 또 많이 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우리 또 서로서로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0: 왜 말을
1: 솔직히 수사님도 나를 쓰잖아. 나도 쓰고.
0: 왜 나를 그렇게 보면서 말을
1: 네,
0: 더듬죠?
1: 서로 함께 그렇게 네. 살아가고 있습니다.
0: 네, 한쪽으로 좀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제 착각입니다.
1: 착각이에요. 네. 네.
0: 김미카엘라 평화님께서 신부님 손 차렸요. 제가 저도 모르게 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수현이 앞에서 차렷하고 있었나 봅니다. 긴장하고 있었더니 네, 자동으로 군대에 있을 때 느낌이 나오나 봐요. 네. 그리고 김지혜, 김엘리, 레드 디어리 그리고 애니님께서

0: 정답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뭐 은희성지 뭐 이런 것도 많은데 솔매성지, 솔매성지라는 답이 많아요. 솔매성지 어떻게 정답인가요?
1: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김대건 신부님하고 관련한 성지들을 다 써주셨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모두가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김대건 신부님의 어떤 이 모습을 좀 더 우리가 묵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김대건 신부님을 선정을 했는데요. 우리가 사실 이제 1부에서 어떤 분이 순례는 왜 하는지 물어보셨어요.
0: 네.
1: 순례는 단순히 그 성지에 우리가 방문하고 보는 것,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과 관련한 순교자들, 성인들, 복자들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0: 네.
1: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이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바로 순교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성찰하고 나를 위한 기도를 하는 시간이에요.
0: 네.
1: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을 오늘 주제로 하면서 솔매성지, 은희성지, 새남터, 이 김대건 신부님과 관련한 모든 성지에 만약에 내가 갈 수 있는 곳이라면 방문하셔서 김대건 신부님의 추기를 정말 의미 있게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김대건 신부님, 그리고 정답은 모두가 네,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그러면 오늘의 순례지, 새남터, 그리고 은희성지, 솔매성지, 그리고 김대건 신부님과 관련된 모든 곳,
1: 네,
0: 다 성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0: 모든 분들이 다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제가 피정 때 주로 이렇게 하는 레파토리인데 정답 하나인 것처럼 얘기했다가
1: 여러분 모두가 정답입니다.
0: 정답이고 승리자이십니다. 자, 박수,
1: 박수
0: 끝내는 네. 네, 아주
1: 전형적인
0: 네, 전형적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추기를 맞아서 김대건 신부님과 함께 떠나는 성지 순례. 그러면 깃발 대신 빵 들고
1: 네,
0: 다 같이 출발해 볼까요?
1: 네.
0: 출발. 출발.
1: 네, 오늘 제가 이제 이번 주일 7월 5일이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이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의 이 기념일입니다. 우리가 사실 뭐 특별히 축일 기념이 이렇게 붙어 있지 않은 거는
0: 네,
1: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전례 안에서 이제 축하할 수 있는 축일로 지낼 수 있는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0: 네.
1: 특히 정말 이날 우리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이신
0: 네,
1: 거잖아요.
0: 네.
1: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 사제로서도 굉장히 모범이 되는
0: 맞습니다.
1: 분이실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네. 김대건 신부님의 추기를 맞이하면서 저희도 보통은 이제 한국 순교자가 아니라 이제 그냥 일반적인 사제로 살기 마련이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배우는 것도 사실은 보편 사제 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여러 가지 위대하신 신부님들도 많으시고
1: 네,
0: 최근에 또 이제 우리 교황님, 성인 교황님들, 그리고 오상의 비호 성인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묵상을 하고 모범으로 따라 본받아야 할 신부님들이 많으신데 특히 그 중에서도 한국 신부님이신 김대건 신부님의 축일에는 저희가 특별히 현양하고 기도하고 저희가 어떻게 김대건 신부님처럼 살아야 하는가, 일반적인 사제가 아니라 어떻게 그분처럼 신자들을 두고 순교해야 하는가는 것을 묵상하고 사는 날이죠. 근데 혹시 김대건 신부님이 제가 알고 있는 건 좀 다른데 7월 5일에 순교를 하셨나요?
1: 아니죠.
0: 9월 네네. 16일에 순교하시지
1: 네,
0: 않았나요?
1: 맞아요. 맞아요. 김대건 신부님이 순교하신 날은 9월 16일이 맞습니다. 보통 축일이라고 하면은 이제 교회 전통적으로 그 순교자가 순교한 날을 축일로 정합니다. 그런데 네, 왜 김대건 신부님의 축일을 우리가 7월 5일에 지냈을까?
0: 왜?
1: 네, 이거는 조금 이제 설명이 필요한데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이 103명의 순교 성인을 모시고 있잖아요.
0: 네.
1: 그런데 이 103명의 순교 성인이 물론 이분들이 시성된 그 1984년에 이제 시성되었을 때는 모두가 103명이 함께 시성이 되었지만
0: 네,
1: 이분들은 원래는 이제 시복이 되었을 때는 나뉘어져서 시복을 했어요.
0: 네.
1: 그래서 가장 처음 시복이 되었을 때가 1925년
0: 네,
1: 7월 5일이었습니다.
0: 네, 네.
1: 네, 이때 김대건 신부님과

0: 다른 순교자들이 첫 시복식에 이제 대상으로 시복이 되셨어요.
1: 네.
0: 그래서 이때가 이제 7월 5일을 그 당시에 이제
1: 축일로 하자.
0: 네, 네.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 안드레아 김대관 사제 순교자 대축일로서 이제 계속해서 경축해 왔습니다.
1: 네. 그 대본을 작성해 오셨는데 대본을 하나도 안 보고 저를 보면서 이렇게 저한테 설명해 주시듯이 아주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숫자에는 좀 약하신가 봐요. 연도를 보시거나 날짜를 보실 때는 대본을 확인을 하시네요.
0: 이제 잘못된 정보를 드리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1: 네, 네 다시 한번
0: 체크를 해야죠. 네. 네
1: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0: 이분들이 나중에 103위 성인 네. 시성이 된 후에는 가장 많은 분들이 순교하신 9월 20일을 이제 순교자 대축일로 네. 경축 이동을 해서 지내고 네. 7월 5일은 김대관 신부님의 신신 미사를 봉헌하도록 그렇게 네. 정해 왔습니다.
1: 네. 그래서 7월 5일은 김대관 신부님을 현양하는 날이고
0: 네네.
1: 그리고 9월 16일은 김대관 신부님 순교일,
0: 순교하신 날.
1: 그리고 9월 20일은
0: 순교자 대축일로
1: 103위 순교자 대축일로
0: 네네.
1: 저희가 대대적으로 아주 순교 성월까지 그래서
0: 그렇죠.
1: 모아서 지내고 있는 그 날이죠.
0: 네.
1: 네. 그래서 보통은 9월 20일 딱 정해져 있는데 많은 본당들에서는 경축 이동해서 그 9월 20일이 낀 주일에,
0: 네.
1: 이동해서 이제 대축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한국 순교지와 우리 김대관 신부님이 축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근데 지금 성지순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0: 네.
1: 김대건 신부님과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라는 테마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보고 진행하고 있는데 노래 한 곡 듣고 오고 수현님은 함께 근데 듣고 싶은 곡이 있으시다고요? 이렇게 김대건 신부님과 함께 가시면서?
0: 네. 제가 이제 오늘 가지고 온 노래는요. 이창섭의 우리들의 동화라는 내용인데요. 제가 이 김대관 신부님의 이 행적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 노래가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 네.
0: 그 김대관 신부님이 걸으신 그 길 정말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면은 김대관 신부님의 그 서한집을 보시면은 김대관 신부님의 그 고생한 네. 그 행적이 잘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이창섭의 우리들의 동화라는 그 가사에 보면은 이제 아버지는 늘 나에게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
1: 네.
0: 단단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머니도 늘 걱정하셨다.
1: 네.
0: 힘들진 않은지.
1: 네.
0: 그런데 나는 그렇게 잘난 사람도 큰 사람도 아니고 볼품 없지만 그래도 정말 높이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내 삶을 정말 노력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내용의 가사예요.
1: 네.
0: 이게 김대관 신부님의 모습과 굉장히 많이 네. 닮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너무 그렇네요.
0: 네, 어렸을 때 부모님을 떠나서 조국을 떠나서 마카오에서 정말 힘든 유학 생활을 하고 또 사제가 되기까지 그 어려운 시간을 정말 신앙으로 그리고 부모님의 아버지의 이 순교와 교회를 위한 그 사랑으로 버텼던
1: 네.
0: 그 김대관 신부님의 청년으로서의 모습을 좀 묵상하면서
1: 네.
0: 그래서 이 노래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1: 네, 아주 큰 어려움을 이제 눈앞에 아른거리는 신자들과 그리고 돌아가신 순교하신 이 많은 분들을 떠올리면서 반드시 한국 그러니까 조선교회에 사제가 있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그 시기를 다 버텨내시고 사제로 돌아오신 김대관 신부님을 생각하면서 저희 이창섭의 우리들의 동화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이창섭의 우리들의 동화 듣고 왔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노래가 굉장히 서정적이고 아주 우리나라 전통의 가락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도 굉장히 김대건 신부님을 한번더 생각하게 됐던 가사와 그리고 멜로디였던 것 같아요. 맛있는 빵지순례, 오늘은 김대건 신부님과 이렇게 함께 성지순례를 떠나보고 있고요. 오늘의 성지순례에 관한 빵집 가족들의 이야기도 계속 받고 있어요. 오늘의 성지순례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저에 대한 이야기가 있네요. 네, 사당동의 자랑, 사당동 출신 신부님 수연님 이렇게 함께 방송하시는 모습 보니 기쁩니다. 두 분처럼 좋은 성소의 씨앗이 사당동에 또 자라나기를 희망해 봅니다라고 수빈 노엘라 자매님께서 노래를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 이렇게인가요? 저희는
1: 아니, 닉네임이 좀 이상한데.
0: 그런 거예요?
1: 누구랑 결혼하려고 생각하신 거예요? 노엘라 자매님?
0: 아, 노래가 아니군요. 아,
1: 노엘라
0: 이렇게.
1: 자매님의 그 닉네임이.
0: 네, 맞아요. 아,
1: 네.
0: 그렇구나, 그렇구나. 예. 이렇게는 저도 싫어요. 저희 둘다 하느님 보고 사는
1: 네,
0: 사람들이니까요.
1: 그렇죠.
0: 내가 먼저 얘기했죠? 내가 싫다고.
1: 저기 또, 네,
0: 네.
1: 우리.
0: 아, 정호 작가님께서 여론사님 얼마나 떠시나 보러 왔습니다. 네. 지금은 조금 괜찮은데요. 1부 때 상당히 떨었던 걸못 보셨군요.
1: 아, 1부 때
0: 다행입니다.
1: 보셨어야 되는데.
0: 네. 유튜브로 남아있으니까
1: 네, 다시 보세요.
0: 유튜브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싱싱우신 주말을 앞둔 금요일에 떠나는 K 성지순례. 오늘은 빵순이 최수지 수녀님과 김대건 신부님과 함께 성지순례 중인데요. 네. 김대건 신부님과 이제 그 김대건 신부님의 관련된 순례지에 대해서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1: 네,
0: 선생님?
1: 이제 시작이죠. 네, 김대건 신부님 바로 오늘은 김대건 신부님과 관련한 성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김대건 신부님의 이 생애를 중심으로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이 천이그 생년월일을 여러분 굉장히 외우기가 쉬워요. 1821년 8월 21일, 네,
0: 네.
1: 1821, 821.
0: 어허. 그렇게 되면 훨씬 편하네요, 정말.
1: 네, 이 연도랑
0: 한 번에
1: 이제
0: 외워졌어요.
1: 월일이 똑같기 때문에
0: 네.
1: 굉장히 외우기가 쉽습니다.
0: 1821,
1: 네.
0: 821. 네, 이게 무슨 날이라고요? 이걸 까먹으면 안 되죠?
1: 김대건 신부님이 태어나신 날.
0: 태어나신
1: 네,
0: 날.
1: 바로 네, 충남 당진의
0: 네.
1: 솔매에서 태어나셨어요.

0: 솔매 성지 바로 네. 김대관 신부님의 생가터가 있는 네, 성지입니다. 네. 그리고 이 김대관 신부님의 이 태어난 곳답게 솔매 성지에서는 대정교구에서 네. 이 사제 서품식을 또 네, 그곳에서 하고 있어요. 네. 김대관 네. 신부님의 모범을 따라가기 네. 위해서
1: 아주 의미가 깊은 곳에서 아주 그렇습니다. 의미가 깊은 예식이 오늘날까지 네. 이렇게 거행되고 있는 곳이 네. 참 너무 아름답네요.
0: 솔매에서 태어나셔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셨지만 이 박해가 진행이 되면서 박해를 피해서 서울 청파동으로 이사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네. 한 3년 정도 청파동에 사시다가 1830년 무렵에 용인 한덕골 그리고 골배마실 이곳에 정착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수원교구 성지이죠. 한덕골과 골배마실.
1: 청년 순례자길이 개발되고 있는데 거기 중에 한
0: 맞습니다. 네. 네네. 그 수원교구에서 하는 그 청년 김대건길.
1: 김대건길.
0: 네, 거기에 이 한덕골과 골배마실 그리고 1836년 김대건 신부님이 세례받고 신학생으로 선발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은희성지.
1: 네.
0: 네, 다 청년 김대건길의 순례지입니다. 그래서 은희성지에 가면은 그 전에 이제 강룡 신부님이 네. 그 어디죠? 중국 순례를 갔다가 오셔서 한번 네.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었는데 이제 김대건 신부님이 사제 서품을 받았던 김가항 성당에 네. 이 자재를 가지고 와서 그곳이 철거될 때 가지고 와서 이 그곳과 같은 모습으로 성전을 지어 놓은 곳이 바로 은희성지입니다. 네. 이곳 은희에서 김대건 신부님이 신학생으로 선발이 되었고 1836년 12월에 마카오로 이제 신학생으로 이제 유학을 가시게 되었던 거죠. 제가 마카오에 대해서는 지난 언제였죠? 2월 말이었나? 네. 3월 초에 한번 또 이곳에서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1: 네, 이미 다 알고 계시겠네요, 여러분들은. 네, 다 들으셨으니까요.
0: 계속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카오에 가서 정말 힘든 유학 생활을 해야 네. 됐는데요. 신부님은 신학생 때 어땠어요?
1: 아니 김대건 신부님 신학생 시절 이런 거 뭐 이렇게 아주 거룩하고 순교하신 분들 그리고 남아있는 신자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신학생 생활을 보내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제 신학생 생활은 어땠는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0: 네.
1: 그럼 수녀님 양성기 때는 어떠셨어요?
0: 저요? 저 굉장히 모범적인 양성자였죠.
1: 그래서 이렇게 됐나?
0: 그럼요.
1: 네, 이렇게 모범적인 네. 수연이 되셨군요. 네, 저도 딱 요만큼만 모범적이었던 것 같아요, 수연이.
0: 그 이제 김대건 신부님이 유학생일 때 김대건 네. 신부님 말고 이제 최영업 신부님
1: 그쵸.
0: 그리고 최방재 네. 이 세 명의 신학생이 함께 네. 이 신학 공부를 했는데요. 그 스승님이었던 깔레리 신부님이 보낸 편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명의 조선 소년들은 훌륭한 사제에게 바람직스러운 것, 신심, 겸손, 면학심, 선생에 대한 존경 등 모든 면에서 완전합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어요.
1: 지금 그 밑에 두 줄도 있는데
0: 이것도 그거는 읽어드릴까요?
1: 깔레리 신부님처럼 읽어주시면 안 돼요?
0: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지?
1: 자,
0: 해보세요. 깔레리 신부님처럼.
1: 신부님처럼 읽어주면
0: 돼요. 신부님이니까 신부님이 해야지.
1: 그들을 가르치는데 위로를 주고 그 수고를 보상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라고 흡족해 했다.
0: 네. 아, 네.
1: 이걸 돌린다고?
0: 잘 읽었어. 아, 그러니까 이 편지를 통해서 보면은 이 신학생들 훌륭한 사제에게 바람직스러운 것들이 무엇인가? 신심,
1: 네.
0: 겸손,
1: 네.
0: 면학심,
1: 네.
0: 선생에 대한 존경.
1: 네.
0: 어떻게 신부님도 이런 바람직스러운 신학생이었나요?
1: 방금 요 이제 네 단어를 이야기하시면서 수녀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손 제스처가 저한테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셨거든요.
0: 이게 왜?
1: 겸손. 이게 뭔가 이제 손가락질하는 느낌으로.
0: 아, 착각이에요. 착각.
1: 네. 손가락질을 할 때 나머지 네 개의 손가락은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손가락질 아니에요, 이건. 자, 네. 이렇게 굉장히 큰 칭찬을 받으면서 이 세 명의 신학생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1: 네.
0: 네, 사실 이 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한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1: 그렇죠. 한국에서 신학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0: 그쵸,
1: 말이죠.
0: 그렇죠.
1: 그 시기에 다 외국어로 돼 있을 거고 이제 외국인 신부님들께서 외국어로 그렇죠. 가르치실 텐데 아주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너무 상상도 가지 않습니다.
0: 맞아요. 특히 김대건 신부님이 신학생일 시절에 선생 신부님들이 쓰신 편지에 보면은 김대건 신부님이 또 엄청 건강한 타입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자주 복통과 두통과 네. 요통을 앓았다고 합니다.
1: 네, 좀 병약하신 타입이셨다고
0: 네, 네.
1: 이야기가 증언이 이렇게 나와서 그쵸, 그쵸. 저희가 새로 알게 되는 거죠.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탄생
1: 네.
0: 보셨죠?
1: 네.
0: 네, 보신 거기에 나온 것처럼 굉장히 열심한 마음 네. 그리고 신심 깊은 네.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열심히 이겨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1: 네.
0: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이 그 후에 이제 신학 공부를 함과 동시에 조선으로 들어오는 입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제 프랑스 함대에 이렇게 승선을 해서 통역까지 하면서 바닷길을 개척해 나갔는데요.
1: 네.
0: 그때 당시에 김대건 신부님의 편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여행이 비록 험난한 줄을 알지라도 하느님께서 우리를 무사히 지켜주시리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시기에 그렇다고 해서
1: 잠시만요. PD님, 수지 수녀님이 이런 거 편지 읽어주실 때도 에코를 넣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난 안 들려서 몰라.
1: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마닐라에서 편지를 보내주신 분께서 어떤
0: 예,
1: 편지를 읽어주셨다고요? 네.
0: 이 여행이 비록 험난한 줄을 알지라도 하느님께서 우리를 무사하게 지켜주시리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1: 너무 잘하시는데요.
0: 잘 나왔나요?
1: 네, 이런 걸로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계속 말씀해 주시죠.
0: 네, 이렇게 해서 정말 이 험난한 여행인 것도 정말 각오하고 있는 김대건 이제 당시 신학생일 때에
1: 네.
0: 의지할 곳은 하느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1: 네.
0: 하느님만이 내 자신의 희망,
1: 네.
0: 교회의 희망이었고.
1: 그렇죠.
0: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김대건 신부님의 서한, 제가 지난번에도 최양업 신부님의 서한을 통해서 최양업 신부님의 모습을 함께 묵상했는데
1: 네.
0: 김대건 신부님의 서한을 통해서도 김대건 신부님이 의지하고자 했던 하느님께 대한 희망
1: 네.
0: 그것을 우리 삶에서도 여러분이 함께 묵상을 해보시면은 네, 좋겠습니다.
1: 네.
0: 그러던 중에 정말 이 사실 우리가 부모님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1: 네.
0: 이 굉장히
1: 너무 슬프죠.
0: 그렇죠. 고통스럽고.
1: 네.
0: 그런데 김대건 신부님은 신학생으로 유학 가 있는 중에 네, 조선에는 기해박해, 1839년
1: 네.
0: 기해박해가 일어났고
1: 4대 박해 중 하나인 기해박해가
0: 네.
1: 일어나죠.
0: 이때에 아버지가 순교를 하시게 되거든요. 그리고 최양호 신부님 역시 부모님 모두 순교를 하셨고
1: 네.
0: 이때에 이제 이 김대건 신부님의 편지에도 이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또 읽으면 에코를 넣으실까봐 제가 읽지는 않겠고요.
1: 이거 왜 이렇게 넘어가요, 수현이?
0: 또 이거 다 읽으면은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부모님이 아버지는 순교하시고 어머니는 정말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된 그 비참한 현실 그 가운데에 이 청년이 된 김대건 신부님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1: 네.
0: 우리가 김대건 신부님이 끊임없이 조선으로 돌아오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1: 네.
0: 어떻게 보면은 안전하게 중국에 마카오에 있는 게 우리의 인간적인 나약함 안에서는
1: 그럴 수도 있겠죠.
0: 안전을 먼저 네. 챙기고 싶잖아요.
1: 네.
0: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들어가게 되면은 무조건 죽게 되는
1: 네.
0: 그곳으로 간절하게 가기를 바라는 그
1: 네.
0: 마음은 무엇일지
1: 네.
0: 내가 분명히 순교할 걸 아는데
1: 네.
0: 참 그게 정말 하느님이 희망이 아니라면은 견딜 수 없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어떻게 보면 아까 이야기하셨던 신학생 김대건은 사실 저희도 요즘에 똑같습니다만은 이제 신학생들은 그냥 평신도잖아요. 사실
0: 네.
1: 뭐 저희가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학사님 학사님 하면서 저희를 아주 높여서 존중해 주시고 불러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지만은 학사님이라기보다는 평신도 신분인 거죠. 그래서 신학교에서 어떤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또 때로는 우리 김대건 신부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너무 병약하면 이제 신학교나 올바른 사제로 살 수 없겠다 싶으면 그냥 평신도로 돌려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제 서품을 더 이상 안 주고 이제 신학 공부를 그만하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그 이제 자기 불안한 자기의 정체성과 신원 안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 그리고 그 신자분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마음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불안한 정체성의 청년 김대건을 이제 버티게 했던 원동력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면 죽더라도 바로 돌아가야겠다 하고 생각하시는 것도 너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향해서 간다기보다는 어쩌면 신부님께서는 그 처음에 신학생 시절부터 항상 순교를 옆에 두고 신학 공부를 하고 사제가 되려고 준비하셨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그쵸. 네, 이런 마음이 좀 짠해지기도 합니다.
0: 네. 사실 우리가 이 순교 그 당시의 신자들은 정말 순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1: 네.
0: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내 목숨을 정말 내어 던지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굉장히 안락하고 자유롭게 미사 참례할 수 있고 신부님이 곳곳에 계시고 이런 중에 정말 우리는 나의 신앙을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가.
1: 네.
0: 정말 이 신앙이 나를 살리는 나를 구원하는 내가 정말 목숨 순교하더라도 지켜야 하는 그런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신학 공부를 하고 이제 김대건 신부님과 최양호 신부님이 부제품도 받고
1: 네.
0: 계속해서 활동을 하는데 김대건 신부님이 부제 시절에
1: 네.
0: 잠시지만 조선 입국에 성공한 네. 적이 있습니다.
1: 네.
0: 이제 들어와 이제 조선 입으로 이제 들어오는데 굉장히 이 눈 쌓인 굉장히 추운 겨울에
1: 추운 겨울에
0: 네. 몰래 이제 책문 봉황성 책문을 통해서 조선에 입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 네.
0: 그때의 신부님이 쓰신 편지 이제 편지는 다
1: 또 있네요.
0: 김대건 신부님의 편지는 뭐 누구한테 나 이랬어 저랬어 그냥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보고서인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김대건 신부님의 네네 행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김대건 신부님의 신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험난한 여정인데 이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저는 추위와 굶주림, 피로와 근심에 짓눌려 기진맥진하여 남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걸음더미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인간의 도움을 전혀 기대할 수 없고 오로지 하느님의 도우심만을 고대하면서 먼동이 틀 때까지 녹초가 된 채 있었습니다.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김대건 신부님의 편지 여러 곳을 보면은 비참한 현실,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현실에서 오직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의 도우심 뿐이라라는 것을 이제 서한 전반에 전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네. 김대건 신부님이 후에 정말 라파엘 호를 타고
1: 네.
0: 이제 다시 중국에 가서 주교님과 신부님을 모시고 조선에 입국하고
1: 네.
0: 다시 한번 어떤 이 서해를 통해서 조선으로 통하는 입국로를 마련하는 이 여정까지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1: 네. 김대건 신부님의 행적을 사실 보면 그렇게 담대하고 그리고 아주 어떤 한 명의 한국의 사도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도 같고 어떤 용기 있는 그 행적만 그리고 그런 발자취만 저희가 밟을 수 있는데 사실은 서한을 보면 김대건 신부님께서 얼마나 어려우신지 힘든지 자기 마음도 상황도 절절히 이야기하시고 그러니까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이제 어떤 흔들리는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시고 때로는 아주 담담하게 어렵지만 잘 하고 있다 이런 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이런 걸 보면 저희 신앙인들에게도 참 어떤 그대로의 모범이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 신앙인들도 똑같이 흔들리고 똑같이 시련을 겪고 똑같이 때로는 담담하게 신앙을 유지해서 성당을 나가고 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의 행정만 따라하는 것보다는 그 서한을 함께 읽으면서 가면 이제 김대건 신부님의 어려움이 어떤 것이었는지 상상하고 느끼면서 나의 어려움도 함께 그 안에 투사해서 보면 아주 좋은 이제 묵상과 순례의 여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0: 네,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정으로 김대건 신부님의 순교, 바로 새남터 순교 성지이죠.
1: 네.
0: 바로 우리 복자의 수사님들과 수녀님들이 또 이곳에서 사도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저희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기도 네. 합니다.
1: 저희는 그 아까 전에 이제 청주 대정교구인가요?
0: 네네.
1: 신부님들께서 거기서 솔매성지에서
0: 네.
1: 서품을 받으신다고 저희는 태어난 곳에서 이제 김대건 신부님 태어난 곳에서 서품을 받으신다면 저희는 김대건 신부님께서 순교하셨던 순교터에서 서품을 받고 종신서원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그런데 이렇게 종신하고 하면서 서품 받고 하면서 때로는 그 김대건 신부님의 신앙과 삶을 잊어버리기 일쑤인데 저희 후배 수사님들이 계속 태어나면서 이제 새로이 사품을 받고 그 안에서 새로운 다짐을 하는 걸 보면 저희도 계속 김대건 신부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걸 따라서 현양에서 살아가야겠다는 마음을 되새기게 되는 것 같아요.
0: 네, 바로 이 김대건 신부님이 순교하신 새남터 네, 용산 쪽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서울에 사시는 분이라면은 이번 주말에 이제 새남터 성지를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김대건 신부님의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천주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여기서 시작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죽은 뒤에 행복하기를 원하면 천주교를 봉행하십시오. 이게 마지막 말씀으로 남겨주셨습니다. 네. 네, 나는 천주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삶도 그리고 우리 수도자들의 삶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어디로 가는지 그것들을 한번 묵상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만나보면서 우리도 어딜 가더라도 그렇소 나는 그리스도인이오 나는 천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라고 용감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수녀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김대건 신부님의 순례 여정 그리고 순교를 향한 신학생과 사제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새 더 이상 이제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김지혜님께서 최수지 수녀님은 이제 모이세 신부님이나 김강룡 신부님보다 연우 신부님 가실 때가 더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0: 재밌었습니다.
1: 제가 더 후배니까요.
0: 네.
1: 네, 후배와 함께 해서 너무 좋으셨죠?
0: 네.
1: 저도 후배와 함께 했으면 더 재밌게 할 수 있었을 텐데.
0: 다음에 또 나오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1: 다음에요.
0: 네.
1: 네, 다음에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0: 네.
1: 네. 어쨌든 신신우신 전속 순례지기 빵순이 수녀님과 떠나는 오늘의 빵지 순례는 여기까지입니다. 최수진 수녀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5인 5색 신입빵집 주인장들과 함께한 신신우신 팝업 스토어 마지막 다섯째 날 어떠셨나요? 저는 두 번째로 이 자리에 오게 되는데 DJ로 와서 너무 떨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그 스튜디오 안에 십자가가 어딘지 계속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온에어 버튼 위에 있더라고요. 이제 온에어가 켜지면 저는 대본을 바라보고 마이크에 집중을 해야 돼서 온에어가 안 켜질 때 제가 말을 하지 않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말을 하게 되면 예수님 잊어버리고 여러분들만 생각하면서 머리가 복잡하게 이렇게 1시간, 2시간 지나왔습니다. 어떻게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유튜브로 다시 돌려보면서 이 시간 추억하고 못 느낀, 못다하게 느낀 즐거움 다시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는 다음에 또 만나보도록 하고요. 신입 빵집 주인장들과 함께한 신신우신 팝업 스토어 라디오 빵집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순례를 마치고 돌아온 김강룡 프란치스코 신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모두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신부님 우리 신부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카더가든의 내일의 우리 들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항상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5: 안녕하세요. 계절 민원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6: 아무리 여름이라지만 더워도 너무 더운 거 아니에요?
5: 고객님,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옵션을 추가해서요.
6: 네? 어쩔 수 없다고요?
5: 네네. 집중호우에 열대야에. 최근엔 찜통 더위도 추가되었네요.
6: 그걸 다 누가 추가한 건데요?
7: 여름 더위가 해마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지구를 뜨겁게 만든 책임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있습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8: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9: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3번, 만민의 왕 그리스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도 현관문 나서면서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문을 제대로 잠갔던가? 가스불은 끄고 나왔겠지? 꼭 집을 나서면 떠오르는 이런 의심들은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아니면 다시 돌아가서 눈으로 확인해 봐야 안심이 됩니다. 근데 일상 속 의심이 이것뿐이겠어요? 그때 내가 너무 말을 심하게 했나? 아니 그냥 웃자고 한 말이었는데 혹시 표정이 안 좋던데 마음에 상처 입은 건 아닐까? 하루에도 수없이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의문을 갖고 다시 생각하고 또 확인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죠. 세상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들도 많습니다. 사람 마음이나 사랑, 희망 같은 것들은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행복 가족들의 작은 의문까지 따뜻하게 품어주고 싶은 오늘은 7월 3일 금요일 성 토마스 사도 축일입니다.

문과평화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아네스 행복찻집 오늘 하루 여러분과 함께할 현디 김현정 마리아입니다. 오디가 아니어서 실망하셨어요?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런 의문을 가지셨을 겁니다. 아니 오디가 어디 아픈가? 아니면 무슨 일이 있나? 아닙니다. 네, 우리 함광열 대건 안드레아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전국 가톨릭 평화방송 PD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 자리 비웠고요. 딱 하루만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하루쯤은 괜찮지 않나요? 앞서서 신신우 씨는 꽤 오랫동안 신부님이 자리를 비우셨던데 하루는 좀 뭐랄까 약간 별식 먹는 그런 기분으로 저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서 오늘 의심, 의문, 의혹에 대한 얘기로 행복찻집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 우리 행복가족들한테 이런 질문 해보고 싶네요. 의심이 많으신 편입니까? 의심이 많은 사람들. 피곤합니다. 진짜 피곤해요. 이거는 의심이 많은 사람을 보는 누군가가 피곤한 게 아니라 스스로 진짜 피곤하거든요. 제가 의심이 많아서 그런데 아니 왜 출근할 때마다 그렇게 문 잠궜나 뭐 가스 껐나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말이죠. 일말의 의심도 없는 사람과 세상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스스로 의심하니까 한 번 더 살펴보게 되고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고 그럼으로써 성급한 판단을 잠시 미룰 수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토마스 사도를 의심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 역시 살면서 하느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가? 내 기도 들어주실까? 이런저런 질문이나 의심을 품을 때가 진짜 많지 않나요? 근데 그런 질문과 의심조차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의심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더 단단하게 세우는 디딤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마음속에 품은 의심이 있다면 답을 재촉해서 서두르기보다는 그 의심을 품은 채 주님과 함께 걸어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모르죠. 우리 역시 토마스 사도처럼 저의 주님, 저희 하느님 하면서 그 깊은 그 마음의 끝에서 뜨거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의 뜨거운 정답과 오답 센스를 저한테 고백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오늘의 퀴즈.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인 바티칸.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에 세상에서 가장 큰 성당이 있다는 건 또 하나의 신비가 아닐까 싶죠. 바티칸 그 자체라 할 수 있는 이 성당이 올해로 축성 400주년을 맞았습니다. 아직 공식 준공 기념일까지는 5달 정도 남았지만 지난 29일에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기를 시작으로 해서 400살 축하잔치에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고 합니다. 올해로 축성 400주년을 맞은 이 성당은 과연 무슨 성당일까요? 하는 것이 오늘의 문제입니다. 정답이 뻔히 보이는 보기 드릴게요. 1번 성 베드로 대성당, 2번 성 베란다 대성당, 3번 성 베달로 대성당.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1번 성 베드로 대성당, 2번 성 베란다 대성당, 3번 성 베달로 대성당. 이게 발음이 좀 비슷해서 조금 헷갈리실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답이 보이지요? 네. 긴 문자 짧은 문자 모두 100원의 정보 용료가 있는 우물정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무료 스마트폰에 CPBC 빵앱의 빵톡으로도 정답과 센스 만점의 오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 일상도 함께 나눠주시고요. 방송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정성으로 빚은 한입의 품격 서희당에서 수제 간식 세트, 기도의 마음을 담아 엮은 작은 축복 티나비즈에서 가톨릭 수공예 액세서리,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닥터헤빗에서 액상 마그네슘, 국가대표 박기태 명장이 빵장수 단팥빵 한 세트,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에서 초대장 2권, 초대권 2장, 플립수녀 김연희 마리아 수녀님이 치유를 위한 노래 기도 음반 CD를 드리고요.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에서 기프티콘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안내를 해드리면 대구 CPBC에서 뉴미디어 시대를 함께 이끌 역량 있는 청년 크리에이터를 찾고 있습니다. 연중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앙 상담을 컨셉으로 해서 1분 쇼폼 영상을 만드는 크리에이터인데 나의 취향을 담아서 자유롭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영상 한 편당 5만 원 상당의 커피 기프티콘 드리니까 홈페이지 통해서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퀴즈 정답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올해로 축성 400주년을 맞은 바티칸의 이 성답의 이름은 이 성당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는 것이 오늘의 퀴즈인데요. 정답과 오답을 기다리면서 노래 들려드릴게요. 이 성당 이름이 나오는데? 그러면 제목을 말하면 안 될 것 같죠? 누구의 고백? 이재석 신부가 부릅니다.

축성해서 올해로 딱 400년이 됐습니다. 교황청은 지난 29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을 400주년 기념행사의 출발점으로 삼으면서 오는 11월까지 각종 학술 행사, 특별 순례, 연극 공연 이런 문화 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400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은 성 베드로 대성당이지만 시대에 맞춰서 디지털화를 추진한 게 또 특징이라고 합니다. 성당 곳곳에 QR코드를 부착해서 최대 60개국 언어로 미사 해설과 전례문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게 했고요. 또 하루 평균 3-4만 명이 찾는 방문객들의 대기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온라인 예약 기반의 스마트 패스까지 도입했다고 하거든요. 참 역시 디지털 세상과 함께하는 스마트한 변신이라 할 수 있겠죠. 또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못 기다릴 것 같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 1번 성 베드로 대성당이었는데요. 정답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습니다. 빵톡으로도 보내주시고 문자로도 보내주셨는데요. 네, 엘리사벳님도 1번이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함광열님도 성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문자로도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3082님께서 1번이요. 베란다에 나가보니까 너무 더워요. 저 힌트 중에 베란다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생각나서 나가셨군요. 진짜 덥죠. 이게 기온이 엄청 높진 않은데 습도가 높아서 진짜 숨이 턱턱 막히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8813님께서는 정답 1번 성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하지만 여름용 침대 패드와 이불로 바꾸느라 땀을 뻘뻘 흘리고 나니까 성스러운 배달로 늦은 점심 해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성스러운 배달. 배달로가 진짜 성스럽습니다. 이게 한 번 빠져들고 나면 헤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좋죠. 이게 안 먹을 때 몰랐는데 한 번 시켜 먹기 시작하면은 너무 편해. 근데 대신 지갑이 텅텅 빈다는 게 문제가 돼 있죠. 네. 8813님께서 오랜만에 현디 목소리도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278님께서 꽃기요 성당이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베드로 성인 얘기도 나오고 또 꽃기요가 있죠. 닭 모양의 어떤 그 문양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그리고 7005님께서 성 베드로 대성당 앞에서 베이글이랑 에스프레소를 먹고 싶습니다. 상상만 해도 행복 이렇게 하셨는데 베드로의 또 다른 버전으로 베이글 떠올리셨군요. 그쵸. 베이글 먹으면 진짜 좋죠. 게다가 에스프레소까지 그걸 성 베드로 대성당 앞에서 먹어야 되는데 가질 못하니까 사진이라도 옆에 두고 좀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4400님께서도 1번 정답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2761님께서 성 베드로 성당이 400주년이라니 저는 베드에서 400시간 있을 수 있어요. 많이 피곤하시군요. 네. 아, 2761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진짜 400시간 눕고 싶다는 그 마음이 오롯하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오늘 정답 많은 분들 보내주셨는데 정답자 추첨은 저희가 방송 마치고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 뭐 재밌는 얘기 참 많이 해주셨는데 노래를 한 곡 듣고 계속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김태진 신부가 부릅니다. 도보 성지순례.

0: 김태진 신부의 목소리로 들은 도보성지순례였습니다. 아, 예. 이렇게 도보성지순례 떠나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죠. 특히 성 베드로 성당 광장을 쫙 지날 때그 느낌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합니다만, 이태리는 날씨가 어떨까요? 우리처럼 습하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드네요. 찻집에서 차담 나누고 가세요. 우리 엘리사베님께서 처음 시작하자마자 오디 하고 인사하셨다가 어머 현디군요 반가워요 이렇게 또 해주셨습니다. 이런 알아봐 주시는 분들 목소리 듣고 괜히 기분도 좋아지는데 또 한편에서는 잘 모르는 분도 많으시겠죠? 네, 7884님께서 낯선 목소리에 순간 당황했어요. 그래도 이 시간에 함께 나누는 얘기는 여전해서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렇지요. 찻집에 주인이 하루 자리 비웠는데 차 맛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차 맛이 더 좋아져서도 안 돼요. 그 정도만 하는 게이 대타의 예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더 잘할 수 있는 척하고 있죠, 지금 제가. 그게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 한번 해본 허세였습니다. 실은 대신한다는 게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좀 누가 되면 안 되겠다 이런 걱정이 좀 많거든요. 힘을 주십시오. 3082님께서 시골 밭에 가서 오전에 일하고 왔어요.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하면서 나이가 들다 보니 의심은 좀더 사라지는 것 같아요. 아마도 마음의 여유가 생겼나 봐요 하셨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여유가 생기고 또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워워 하는 힘도 좀더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와, 4400님께서 반갑습니다, 수녀님. 축하해주세요. 막내딸 로사가 둘째 출산해서 방송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제 목소리가 성스럽나요? 저는 세속적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기분이 무척 좋아졌습니다. 수녀님이 아니었으면 죄송하지만, 저도 같이 축하해드리고 싶어요.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아이가 눈이 또롱또롱합니다. 그 뭔가, 이렇게 총기가 있다고 하나? 근데 너무 건강해 보여서 정말 좋네요. 4400님. 그럼 둘째 딸의 아이니까 몇 번째 손주일까? 이게 또 궁금하긴 합니다.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6053님께서 성가 들을 수 있는 날이라 금요일 참 좋아합니다. 오늘도 좋은 성가 많이 들려주세요. 오늘은 누가 나오시나요? 하셨습니다. 아, 그쵸. 성가 참 좋죠. 노래만 들었을 뿐인데도 이게 저절로 기도가 되고 또 뭐랄까 마음이 정화되는 그런 기분들 들지 않으세요? 슬픈 성가는 슬픈 성가대로 또좀 기쁜 성가는 기쁜 성가대로 뭔가 좀그 자체가 우리를 마음을 이렇게 막 기쁘게도 만들었다가 슬프게도 만들었다 그러면서 눈물도 흘리게 되고 하면서 좀 감정이 정화되는 그런 기분도 들더라고요. 6053님 오늘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성가 들으러 한번 가볼까요?
1: One, two.

0: 세상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껏 주님께 찬미와 찬양을 드려보세요. 불타는 금요일을 더 뜨겁게 만들어드릴 라디오 음악비정 노래드리리. 아네스 행복찻집 금요일에 노래 불러주는 신부님, 수녀님, 찬양사도들과 함께 목청껏 그리고 마음껏 주님께 찬미 찬양 드리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죠. 우리의 영혼까지 뜨거워지는 불금의 라디오 음악비정 노래드리리 코너가 바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 행복가족들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교구 신부님, 수녀님, 찬양사도들이 들려주는 라이브 찬미 찬양도 진짜 좋지만 우리 행복가족들이 듣고 싶은 성가도 있잖아요. 바로 행복가족들이 선곡한 음악피정 선곡해드리리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언제 기회되면 행복가족들이 선곡한 곡을 직접 라이브로 한 소절 정도 불러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은 어떤 분이 신청하신 어떤 노래들과 함께할지 기대해주세요. 네, 인별그램에 앨리스 서연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내일 3도 중증 화상을 입은 고1 딸이 첫 피부 이식 수술을 합니다. 오늘이 고비예요. 간절한 마음 담아서 17이다에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실은 우리 앨리스님께서 슬기로운 신앙생활 쇼츠 영상에도 댓글을 남기셨는데 그때 베이시스트를 꿈꾸던 고1 소녀가 사고로 3도 화상 중증 환자가 됐습니다. 폐혈증 고비가 왔을 때 긴급 세례를 받았어요. 딸이 원한 이름 미카엘라로 세례를 받았는데 그 다음날 신기하게도 피부 절제한 부분에 살이 잘 차올라서 피부 이식을 받을 수 있게 됐답니다. 엄마인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지만 엄마의 기도는 하늘에 꼭 닿는다고 믿습니다. 미카엘라, 강하게 잘 버텨 수술도 잘 받고 일반실로 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하신 날이 오늘일까요? 너무 궁금한데 어쨌든 저는 엄마의 기도가 당연히 하늘에 닿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래부터 듣고 올게요.
1: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17이다가 부른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이었습니다. 아, 노래를 듣는데 앨리스님 생각이 무척 많이 났어요. 그래서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이 아니라 닿았다 라고 이렇게 노래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목이 좀 순간 이렇게 막 메가지고 말하기 힘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엄마는 그렇더라고요. 솔직히 아무리 강하고 뭐 자기 일 열심히 하고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이런 확신에 찬 여인들도 자식 얘기 앞에선 진짜 약해지더라고요. 근데도 참 신기한 게 자녀들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잖아요. 마음을 딱 다잡고 기도하는 그 모습. 어떻게 하느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 있겠어요? 앨리스님, 저희도 같이 기도합니다. 잘 될 겁니다. 아휴, 전국적으로 장마가 시작됐다고 하잖아요. 우리 앞서서 문자 보내주셨던 분. 예, 3082님께서 오전에 일하고 너무 더웠다고 하셨는데 진짜 이 장마로 인한 더위는 그 쨍한 더위랑 또 다르죠. 그래서 기온은 많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별로 안 더운 것 같은데 더운. 땀이 더 줄줄줄줄 흐르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에어컨을 이럴 때 더 많이 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화재 예방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안전 문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잠깐 안내를 해드릴게요. 여름철 에어컨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외기 보관 장소에 환기창은 꼭 열어둬야 되고요. 전선의 손상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실외기 윗부분에 물건을 올려두거나 근처에 불에 타기 쉬운 물건, 뭐 종이상자 이런 거 절대로 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콘센트는 꼭 단독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한 점검과 안전한 사용으로 사고 없는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주변에 있는 것들 좀 한 번씩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래 신청해 주신 우리 러블리 제이님이 너무 반갑고 고맙더라고요. 높은 음자리에 바다에 누워 신청하시면서 너무 더워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덕분에 노래 듣고 우리도 더위 한번 훅 날려보자고요. 높은 음자리가 부릅니다. 바다에 누워.

높은 음자리가 부른 바다에 누워였습니다. 이 노래를 저바다에 누워로 알고 있는 경우가 더 많죠. 그 노래 가사가 저바다에 누워 하는 게 그게 얼마나 강렬한지. 아, 네. 덕분에 아주 시원한 그런 노래 들어가지고 기분이 좀 시원해지셨나요? 저는 조금 시원해진 것 같은데. 이 노래가 처음 나왔을 때는 시원한 줄 몰랐는데 한여름에 딱 들으면 이게 속이 시원해진 이런 그 노래를 잘해서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한여름에 제일 더운 시간이 태양이 머리 위를 비추는 정오가 아니라는 사실에 놀랐던 기억이 문득 지금 노래를 듣는데 나더라고요. 원래 이제 제일 더운 시간, 제일 기온이 높은 시간은 이 태양이 뜨겁게 땅을 달궈서 공기를 데우고 나면 한 2시쯤 되면 그때부터 제일 덥다잖아요. 지금이 바로 가장 더운 시간대로 접어든 겁니다. 그래서 시원한 곡들이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러블리세이님 신청곡 덕분에 조금 더위가 식혀지긴 했는데 또 이럴 때일수록 또 여러 가지 노래로 또 기도로 피정하고 싶으신 생각 더 많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선곡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선곡해드리리 코너니까. 자, 여러분들의 얘기를 지금 바로 우물정 0931 100원의 정보용료가 있는 우물정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CPC빵 앱 빵톡으로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얘기를 좀 기다리다 보니까 마음 아픈 사연들이 참 많이 오네요. 필리미샤님 인별그램으로 사연을 남기셨는데 짧게만 남기셔서 근데 이걸 무슨 얘기를 더 하기도 그럴 것 같아요. 세 번째 유산일지도 모를 상황입니다. 아이를 데려가셔도 굳건하려고요. 주여 나를 받으소서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두 번이나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위험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지금 마음을 다잡고 계신 겁니다. 오랜 시간 새 생명을 기다리셨을 거고 뱃속에서 짧은 기간 동안 엄마와 함께 호흡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이 불투명하다는 지금 이 상황이 또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너무 힘들지만 하느님께 다 맡기자고요. 그 뒤에 기쁨도 슬픔도 아픔도 기도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노래 선물 보내드릴게요. 까리따 수녀회 수녀님들이 부릅니다. 주여 나를 받으소서.

까리따스 수녀회의 주여 나를 받으소서 들으셨습니다. 아, 이 시간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당연히 좋았겠죠. 근데 제가 오늘 또 유난히 느끼는 게 우리 미샤님의 이야기를 듣고 노래를 들으니까 아, 미샤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고 그래서 정말 노래 듣는 동안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또 누군가는 이 노래 가사를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또 자신만의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노래 한 곡을 같이 들으면서도 함께 여러 사람들과 여러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사실도 참 아름답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사연도 더 있는데 아, 시간이 지금 모자라고 있습니다. 아니 대건 안드레아님께서 이번 주일에 축일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아, 오디 목소리로 축하받고 싶었는데 하면서 제 축일 축하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언젠가 예전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오디 목소리로 축하받고 싶은데 하시길래 그럼 오디한테 받으세요 하고 제가 미뤘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제가 축하해 드릴게요. 아, 축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더 기쁜 신앙생활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기도로 응원을 하겠습니다. 축하곡은 우리 3082님께서 신청해 주신 이 곡으로 같이 하면 어떨까요? 신앙에 관련된 곡은 아니지만 지금 이때 들으면 참 좋은 노래. 레이나와 산이가 부르는 한여름밤의 꿀 들려드립니다. 노래가 곧 나와야죠. 네, 들려드릴게요.

산이와 레이나의 한여름밤의 꿀이었습니다. 7월 3일 금요일에 함께한 아네스의 행복찻집 문 닫을 시간입니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오늘 매일미사 복음에 나오는 토마스 사도의 뜨거운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의심이 믿음의 반대편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목일 수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믿음을 거부하는 그런 의심이 아니라 진실을 향한 간절함을 담은 의심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주님께서 어여삐 봐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말과 주일 주님의 평화 안에서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는 돌아온 오디와 함께 하시고요. 지금까지 구성의 이지의 제칠리아, 저는 김현정 마리아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내일 오후 2시에 토요일 신나는 세상이에게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 토마스 사도의 그 신앙 고백 우리도 해봤으면 해서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생볼 앙상블의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세요.

0: CPBC FM.
1: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물을 주목하라.
2: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1: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중방성당 최규민 사도 요한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3: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2: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3: 뭐라고요?
2: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1: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 따뜻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릴 적 만지고 놀았던 모래, 요즘은 그걸로 아이들 마음 치료도 한다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옛날 옛적에 하는 순간 이야기 속으로 쑥 빠져드는 순이와 정의 옛날 옛적에. 대구 골목과 숨은 명소를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느끼는 대문 열어주세요까지 매주 다양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만나요.
2: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5: 가톨릭 평화방송.
2: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두쉐뮤즈 김빛나입니다. 박재범, 지솔, 필치원의 애프터눈으로 2부 시작했어요. 박만수님, 빛디, 어제 새로운 복사단 분이 들어오셨어요. 드디어 저보다 어리신 분이 들어와 주셨네요. CPBC 자주 듣는다고 해서 빛디 추천 꽝 했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잘해주세요. 네. 어린 분 들어와서 형님이 잘해주시면 좋겠네요. CPBC 같이 들어주시고, 2시의 뮤직 같이, 예, 들어주셔서, 만수님이, 예, 추천했다. 이렇게 같이 사연 보내주시면 두 분께 다 선물 드립니다. 신동철님, 저녁에 토마토 닭볶음탕 해 먹어야겠어요. 닭 3팩에 9,900원의 득템. 가격 너무 좋은데요? 닭볶음탕에 토마토를 넣나요? 새로운데요? 맛있게 해 드세요. 윤으련님, 빛디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후덥지근하네요. 장마가 시작되려나 봐요. 시원한 노래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자, 저희가 시원한 노래 준비했어요. 준비했고, 또 개그맨 이문재 씨 오셔가지고 여러분의 일상 고민 함께 해결하는 문제의 문제 함께 할 테니까요.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 너튜브 CPBC FM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은 문재 씨 보실 수 있습니다. 송정민님이 신청하신 명카 드라이브의 냉면 듣고요. 타마 제이시 유카의 떠나 이렇게 두 곡 듣고 이문재님 모셔볼게요.

0: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아 머리 많이 아파요.
1: 네 다음 환자분 들어오세요. 네 많이 머리 아프셨어요? 네, 네 어떤 문제 때문에 저를 찾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문제 저 이 문제가 아, 확실하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야!
0: 네 일상 속 다양한 문제를 빛나는 지혜로 해결해보는 문제
2: 문자
1: 아, 네. 아 인사 오프닝 인사만 해도 이 기운이 너무 빠져요.
0: 네, 어서 오세요.
1: 네, 네. 기다렸어요.
0: 네, 기다렸습니다. 금요일.
1: 저번 주 금요일부터 네. 우리 기다렸어요.
0: 많은 분들이 지금 문제 씨 네. 기다리고 있어요.
1: 안녕하세요. 이인숙 씨, 이정희 씨, 강근 씨, 네 저희 네. 어머니, 아버지, 누나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쓰지 않았지만 제 성함 다 읽어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땡큐.
0: 감사합니다. 네, 네 어서 오시와요 곰디. 네. 오늘도 얼굴이 빨갛네요.
1: 네 아시겠지만 제가 요 며칠 약간 야외 촬영 다니면서 네. 정말 피부가 엄청나게 막 타고 막 아프고 그래가지고 요즘 얼굴에 아무것도 안 하고 네. 막 그거 뭐야 알로에 네. 또 우리 비디님께서 얼굴이 화상 입은 걸 알고 알로에 좀 바르라고 네. 주셔가지고 네. 그 알로에를 매일 바르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때보다 조금 좀 가라앉긴 했는데 네. 다음 주에 또 촬영을 가요 야외로. 좀 걱정이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일부에 들었더니 대구 네. 날씨 엄청 뜨거운데 아직 네. 안 뜨겁다고 했잖아요. 네. 저는 근데 거기 촬영 가거든요. 네. 근데 저는 진짜 엄청 뜨거운고 나름 너무 힘든데 대구 분들 대단하시네요.
0: 아직 본격적인 더위가 오지 않았대요.
1: 무슨 소리 하는 거죠? 살짝 그래도 뭐 저 샤워한 사람처럼 네. 땀을 흘리고 얼굴이 아프던데.
0: 그리고 제가 알로에 그거 준 거 그 미담 거기서 짧게 끝나는 거예요. 좀 더 길게 좀 예쁘게 포장한대요.
1: 아, 네.
0: 그거 좀 너무 짧게 지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아, 네, 서운하네요.
1: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처음 발라봤어요.
0: 서운해.
1: 알로에라는 걸 처음 발라봤고. 네. 제 피부를 이렇게 또 걱정해주는 제 이제 컨디션을 또 걱정해주는 야 비티님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매일 바를 때마다 비티님 네. 생각하고 있어요.
0: 아 진짜요?
1: 네.
0: 그래서 아까 요즘 일이 잘 안 풀리던데.
1: 정말 또 시작됐네.
0: 그것 때문인가?
1: 조용한 줄 알았어요. 오늘 그냥 뭐 조용히 넘어가나 했어요. 웬걸 또 호랑이가 발톱을 살살 이렇게 또 내밀기 시작했죠.
0: 아, 서운해.
1: 어쨌든 뭐 네. 너무 감사하게 잘 쓰고 네. 있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좀 드려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여름이라 얼굴이 엄청 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알로에 꼭 하세요.
0: 네.
1: 알로에가 그렇게 좋대요.
0: 알겠어요. 네? 문제 씨나 많이 바르세요.
1: 아, 또.
0: 아니 얼굴이 좀 많이 진정이 됐고 이제 좀 까매졌어요.
1: 좀 이제 좀 탄 것 같죠. 그때는 빨개갖고 네,
0: 맞아, 맞아 맞아.
1: 화상 입은 것처럼 아팠거든요. 네. 네. 도리도리 잡돌이요.
0: 잡돌이 시작.
1: 네. 아니 그렇죠. 웬만해
0: 알로에로 진정시켜 봅시다 이분이.
1: 네. 20분까지 끌고 가나 했더니 10분 만에 바로 나오네요.

0: 웃음을 빚어낸 사람이래요.
1: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개그맨 리 즈문 즈입니다. 이스 이 이스문 이스제.
0: 네. 네.
1: 이스가 세 번 들어갔죠?
0: 네. 이스 이 문제.
1: 네. 이스 이 문제입니다.
0: 왜 개그맨들 보면은 남을 깎아내리는 개그 하면서 이제 재밌게 하는 사람이 있고.
1: 그쵸.
0: 아니면은 반대로 자신을 깎으면서 네. 남을 좀 이렇게 웃겨주는 사람 있잖아요.
1: 그러니까 또 연기파가 있고요. 네. 약간 꽁트파 이런 것도 있고, 약간 정말 이렇게 짧은 말장난식의 개그들이 있고, 네. 그리고 또 약간 분장을 이런 거 좋아하는. 그러니까 개그맨들 종류가 엄청나게 많고 다양합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보통 자기가 가장 크게 영감을 받았던, 자기가 가장 또 좋아했던, 아니면 자기가 개그를 배웠던 그런 사람들의 스타일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코미디라는 걸 처음 배웠을 때 옹알스 네. 선배님들에게 배웠거든요. 네. 옹알스 선배님들은 사실 이제 퍼포먼스 코미디언이라서 너무 또 재미없다 그러는데 지금, 지금 또, 눈빛이
0: 또 놀릴 생각 하고 지금. 있었어요. 네, 아니 계속 얘기해 주세요. 잘 듣고 있을게요.
1: 옹알스 선배님들은 네. 이제 말하지 않는 넘버벌 코미디예요. 네요. 그래서 넘버벌 right is right. 아 진짜 영어 할래 갑자기 또 안 나오네. It's okay. 얍.
0: 넘버벌.
1: 예. 그래서 이제 말을 하지 않아도 모두 다 웃길 수 있는 거. 저 근데 그거를 그 영국의 그 프린지 페스티벌이었거든요.
0: 네.
1: 전 세계 코미디 축제? 거기 제가 갔었어요.
0: 그때 영국 아니고 다른 나라 아니었어요?
1: 영국,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0: 거기
1: 있어요. 에든버러.
0: Yes.
1: 예. 알라이트. 그래서 거기 갔었는데 거기는 여러분, 그러니까 각 전 세계의 모든 코미디언들이 다 오는 곳이에요.
0: 네.
1: 그래서 말하지 않고 자기가 추구하는 스타일의 웃음으로 모두를 웃기는 거예요.
0: 오.
1: 그게 얼마나 고급이냐면 내가 뭐 요즘 뭐 스탠드업이다 뭐 해갖고 막 거칠게 막 하고 하잖아요.
0: 네.
1: 그런 게 없이 내가 하고 싶은 코미디라면 그 분위기 자체가 웃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0: 오.
1: 그게 진짜 고급이에요.
0: 오.
1: 그 사람이 와서 행동하고 있으면 주변이 다 웃어.
0: 오.
1: 누구를 막 까고 욕하고 뭐 블랙 코미디에서 뭐 정치 막 이런 거 막 하고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정말 너무 고급인 거. 근데 옹알 선배님 코미디 약간 그런 코미디거든요. 제가 그런 걸 보고 제가 그런 코미디를 했죠. 근데 뭐 의심스러운 눈빛을
0: 그래서 아니 그래서 내가 하는 거는 고급 코미디다.
1: 아 그렇죠.
0: 네.
1: 모두 다 자기 코미디에 대한 가치를 네. 가지고 있지만
0: 요즘에 하는 다른 사람들은 좀 수준이 낮을 수 있지만 나는 고급이다.
1: 그렇게 받는다.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해서 나를 또 분위기 애매하게 포지션을 잡아준다. 내가 이런 말을 했다. 그렇게
0: 나는 한다. 영국까지 가서 배워왔다.
1: 네. 네. 네. 아니, 경험을 했다.
0: 경험을 했다.
1: 또 그런다. 나를 잘해준다. 역시 20분 되기 전에 몇 번 또 하네 또. 네? 그건 아니고요. 각자 이제 스타일이 있는데.
0: 하이 코미디다.
1: 제가 추구하는 느낌은 그런 거다라는
0: 그런
1: 걸.
0: 거다.
1: 예,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고요.
0: 네.
1: 예, 아주 훌륭한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네, 노래 듣고 가시죠. 뭐 틀어줄까요? 왜 안 틀어줘요? 이럴 때 하나 틀어줘요.
0: 하정철 님이 예. 하이개그의 성구자 곰디.
1: 아, 그렇죠.
0: 하이코미디.
1: 예, 진짜 맞아. 고급이 그거예요. 굳이 웃기를 하지 않아도 내가 있는 곳에 웃음이
0: 맞아.
1: 퍼지는 거.
0: 예, 문재 씨가 오면은 바로 웃겨요.
1: 이런 분, 예?
0: 문재 씨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웃겨요. 진짜로. 아니 왜 의심? 사람을 왜 의심하는 거예요, 진짜?
1: 이게 좋은 거죠.
0: 그럼요.
1: 좋은 거예요?
0: 응.
1: 끝나고 회식 그러면은 아 그건 아니에요. 아니 왜 그렇게 만나면 좋고 재밌고 하는데 왜 끝나고 회식을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제발?
0: 너무 하이 코미디하셔.
1: 너무 하이에요?
0: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너무 하이 지금 너무 고급.
1: 잘 안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내 코미디.
0: 못 받아주는 거.
1: 잠깐만 안 받으면서 왜 받는다 그래요?
0: 또 이 문제로 삼행시 또 왔어.
1: 누구 또? 여러분 왔어. 오늘 좀 쉬세요.
0: 갑시다.
1: 예.
0: 2037님 이
1: 이렇게 마음 따스한 사람은 없었네요.
0: 문
1: 밖에서 비를 맞으며 죽을 사다 주며 하는 말.
0: 제
1: 제발 아프지 마라.
0: 아 오늘 앞에서 이문재 시인님 얘기했더니 또 굉장히 이렇게 또 따스하게 또 읽어주셨네요. 네.
1: 아 그렇죠. 이문재 시인님 저도 처음에 제가 방송을 하고서 저도 검색을 해봤거든요. 제
0: 네.
1: 이름을 한 번씩 해보잖아요.
0: 네. 매일 하시면서 네. 매일은 아니고
1: 매일 그러니까 특별한 게 뭔가 있어야 하는데
0: 있으면,
1: 요즘 딱히
0: 네.
1: 뭐 특별한 게 없어서
0: 네. 네,
1: 안 하고 있는데 저도 처음에 검색해보고 좀 놀랬거든요. 너무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계셔서
0: 네.
1: 와 좀 되게 좋았었고
0: 네.
1: 그리고 개그맨적인 생각으로

0: 저분도 이름을 지을 때 고민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이름을 저희 할아버지가 지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우리 할아버지는 내 이름을 지을 때 고민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씩 했거든요.
1: 한자가 어떻게 된다 했죠?
0: 그럴문 재상제인데.
1: 아, 그러니까 엄청 좋은 이름이잖아요.
0: 네, 좋은 이름인데 네. 문제라는 이름을 했을 때 분명히 한 번은 생각하게 되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근데 이름 또 얘기하니까 에피소드 하나 얘기해도 돼요?
1: 얘기하세요.
0: 저희 중학교 때 저희 반에 이름 특이한 애가 3명 있었어요.
1: 누구예요?
0: 이문재 있었고요. 네. 조용필 있었고요.
1: 진짜?
0: 황비용 있었어요.
1: 그래서 정말?
0: 아니 진짜예요.
1: 황비홍이에요?
0: 웅.
1: 웅이에요. 황비웅. 비웅.
0: 황비용 있었고 조용필 있었어요.
1: 조영필이에요?
0: 조용필 똑같습니다. 선배님하고 이름.
1: 진짜?
0: 이문재 있었고.
1: 이거 약간 MSG 들어가요.
0: 이름은 어떻게 MSG예요?
1: 아니에요. 네.
0: 그 셋이서 만나면 되게 재밌었었어요.
1: 대박.
0: 네.
1: 이름? 저희도 이름 특이하거든요. 저희 제작진도. 이미엽, 홍미가, 김빛나. 거기 이문재까지 있네.
0: 아,
1: 우리 이름 특이한. 이특.
0: 잠깐만요. 네.
1: 거기 용필님하고.
0: 대화 있잖아요.
1: 아, 대화. 이 대화.
0: 대화. 잠깐만. 대화. 아이고. 여러분 대화 제 친구입니다. 저 82년 또래 친구예요. 예.
1: 진짜 다 이름 특이하다. 그렇죠?
0: 예, 예, 예.
1: 네.
0: 다른 분 신동철 미카엘님 나우나도 있었고 전도환도 있었다.
1: 아 진짜.
0: 그러니까 이름 그런 이름이 있어요 정말. 예 네, 즐겁고 재밌는 친구도 이름이 있어요.
1: 자 이제
0: 하나 더 얘기해도 돼요?
1: 아 지금 빨리 얘기하세요. 시간 없어요 지금 빨리.
0: 친구 중에 친구 아버지랑 빨리. 이름 똑같은 애 있었어요.
1: 친구 아버지랑?
0: 예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걔네 집에 일부러 놀러 갔던 경험이 많아 있었어요.
1: 아니 실제로 한 집안에서?
0: 아니요.
1: 그러니까, 아 다른 집에.
0: 예, 다른 집에.
1: 아~
0: 예.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다.
1: 있었다.
0: 풀고 싶은데 할 말 너무 많은데 또.
1: 예.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질문을 드린 오늘 네. 엄마와 아들의 고민을 좀 담고 있어요.
0: 엄마와 아들의
1: 고민. 엄마와 아들이에요.
0: 네.
1: 김은정님이 빵톡으로 보내주신 고민 사연을 저희가 꽁트로 각색을 해봤습니다. 김은정님의 문제는 뭔지 함께 들어보시죠. 저에겐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있습니다. 아직 제 눈엔 아기 같은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들인데요. 그런 아들이 저랑 동행하고 싶어하지 않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물 챙겼고 유니폼 챙겼고 선풍기 가져갈까?
2: 엄마!
1: 초등학교 2학년이야. 문제야.
2: 엄마? 엄마! 엄마도 야구장 가려고 야구장 가려고?
1: 문제야. 당연하지. 그럼 엄마만 집에 있어?
2: 아, 엄마 가면 오늘 또 질 텐데. 나 그냥 아빠랑 갔다 오면 안 돼? 오늘 이겨야 순위 올라간단 말이야. 제발.
1: 너 엄마 서운해. 그리고 엄마가 간다고 경기가 지는 게 말이 돼? 그냥 몇 번 운이 안 좋았던 거지.
2: 진짜 안 되는데 오늘은 꼭 이겨야 하는데.
1: 알았어. 아이고 오늘 엄마가 응원 살살 할게. 아니야 그냥 입 닫고 있을게. 됐지? 그렇게 우리 가족은 신나게 야구장으로 향했고 신나게 1회를 즐기며 경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회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2회 만에 상대팀이 무려 8점이나 앞서기 시작한 거죠. 문제야.
2: 그러니까 오늘 경기를 오지 말라니까. 엄마 때문에 지고 있잖아.
1: 엄마 때문에 지는 게 말이 돼? 아직 2회밖에 안 됐잖아. 기다려봐. 7회야 남았는데 이거 불명예 역전 한다니까. 그렇게 희망 고문 속에서 흘러간 3회, 4회, 5회, 6회 점점 더 격차는 벌어지고 역전의 꿈은 아득해지더라고요.
2: 나 안 볼래? 나 그냥 집에 갈래 엄마? 집에 갈 거야 나?
1: 문제야 너 그 말도 몰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티켓값이 지금 얼마짜린데 지금 조금만 더 기다려봐. 8회엔 역사 쓸 거라니까 진짜.
2: 나 집에 갈 거야.
1: 기다려 앉아 그냥. 끝까지 봐 이놈식아. 역사요? 네, 썼습니다.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퍼부어서 우리 가족 쫄딱 젖었고요. 결국 경기를 끝까지 보지도 못하고 입이 대빨라온 아들 손 부랴부랴 잡고 집으로 도망치듯 왔네요. 아들은 저를 패배의 여신으로 확신하고 다시는 같이 야구장 안 가겠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들? 약간 엄마 그런 엄마였어요. 야! 이러다가 여보세요. 네. 이런 엄마 있죠.
2: 어, 그런 아니 엄마였어요. 지금 너무 지금 저는 야구장 온 줄 알았어요.
1: 아니 네. 잠깐만 네. 거울 치료하냐고 저한테 빛나님 현실 거울 치료냐? 비슷해요, 비슷해요.
2: 네. 지금 다들 이제 사연도 사연이 있는데. 네. 우리 빛디님의 이런 연기에 다들 너무 감동받으셨어요.
1: 네, 말투가 무서워요.
2: 네, 진짜로 사연보다 이거 지금 저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오히려 지금 야구장에 와 있는 네. 그런 느낌.
1: 네, 엄마 모드. 이걸
2: 공감한다는 것은 이 공감한 분들의 어머니도 약간 우리 빛디님의 약간 포지션이었다.
1: 왜냐면은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이렇게 고급스럽게 이렇게 차분하게 어우 내가 진짜 그랬지 뭐야. 어우 잠깐만 전화 온다. 잠깐만 전화 온다. 야 빨리 학원 가 이 자식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빨리 엄마 가라고 했죠. 뭐 이런 거 이런 거.
2: 학원 가라고 했지.
1: 가라고 했지 엄마가 하나 둘 셋. 뭐 이런 거 하니까.
2: 난 이게 너무 신기해요.
1: 뭐야?
2: 군대 안 갔다 왔는데 애들한테 제식 훈련 시킬 때 있죠. 차렷, 열중첫 하나, 둘, 셋 이런 거 할 때 나는 우리 누나도 그런
1: 신발 신어. 어. 지금부터 하나, 둘, 셋 빨리 나가.
2: 그럼 어디서? 야, 대단해요.
1: 에, 신동철님이 우리 엄마 같아요. 전화 받을 때 갑자기 목소리 달라지는 거 맞아. 이거는 진짜 다 엄마들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2: 목소리가 좋아질 때도 있고 나빠질 때가 있잖아요.
1: 어, 어떤 경우죠?
2: 예,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좀 낯선 분이거나 아니면 좀 조금 뭐랄까
1: 아 맞아 선생님이면
2: 선생님 높은 분이다 이런 거
1: 아니에요? 여보세요
2: 이렇게 되는데
1: 네, 친구한테
2: 아들이나 이렇게처럼 학원 안 간다고 댄스거나 오늘 친구들하고 좀 늦게 들어가면 안 돼 약간 이런 전화 받을 때는 원래 포지션보다 더 낮게 좀 약간 더 어두운
1: 안 돼 하나 엄마가 얘기했지 이렇게 하는 거죠 천천히
2: 혹시 형님 전화 올 때 어떻게 보세요
1: 왜
2: 아이씨
1: 아 왜? 막 이렇게 어 벽 보고 손 들고 서 있어 이런 거
2: 벽 보고 손 들고 서 있어
1: 아, 문제 군기 잡나요? 아. 군기 하면 이제 문제시죠. 군기한테
2: 많이
1: 해병대,
2: 잡혔죠.
1: 해병대 나오고 진짜 네.
2: 집단 생활의 끝을 제가 찍었죠.
1: 자 고민 보내주신 김은정님께 누룽지 세트와 비누 세트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2: 자, 축하합니다.
1: 아, 드디어 예 네, 오늘 사연 너무 귀엽죠.
2: 너무 약간 아 뭐랄까 이거 징크스 같은 거잖아 이게 쉽게 말하면 근데 그것도 좀 이렇게 엄마만 오면은 게임이 진다 이런 징크스잖아요.
1: 너무 억울해.
2: 그러니까 엄마는 무슨 잘못이 있는 건지 좀 엄마는 좀 이렇게 자녀분들과 좀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것 뿐인데 이게 왜 근데 엄마가 오면 게임을 질까?
1: 그 왜 그럴까? 왜 이 모든 비난의 화살을 왜 엄마가 져야 할까? 아빠는 같이 가지 않나? 이런 생각하면서 아빠는 잘못이었고 엄마한테 이렇게 잘못을 하는 것인가?
2: 근데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긴 해요.
1: 왜요?
2: 어머니랑 뭐 아버지랑 자녀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문화를 즐기고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 이런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1: 근데 엄마랑 같이 안 간대잖아요. 이제 안 간다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는지 가지 말아야 되는 건지 여러분의 의견이 필요하죠. 어디로 그렇죠. 보내줘야 돼요?
2: 바로 샵 1053 여러분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입니다.
1: 네.
2: 아니면은 CPBC 이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여러분 빵 아시죠?
1: 네.
2: 빵에 접속하셔서 빵톡으로 여러분 사연을 보내주세요.
1: 왜 오늘 러플리케이션 이거 안 해요? 러플리케이션 이거
2: 저번에 저번주에 네. 제가 이제 혀를 너무 꼬아서 알파벳 발음했잖아요.
1: 네네.
2: 주변에서 여론이 너무 그러니까 나는 재밌는데 네. 이거 너 지금 공주파 방송에서
1: 나 재밌었는데?
2: 이수 괜찮았어요?
1: Yes.
2: Alright. 그럼 네. 오늘도 뭐 신나게 잉글리시 베르의 땡칠 베르마치 네. 한번 달려봐요 여러분.
1: 땡칠 베르마치. 아 땡칠이 진짜 오랜만에 들었네. 네. 이분한테 누구 뭐 보내준다고요?
2: It's 땡친 르룽지. Right?
1: Right? 오케이. 세레세요님. 문제 몇 개야? 문제 몇 개야 나왔습니다 지금.
2: 필승. 네. 924기입니다.
1: 근데 이런 거 꼭 해병대 안 나오신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2: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1: 이런 거. 네.
2: 엄청 많아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걸리는 경우가 많죠.
1: 그러니까.
2: 아무튼 징크스.
1: 네. 네, 징크스.
2: 근데 이거 징크스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은 뭘로 봐야 할까요? 이거를?
1: 문제집 징크스 있어요 혹시?
2: 저 있어요.
1: 뭐요?
2: 전 아침에 일어나서 문 밖에 나오기까지 안에서 뭘 떨어뜨리잖아요. 네. 그럼 그날 뭘 떨어뜨려요?
1: 공연할 때 뭘 떨어뜨려요?
2: 아니 공연할 때고 아니면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뭘 항상 뭘 하나 떨어뜨려요.
1: 아 그런 게 있어요.
2: 그리고 이렇게 문지방에 이런 데 손가락에 발가락 딱 찌잖아요. 네. 그날 또 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오기까지 네. 감독님 되게 이상하게 쳐다보시네. 저를 지금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문 밖에 나오기까지 엄청나게 조심해요. 근데도 그런 일이 발생해요.
1: 아 그러면 이제 중요한 일이 있으면 더 조심해야 되겠네요.
2: 아, 아주 숨 쉬는 것도 호흡도 잡고 가죠.
1: 아 진짜? 네,
2: 되게 중요한 일이다. 금요일 같은 경우다. 네. 아침에 일어나고 네. 일단 오늘. 우리 평화방송 향해서 큰 절을 한번 합니다. 오늘도 잘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우리 빛디니가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최대한 정갈하고 네. 조심하게. 네. 그래서 옷 딱 입고 조용히 나와요.
1: 조용히 나와요?
2: 조용히. 나오면 이제 일이 잘 풀려요. 근데 여기 온다고 신나가지고 집에 들뜨잖아요. 네. 오히려 일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기 전까지는 최대한 이게 기를 모아서 이 한 시간 동안 팍 다 쓰고 가죠.
1: 문제인 문제 쓰잖아요.
2: 문제. 네. 거의 다 쓰고 가죠. 네.
1: 좋아요. 여러분 의견 주세요. 네. 엄마가 따라가면 이래도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됐다. 아빠랑 둘이 갔다 와봐. 이렇게 안 따라가야 되는지 의견 주시면은
2: 이거를
1: 저희가 성순 누룽지
2: 누룽지 프레젠트 for you. Yeah. Thank you.
1: 샵 1053 100원의 문자로 CPBC 러플리케이션 빵토크로
2: 러플리케이션 빵토
1: 보내주세요.
2: Yeah. 네.
1: 노래 그러면 노래도 소개해.
2: Sing for you.
1: 노래도 소개해줘요. 여기 두 개.
2: 아 노래는요. Yeah. Is singer는 is Craig 클레이즈 뭐야 이게? 클레이즈 콰이. 예, 클레이즈 콰이 is featuring 김진표 선배님의 is 함께 라면이고요. 그리고 벤과 is 임세준 선배님의 오늘은 가지마. 아, 왜 이렇게 목이 잡히죠?
1: 어, 괜찮다. 어, 좋다.
2: 오늘은 가지마. 네. 두 곡 듣고 올게요.
1: 좋네요. 네.
2: Waiting for you.
1: 어, 좋다, 좋다.
2: 맞아요, 영어? 나른한

0: 해준 말에 지금 네. 너무 슬펐어요.
1: 왜요?
0: 예? 네?
1: 뭐 때문에?
0: 노래 마지막 부분에서
1: 오늘은 가지 마 이래서
0: 아들이 엄마한테 하는 말 같았어요.
1: 엄마
0: 오늘은 가지 마. 엄마한테 그렇게 애절하고 슬프게 야구장 가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1: 맞아요. 6979님 거 소개해 주세요.
0: 지난달에 모처럼 남편이랑 아들이랑 야구장 갔는데 8회까지 안타 1개, 상대편 홈런 5개, 작년 6번 가서 다 졌다고 갈 때마다 진다고 다시는 안 간다고 하네요. 작은 아들이 연한 무도만 부르고 돌아왔어요.
1: 이런 이런.
0: 야, 6번 갔는데 다 졌다고요?
1: 네.
0: 그러면 팀을 바꾸세요. 응원하는 팀을 좀 그러니까 잘하는 팀으로 가고 연패에서 사실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 아니, 사진도 보내셨어요. 근데 너무 너무 아이고. 이 아름다운 가족의 사진. 네.
0: 저는 약간 누구의 응원보다는 가족이 함께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맞아. 소리 지르고 맞아. 같이 그 사람들의 열기를 느끼고 스트레스 풀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가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1: 맛있는 거 먹고 가가지고
0: 물론 이기면 좋죠.
1: 그렇죠, 그렇죠.
0: 네, 그래도 그런 거 알죠. 네. 저도 박수 받을 수 있는 팀 그런 팀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또 추억을 줬잖아요.
1: 맞아요.
0: 얼마나 훌륭한 팀입니까. 네.
1: 9249님 징크스는 다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연관지어 생각하면 다 연결고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라는 거죠.
0: 쿨하네요.
1: 쿨하게.
0: T예요?
1: 또 소개해 주세요.
0: 6350님. 아, 저는 너무 또 즐거운 예,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6350님. 오늘 사연을 빗대서 약간 얘기해 주자면 어머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에요. 몰래 가세요. 이기면 짠 나도 왔네요 하고 지면 조용히 집으로. 그러니까 엄마가 몰래 야구장 가는 거지. 그래서,
1: 그래서 이기면은
0: 이기면 짠! 짠
1: 나도 왔지롱.
0: 엄마가 왔는데 이겼다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지.
1: 좋다 좋다.
0: 또 질 줄 알았지 이놈아. 엄마가 와도 이긴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다.
1: 좋다.
0: 거지.
1: 그러면 빨리 집으로.
0: 누구보다 빨리. 남들과는 다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집으로 가야죠. 예, 그래서 마치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예, 왔니? 우리 오늘 야구 어떻게 됐니? 이렇게 연기 잘해야 돼.
1: 4592님. 엄마는 그럼 고맙다. 징크스 환영. 우리 집 아들 둘 아빠랑 같이 셋이서 잘 다녀와라. 나는 자유부인 되어 나 홀로 영화관 나들이 가거나 혼술하고 싶네요. 오히려 땡큐.
0: 이거는
1: 오히려 땡큐다.
0: 이거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좋은 건가요?
1: 가끔은 혼자 있는 시간이 좋을 때도 있죠. 오히려 막 엄마 때문에 자 그러면 그냥 니네끼리 가 이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0: 아니, 방금 전에 되게 잘했어요. 깨가! 이게 너네끼리 가를 어디라 어디라고 뭐 말하지 않겠지만 너네 깨가! 이게 약간
1: 가! 엄마 때문에 지금 너네끼리 가!
0: 가!
1: 이렇게.
0: 가! 가! 가.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연락 주셨는데 그 중에
1: 위에 하나 더 소개해 주세요.
0: 오늘요?
1: 네.
0: 8766님 오늘 제일 무난한 사연이네요. 징크스 깨지라고 있는 거 아닐까요? 언젠가 승리하겠죠. 어머니랑 좋은 추억 만들면 좋겠습니다. 계속 따라다니세요. 아
1: 좋다. 그래서 우리가
0: 이거 참 마음이 또
1: 이거를 받아봐야 돼요. 다수결을 받아봐야 돼 우리가.
0: 다수결이요?
1: 네, 다수결을 네. 두 가지 보기를 드릴 테니까 딱 한 가지만 정해서 투표를 해주시면 돼요.
0: 좋아요.
1: 더 많은 쪽의 문자 중에서
0: 좋아요.
1: 시트 세제 에코밴 드리겠습니다. 아 누룽지 먼저 발표해야 돼요. 예, 네. 청춘 누룽지
0: It's 오늘
1: 누구한테?
0: 저희의 It's 프레젠트를 받으실 분은
1: 네.
0: 넘버 4592 4592님
1: 축하드립니다.
0: It's 누룽지 기프트 코 아이 for you. Thank you.
1: Thank you. 자. 이제 보기 두 개 드릴 거예요.
0: 아, 창피해요.
1: 둘 중에서 얼굴 더 빨개졌어. 둘 중에서
0: 네.
1: 더 많은 쪽에 문자 추첨해서 이번에는 시트 세제 에코밴 드리겠습니다.
0: 네.
1: 자, 보기 주세요.
0: 보기 1번. 당분간 엄마는 그냥 집에 있는다.
1: 집에 있자.
0: 네. 2번. 끝까지 따라가서 엄마가 가도 이긴 날이 있다는 걸 보여주자.
1: 네. 네. 둘 중에 하나 번호만 골라서 문자 보내주세요. 1번. 당분간 엄마는 집에 있자. 혼자만의 시간 갖자. 네. 2번 끝까지 따라가서 엄마가 가도 이기는 날이 있다는 걸 보여주자. 이 둘 중에서 하나 문자 보내주세요. 어디로 보낼까요?
0: It's 샵 1053이고요.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0: 혹은 CPBC 이런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여러분 팡 이제 팡에 접속하셔서 이제 팡톡으로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네. 김민석의 스페셜 데이 듣고 올게요.

0: 네. 네. 저희가 노래가 나갈 때도 토크가 굉장히 많아요. 저 근데 오늘 진짜 베스트 그 여러분의 사연 하나 받았어요.
1: 뭐죠?
0: 사연보다 베스트 댓글을 봤어요.
1: 베스트 댓글 아까 네. 뭐였더라?
0: 아까 그런 거 있었잖아요.
1: 엄마 몰래.
0: 엄마가 야구장에 몰래 와서 있다가 네. 게임이 이기면은 이놈아 엄마가 와도 이긴다라는 거 있잖아요.
1: 네.
0: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몰래 야구를 보고 있는데 네. 전광판에 카메라가 돌다가 어머니 얼굴이 딱 나오면은
1: 혼자서
0: 와 이것도 이렇게 재밌는 이벤트가 있을까?
1: 오랜만에
0: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오늘 이 방송을 모든 야구 관계자분들이 보셔야 돼. 그래서 상대편과 붙을 때 어머니를 섭외를 해야 돼. 어머니가 오시면
1: 아,
0: 게임을 준다.
1: 맞아 맞아. 네. 아까 그
0: 맞아 이미 나왔단 말이야.
1: 그 어머니가
0: 어머니를 섭외를 해야 돼.
1: 상대 팀의 승리 요정이 아닐까?
0: 맞아.
1: 이런 예, 그런 사연도 있었어요. 네. 맞아 맞아.
0: 섭외를 해 하면은 이긴다.
1: 자. 1번이 맞는지 2번이 맞는지.
0: 오늘 박빙이었어요.
1: 예, 진짜. 1번 당분간 엄마는 집에 있는다. 네. 2번은 끝까지 따라가서 엄마도 이기는 날이 있다. 보여준다.
0: 네.
1: 어느 쪽 의견이 더 많았나요?
0: 8766님 2번 끝까지 따라가자. 결국 이긴다.
1: 가다 보면 언젠가 이긴다.
0: 그러니까 이거는 아. 이거는 뭐 주식이랑 똑같죠. 갖고 있어. 언젠가 올라.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런 대화.
1: 언젠가. 언젠가 올라.
0: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 그렇죠?
1: 9249님. 2번. 당근 2번이죠. 징크스는 깨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함께하지 못한다는 건 너무 안타까워요.
0: 맞아요. 4720님. 무조건 같이 가야 해요. 가족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함께 가자.
1: 가자.
0: 아, 좋아요.
1: 좋습니다.
0: 좋습니다.
1: 자, 그래서 2번 징크스가 2번 징크스 깨고 같이 가라가 더 많았어요.
0: 저희가 선물을
1: 네.
0: 레코벤 선물을 4720께 4720님께 세제 에코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네,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가족이 함께 가서
1: 맞아.
0: 가족의 추억을 만드는 거. 그런 것도 하나 있으면 사실 좋겠다는 생각했어요. 저는
1: 뭐요?
0: 예전에. 제가 나중에 가정을 이끌고 가정을 만든다면
1: 네.
0: 우리 가족만의 문화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1: 오.
0: 약간 그런 거 한번 생각한 적이 있어요.
1: 오. 가족을 먼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까 여기도 누가 빨리 결혼을 시키자 또 있었는데 여기 집 위에.
0: 여러분 It's 금요일 Friday night 즐거운 happy day
1: 좋습니다.
0: 네.
1: 에, 문제님의 네. 에, 혼인 성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0: 감사합니다, 여러분.
1: 에, 고르셨대요 우리 PD님이
0: 네.
1: 잘 됐으면 좋겠다 산들
0: 아, 예.
1: 아, 훈훈하게 끝납니다.
0: 네,
1: 네.
0: 잘 될 거예요.
1: 네. 네, 이 노래 들으면서 네. 문제님과 함께 인사 나눌게요.
0: 알겠습니다. 여러분 아, 나, 너 이거 뭐 너무 헤어지기 싫은데
1: 여러분 빛나는 오후 되세요.
0: 와 그냥 끝내네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4: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하나로 종합선물 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6: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0번 주의 이름 찬양하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도 요설길 전영금 새신랴 수녀입니다. 금요일 오후 4시가 막 지나가고 있는데요. 한 주 동안 일터에서 녹초가 될 만큼 애쓰신 분들 많으시죠? 예, 그런데 주말이 되면 아이들과의 약속을 먼저 떠올리는 부모님들이 참 많으시죠? 어디로 가면 아이들이 좋아할까? 무엇을 함께 하면 좋은 추억이 될까? 마음속으로 이미 주말 여행을 시작하고 계실까요? 혹시 여행길에 오르신다면 그 여정길에서 꼭 잊지 말아야 할 버킷리스트 한 가지, 낯선 지역의 성당에서 주일미사 참례하기. 그 짧은 한 시간이 주말 풍경을 더 깊이 있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지 않을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기쁨이 함께하길 바라면서 오솔길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노비스가 부른 들녘성당. 와우, Will be my hand. 아, 손이 없는 예수님이 거기 있었나 보죠. 그렇지 않아도 저희 사무실에요. 손이 없는 성모님이 계셨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회의를 하다가 어떻게 저 성모님 손 좀 어떻게 붙여드릴 수 없을까?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 손을 좀 빌려달라 하고 성모님이 이렇게 손을 내밀으셨다? 이 생각을 못했네요. 가사가 너무 멋졌습니다. 네. 예, 비 소식이 좀 있기는 하지만요. 네, 주말을 앞둔 금요일에는 자동차를 점검하고 또 도시락도 준비할까? 아니면 뭐 나가서 사 먹을까? 아이들 간식 챙기느라 벌써부터 마음이 바쁘신가요? 그런데 아이들에게는요, 어디를 갔는지보다 누구와 함께 웃고 또 맛있는 걸 먹었는지가 더 오래 남는다고 하네요. 완벽한 여행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이 좋은 추억, 어떤 경험들이 있을지 저는 많이 궁금해지는데요. 오늘도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카톨릭 평화방송 라디오의 FCPBC 빵으로 올리시는 문자 기다립니다.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이기영님, 아이고, 제일 먼저 오셨네요. 무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하러 잠실에 왔다가, 잠실에 왔다가. 네, 잠시. 예, 오솔길 가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출석하면서 듣기 모두 합니다. 하셨네요. 와, 일하러 또 어떤 일 때문에 잠실까지 가셨었군요. 오늘은 또 비가 오락가락 조금 뿌렸다가 또 약간 해드났다가 약간 호랑이가 장가를 가는 날인가요? 이상하게 장마라고 하는데 이렇게 어제는 좀 한때 소나기가 왕창 내렸었습니다만 저녁편에 지금은 또 그렇습니다. 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예, 푸른 하늘 사무엘님, 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짧게 일하고 고향으로 향하고 들어요. 여는 말씀처럼 낯선 성당에서 미사 참례. 저는 지난 주일 미사도 그렇고 종종 고향에서도 그렇고 본당이 아닌 곳에서 많이 미사 참례를 하는데요. 정말로 참례할 때마다 많은 새로움을 느끼고 동시에 정말로 보편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에 참 감사함을 느낀답니다. 그렇죠. 전국 어디를 가도 똑같은 전례를 가지고 예, 우리가 미사에 참여할 수 있고 세계 어디를 가도 가톨릭 교회는 예, 미사 양식이 똑같습니다. 말만 다를 뿐이죠.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보편교회라는 그 말씀이 정말 새롭게 제게도 와닿네요. 고맙습니다. 황베드로님,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취합니다. 토마스 축일 맞으신 분들 축일 축하드립니다. 그렇죠. 오늘 네, 성 토마스 축일입니다. 예, 예수님 옆구리 손가락을 넣어봐야 나는 믿겠습니다. 할 정도로 의심이 좀 많았었지만 그런 토마스를 민망해 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옆구리를 열어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하죠. 자, 그 토마스 사도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할 때라도 예, 용기를 얻게 되는 예, 그런 성인입니다. 예, 아, 기동요한이요. 어서 오셔요. 베네수엘라 피해 주민들이 마음에 걸립니다. 예, 어젠가요? 그제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와, 정말 늦었는데요. 그런데 생사가 확인돼가지고, 예, 구조되는 분이 있었어요. 참 대단한, 집념으로 기다렸구나, 그분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눈시울이 좀 붉어졌었습니다. 예, 아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에서 예, 뭐 기금을 모금한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만 예, 마음 있으신 분들은 네,
좀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2037님, 네, 주말 같은 불금이어서 그런지 발걸음이 가볍네요. 기도 요솔길로 들어오는 길에 바람 타고 살포시 들어왔어요. 아, 그렇네요. 바람, 요즘은 바람이 이상하게 엄청 뜨겁고 흐르지를 않고 참 시원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상하구나 생각도 들었는데요. 예, 고맙습니다. 이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아론 밴드 노래입니다. 하느님 안에서의 추억, 추억.

추억이 떠난 입술을 겪고 대학에 갔지. 멀리 떠난 친구들과 연락을 하고 모임을 하고 몇몇 친구들 군대 가고 취업 준비로 노량진 고시원 청년 실업 위기한 곳 자신의 미래와 싸우고 있었지. 모두들 사회에 적응해가며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직장 생활에 쫓겨가며 소중한 분을 잊고 있었지.

네, 아론 밴드가 부른 하느님 안에서의 추억 듣고 왔습니다. 노래를 듣다 보니까 와,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방학이고 또 여름 신앙학교가 시작되겠구나. 아, 보좌신 부님들 정말 고생하는 또 때가 되는데 그만큼 또 즐거움도 있겠죠. 예, 필리포님, 네, 오셨네요. 처음 문자 보내네요. 내일 오후 이승우 라파엘 가고 싶어 하는 중학교 추첨하는 날이에요. 꼭 합격하길 기도해 주세요. 곧 복사도 졸업하는데 고생했어. 아이고, 아빠신가 보는데요. 이승우 라파엘이, 아, 이거 벌써 중학교 추첨을 벌써 하는군요. 와, 가고 싶은 학교가 있으시군요. 꼭 합격했으면 좋겠네요. 이건 조추첨 하는 거 맞죠? 네, 꼭 붙었으면 좋겠는데, 예, 수호천사님께서 막 진짜 등을 딱그 학교 쪽으로 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께 기도를 해드리고 또 제가 화살기도 좀 쏴볼까요? 네, 고생했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참 그게 또 아름답네요. 네. 5564님, 네,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진짜 형이랑 편의점 운영하고 있는 오강준 토마의 예, 오늘 축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이 크리스티나 기도 서운합니다. 아이고, 어머니가 또, 예, 두 형제가 또 편의점 같이 한다고 저번에부터 몇번 말씀드렸었고, 음성 기도도 또 했었죠. 예, 오강준 토마 오늘 축일이네요. 정말 축하 많이 받으시고, 정말 두 형제가 우애가 그렇게 돈독하니까 편의점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누가 내려다보든 말든 그 아파트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또그 곁에 있는 나무들도 바라보면서 요즘에는 공원 비슷하게 잘 조성해 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기도 하고 아이들이 뛰어놀기도 하고 할머니들이 또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운동도 시키고 그런 모습 바라보는 것도 참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잘 거기서 앉아서 바람 쐬시고 너무 뜨거워지면 얼른 집에 들어가세요. 예. 예,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신동철 미카엘 형제님 사연 만나봅니다.

수녀님, 대한민국은 지진이 없어서 아파트가 많다고 하는데요. 새삼 자연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천지지변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특히나 수녀원의 수녀님들을 위해서 기도 청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미카엘 형제님, 따뜻한 마음으로 지진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를 위해서 기도 요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지진 때가 지나가지 않아서 지진 걱정은 많이 없지만, 네, 지구가 이제 점점 뜨거워지는 관계로 안전하지만은 않다고 하죠. 이렇게 큰 자연재해 속을 이렇게 접하다 보면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속수무책임을 절감하죠. 예, 무엇보다도 이 재난으로 생명을 잃은 수많은 이들을 위해서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싶고요. 아직도 잔해 속에서 발견되지 않은 실종자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수녀원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정말 고마운데요. 저희 수녀원뿐 아니라 다른 수녀원들도 좀 많았을 텐데, 좀 저희 수녀원은 뭐 좀 부서지긴 했습니다만 뭐 인명 피해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런대로 또 뭐 잘 견뎌내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와 재난 지원에 무엇을 보탤지 마음을 모아서 정말 기도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도움을 참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한 마음으로 잠시 지향을 두고 기도 바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많은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고 두려움과 슬픔 속에 있는 베네수엘라의 모든 형제 자매를 품어주소서. 무너진 집보다 먼저 무너지지 말아야 할 마음을 지켜주시고 절망 속에서도 서로를 붙들어주는 사랑을 허락해 주소서. 특별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어려운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수녀님들과 교회 공동체를 보호해 주시고 지친 몸과 마음에 새 힘을 내려주소서. 저희도 안전한 일상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오늘의 평화를 감사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도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희망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 노래 한 곡 함께 듣겠습니다. 임두빈 노래입니다. 우리 하나 되게 하소서.

네, 여러분이 소망하는 기도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은 바람도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은총도 내려 주시죠. 음성 기도 신청하실 분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에 문자 남겨 주세요. 예, 제가 이런 기도가 꼭 필요해요 하고 문자로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응원 문자 보겠습니다. 예, 8783님, 네.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베네수엘라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던 수녀님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 또한 함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청해 주신 사연자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서 기억할게요. 예. 예, 신동철, 우리, 누구셨죠? 네, 미카엘 형제님이죠. 네, 정말 이게 마음으로부터 눈 떠 있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사건 사고구나라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릴 수도 있는데 이걸 마음에 품고 또 기도 요청을 해주셔서요.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네, 티나님, 네, 지진으로 피해와 사망하신 분들 너무 안타깝습니다. TV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수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 거기 현지에 있는 수녀님들이나 수도자들, 예, 수사님들, 예, 신부님들도 계시겠죠. 얼마나 동분서주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정말 기도뿐만 아니라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 좀 연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황메드로님, 베네줄라 이재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저도 아멘 할게요. 튕겨벨님,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기도가 위로로 전달되길 바랍니다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혜정 디오니시아님, 네, 아이고 오랜만에 오셨는 것 같은데, 예, 오늘 쉬는 날이라 산에 가서 묵주기도를 드리는데 바람이 너무 세서 나뭇가지들이 우두둑 우두둑 부러져서 떨어지더라고요. 기도하는 중간중간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설마 저것으로 나를 치시는 건 아니겠지 하는 생각과 함께 문득문득 겁이 났답니다. 아, 이렇게 재미나게 표현을 하셨어요. 아이, 설마 우리 자매님을 그 나뭇가지로 치시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 생각이 너무 재밌으십니다. 바람이 부는 나뭇가지도 무서운데 강진을 겪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을 그분들은 지금 얼마나 힘들까 하고 생각하니 아이고 맞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땅은 쩍쩍 갈라졌지, 건물들이나 집은 다 무너졌지, 뭐 가족은 생사를 모르는 사람도 아직도 많지, 참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을 해보면 마음이 갑갑하죠. 네, 주님께 자비를 빌면서 기도를 할 뿐입니다. 예, 사실 그 묵주기도가 바로 베네수엘라를 위한 기도였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런데 뭘 그렇게 나무 부러지는 소리에 겁이 나셨을까요? 그렇게 신앙이 돈독하신데 주님 꽉 붙잡고 계시잖아요. 예, 오늘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시간이 꽤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2037님, 뉴스를 접하였기에 베네수엘라 지진에 대해 모든 분들이 다 같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많은 사상자가 나서 마음이 아프네요. 그런 가운데 8일간 흙더미에 갇혔다가 극적으로 구출된 남자의 이야기는 정말 주님의 기적 그 자체였어요. 모든 것을 살피시는 주님, 더 이상 여진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애쓰고 있는 세계 모든 구조 대원들도 지켜주시고 여의치 않게 세상을 떠난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예, 유가족분들에게 또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네요. 그리고 부상당한 분들 빨리 쾌유하길 빌어요. 아멘. 아이고 병원도 다 무너졌대요. 그래서 이 병원이 제 기능을 상실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더 안타깝죠.
아무튼 세계에서 지금 여기 곳곳에서 이렇게 도착하신 많은 구조원들 도움을 주려고 하신 분들도 많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그나마 참 다행입니다. 예, 유채칠리아님,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하느님 품으로 가신 영혼들이 하느님 품 안에서 평화의 안식을 누리길 빕니다. 긴급 구호와 임시 지원이 마련되고 따뜻한 성금들에 저도 동참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뭐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마음이 중요하겠죠. 예, 이제 준비된 기도 바치겠습니다.

안셀름 그린 신부의 금요일 저녁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님, 오늘 저녁 저는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을 피하지 않으시고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끝까지, 그리고 온전히 저희를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대립을 화해시키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사랑은 제 안에 모순되거나 대립하는 요소들을 어루만집니다. 주님께서 제 안에 있는 것, 심지어 저의 어두운 면까지도 사랑하시니 제 안에는 제가 거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에게 당신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시어 치유하고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사랑이 제 영혼 구석구석으로 흘러들게 하소서. 아멘.

네, 카이로저스가 부르는 십자가 앞에서 듣고 왔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티나님 오셨네요. 예, 안셀름 그린 신부님 기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시군요. 신부님께서는 책을 하도 많이 쓰셔가지고 예, 뭐 그 똑같은 게 이렇게 반복되나? 막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이분 참 기도가 너무 좋죠. 예. 예, 그리고 황베드로님, 네, 자연재해 앞에서는 인간도 나약한 존재네요. 예,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하셨어요. 뭐, 자연재해 앞에서는 진짜 꼼짝도 못하죠. 우리가 뭐, 정말 연약하고,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뭐, 베네수엘라 뿐 아니라 요즘, 일본도 자꾸만 지진이 또,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게 불의고리가 이렇게 형성이 쭉 돼 있어서요. 그게 하나가 그쪽 어딘가에서 터지면 그게 막 연결이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참 무서운 현실이죠. 네. 아유,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게 자연재해는 뭐 우리 탓도 있습니다. 땅이 점점 뜨거워지니까요. 예. 3390님 아, 네. 저희 작은 아들 김민찬 라파엘 지금 취업 면접 중입니다. 어려서 큰 수술을 두 번이나 해서 항상 마음에 쓰이는 누구보다도 성실한 라파엘이 꼭 정규직이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이미 여러 번 계약직으로 일했던 곳이라 마음 약한 라파엘 적성에도 꼭 맞는 직장이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셨어요. 와, 라파엘 형제님 취업 면접 지금도 하고 있을까요? 끝난 거 아닐까요? 제가 아까 이 문자를 보는 동시에 제가 화살 기도를 바쳤어요. 지금 읽어드리지만 예, 그래서 어떻게 될지 주님께서 꼭 도와주세요 하면서 순간적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만 어려서 이렇게 수술도 여러 번 했고 그래서 늘 마음 쓰이는 아드님이시군요. 예, 정말 적성에 꼭 맞는 직장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꼭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녁에도 또 기도하겠습니다. 예, 마르티노님, 네, 어서 오세요. 제가 서울에서 1990년경에 지방으로 와서 요즘 유행하는 신조어를 잘 모른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세요 하셨는데 아유 저도 잘 몰라요. 뭐 신조어가 요즘에 뭐 꼭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지 않아요? 요즘엔 다 그냥 말이라는 게요. 뭐 요즘 젊은이들의 용어가 있고요. 또 중간 세대가 있고 또 노년층인데 노년층은 정말 다 못 알아듣기는 하겠지만요. 그냥 살면서 크게 지장이 없고 불편함이 없으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그 용어나 언어로 그냥 말하고 또 그러면 됩니다. 뭐 젊은이들 못 알아듣는 용어 쓴다고 해서 뭐 마음으로부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희 수녀님들 중에도 뭐 젊은 수녀도 있고 중간도 있고 조금 연세 드신 분들도 있지만 그냥 귀담아 경청해서 들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아, 그 말이 그 말이구나 하는 것이 이게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또 저희 수녀님들 젊은이들은 또 뭐 자기들 나름대로의 또 어떤 뭐 형성된 뭐가 좀 있기는 하지만 보편적인 어떤 나눔이나 또 소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신조어에 크게 마음 쓰지 않으셔도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거 알고 싶으면 그 넷플릭스 영화나 그런 걸 좀 자주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이제 단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솔길 단상. 가족 캠핑. 한 아버지가 큰 맘 먹고 가족들과 캠핑을 떠났답니다. 텐트를 치느라 1시간, 불 피우느라 1시간, 저녁 준비하느라 또 1시간. 드디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자 이제 행복한 캠핑 시작이다 했는데 초등학생 아들이 한마디 했답니다. 아빠, 집이 훨씬 편한데 왜 여기까지 와서 고생해? 아버지는 허탈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그 말은 엄마한테는 하지 말자. 가족들은 한바탕 웃었고 그날 캠핑에서 가장 오래 기억에 남은 건 멋진 풍경보다 그 웃음이었다고 합니다. 행복은 언제나 먼 여행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웃을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 좀비 소식 아까 있다고 했죠. 그래도 어디로든지 좀 떠나고 싶은 분들 있으시죠. 네, 목적지보다도 소중한 건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마음에 새기죠. 예, 가족과 함께 웃고 기뻐하는 시간 속에 주말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끝곡으로 박명선이 부르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이유는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기도의 오솔길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전 성바오로 딸수의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성 토마스 사도 축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중방성당 보좌 최규민 신부.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상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뵈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오늘은 성 토마스 사도의 주길입니다. 토마스 사도는 오늘 복음 말씀에서 들은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의심하고 믿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모습 때문에 그가 믿음이 부족하고 의심이 많은 신앙이 단단하지 못한 사도처럼 비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의심하고 확인하고자 하는 그의 모습이 그저 나무랄 일로만 보이진 않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난 다른 사도들과 믿음을 서로 비교할 일은 더더욱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이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유다인들을 피해 다락방에 숨은 것도 아니고 토마스보다 다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더 사랑하셔서 그가 부재중일 때 찾아오신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도들을 찾아오셨을 때 다른 사도들은 모두 다락방에 숨어 있었고 토마스만 자리에 없었습니다. 왜 그만 그 자리에 없었는지 정확한 답을 복음에서 찾을 순 없지만 그의 생각과 마음을 고려해 추측해 보건대 그는 박해의 두려움에 갇혀 숨어 있지 않고 어떻게든 희망을 찾으려 했을 것입니다. 빈 무덤을 보고 사라진 스승을 찾으려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자신이 사랑했던 스승을 향한 믿음을 지키려 발버둥 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돌아와야 할 자리는 홀로 선 세상의 어딘가가 아니라 공동체 아니었습니다. 전임 교황이셨던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토마스 사도의 이런 모습에 관해 다음과 같은 묵상을 나누신 적이 있습니다. 토마스는 믿기 위해 상처를 만지는 특별한 표징을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상처를 보여주시지만 밖이 아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이 앞으로 오시어 평범한 방식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마치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를 만나고 싶으면 멀리서 나를 찾지 말고 다른 이들과 함께 공동체 안에 머물러라. 떠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빵을 떼어 먹어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의심과 두려움의 순간을 나누고 그들에게 더욱 붙어 있을 때 바로 거기서 그 공동체에서 너희는 내 얼굴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나 홀로 선 세상의 어딘가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미사 때 함께 모여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에서 주님을 만나고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 날마다 우리에게 먹히시는 음식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또 나와 같이 살아가는 이들 곁에 머무르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힘쓸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때때로 다른 누군가와 함께하고 사랑하는 데에 버거움을 느낄지라도 그 안에서 상처받고 실망하고 좌절할지라도 거기서 우리는 사랑이신 주님을 발견하고 체험하며 그분처럼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토마스 사도의 추기를 지내면서 예수님과 복음을 향한 사도의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마음에 새기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주님을 발견하며 그로 인해 더없이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멘.
1: 성 토마스 사도 추기를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중방성당 보좌 최규민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최규민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드론도 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 교육장 드론 일종 자격증 무료 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 교육으로 미래 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2: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3: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2: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3: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2: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4: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2: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5: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6: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5: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6: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7: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8: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9: 기쁜 소식 밝은 세상
10: 가톨릭 평화방송.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여름이 짙어질수록 존재감이 빛나는 꽃이 있습니다. 바로 능소화인데요. 담장을 타고 오르는 주황빛 나팔 모양의 꽃, 요즘 한창인데 혹시 보셨나요? 이 능소화가요, 특이하게 흡착근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벽에 붙어서 자랄 때 끈적하게 접착물질로 붙는 게 아니라 미세한 갈고리를 이용해 압착해서 벽에 붙는데요. 거친 벽일수록 매우 강하게 고정되고 유리나 매끈한 금속벽에는 붙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거친 벽일수록 잡고 버텨낼 곳도 많다는 거죠. 거친 일상일수록 서로를 붙들어주는 힘이 더 강해질 수 있겠죠. 이번 주도 각자의 자리에서 일상을 꼭 붙들고 피어난 모든 삶이 활짝 꽃폈길 바라봅니다. 활짝 웃음 꽃핀 얼굴로 달려와주세요. 여기는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설디 장효주입니다.

0: 금요일 첫 곡, 아이유의 비밀의 화원 듣고 왔습니다. 능소화의 꽃말 중에요. 기다림이 있더라고요. 주말, 진짜 기다리셨죠? 능소화만큼이나 우리가 기다린 게 주말 아닐까요? 능소화도 보면서 기다리던 주말 반갑게 맞아주는 금요일입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라도요. 활짝 웃음꽃 핀 얼굴로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그 코너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대뜸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 소식 퀴즈로 대뜸 내니까요. 정답도 대뜸 바로 보내주시고요. 이어지는 금요일 코너 설디와 함께하는 설디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시간입니다. 설디와 라디오로 할 수 있는 다양한 게임 해볼 건데요. 라디오로 이렇게까지 재미지게 놀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게임들 준비해왔습니다. 오늘은요. 마 사투리 게임 준비해왔습니다. 사투리가 왜 이렇게 이상해졌지 갑자기? 마 사투리 게임 준비해왔으면 지금 안되겠다. 이따가 다시 들려드릴게요. 이 사투리도 제가 대구가 저의 고향이긴 합니다만 사투리도 이 흐름이 있거든요. 흐름을 한번 잘못하면 약간 이상한 사투리가 나와가지고 제가 정비해서 다시 돌아올 거고요. 어쨌든 사투리 게임 준비해왔고요. 그리고 상큼한 라디오 에세이 비타민 5시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많이 들고 왔으니까요.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시간 채팅 참여하시려면은요. 너튜브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검색해서 들어오셔도 좋고요. CPBC 빵 통해서 참여해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문자 참여는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IS 동서와 함께합니다.
1: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물을 주목하라.
2: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1: 펜타일즈 W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일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26일 오픈. 053-752-2000번 IS 동서.
0: 지금 대구 CPBC에서는요. 아주 싱그럽고 트렌디한 청년 크리에이터를 찾고 있습니다. 대구 CPBC의 야심작 MG 신앙상담 쇼츠 MBT 아이카노의 기획과 제작을 책임질 커피콩크루 1기 PD를 상시 모집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의 깊은 신앙 고민을 공감가고 재치있는 쇼폼 영상으로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도맡아줄 열정 가득한 1인 제작 크리에이터 분들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신청은요. 거창한 포트폴리오는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의 톡톡 튀는 감각을 보여줄 수 있는 별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너튜브 같은 개인 SNS 주소만 편하게 첨부해주시면 지원이 끝입니다. 저희 그 공식 SNS 별스타그램에 오시면은 고정글에 신청 방법 자세히 적어 두었으니까요. 그쪽으로 오셔도 되고요. 궁금합니다. 문의 전화는 053-251-26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영민님께서 설디 사투리가 이상해요. 저 원래 네이티브 스피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사투리를 하려고 하니까 막 말도 꼬이고 지금 사투리 톤도 이상한 것 같아요. 세우님께서 설디님 7월에 첫 랜덤 게임도 한판 붙자고요 해주셨는데 자신 있다. 오늘 네이티브 스피커로서 저는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신청곡 보내주신 영민님의 뭐였죠? 해바라기의 노래 사랑으로 들려드릴게요.

해바라기 사랑으로 듣고 왔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에 이미대 회사님이 인사 남겨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빵톡으로 율리안나님도 설디님 비가 올 것 같은 저녁 시간 설디님과 함께합니다 해주셨는데 저도 오후로 갈수록 약간 흐려지고 습도가 올라가는 것 같길래 비가 오려나 했거든요. 혹시 몰라서 지금 궁금해서 제가 스튜디오에 이 블라인드를 올려봤는데 이렇게 해가 쨍쨍하게 들어오고 있네요. 장마철에는 비가 언제 올지 몰라서 항상 우산을 좀 휴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대뜸 퀴즈 풀러 떠나볼까요?

대뜸 퀴즈. 우리 지역의 소식을 뜸들이지 않고 대뜸 냅니다. 정답도 대뜸 보내주세요. 오늘의 대뜸 퀴즈는요, 구미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구미시가 7월부터 8월까지 지역 대표 축제를 연계해서요, 2026 구미 여름 축제 시즌을 운영합니다. 4일, 내일을 시작으로요, 축제가 가득 여름 내에 펼쳐지는데요. 7월부터 8월까지가 축제 릴레이, 이번 주말에는 썸머 페스티벌이 열리고요.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는 2026 대한민국 펫캉스, 11일부터 12일까지는 다운숲에서 수국 앤 조각축제, 그리고 7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는 오늘의 대뜸 퀴즈 문제인 땡땡강, 이것강 체육공원에서 구미 땡땡강 야외 워터파크를 운영합니다. 와, 7월부터 8월까지가 구미에서는 아주 축제로 가득 찬 달이 되겠는데요. 이 강이 워터파크로 변신을 하게 되겠군요. 과연 이 강은 무엇일까요? 강원도 태백시 한백산에서 발원해서 구미에서 대구를 거쳐서 경상북도 의성군을 거쳐서 남해로 흘러드는 하천인 이 강은 과연 무슨 강일까요? 이 강이요, 우리 지역을 따라 흐릅니다. 그래서 이 강으로 우리 자전거를 타러 가기도 하고, 이 강으로 나들이를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강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지역을 관통을 하잖아요. 영남 지역을 또 관통을 하기도 하고. 과연 이 강은 무슨 강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대동강 그리고 낙동강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1번은 대동강, 2번은 낙동강인데요.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우리 지역 분들이라면 맞추기 너무 쉬울 것 같고, 구미 땡땡강 야외 워터파크 운영한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힌트송은 김혜연의 서울대전 대구 부산 듣고 올 건데요. 우리 지역을 흐르는 강입니다. 1번 대동강, 2번 낙동강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받아보고요.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 중에 추

김혜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정답은요. 구미와 대구도 흐르는 강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이 강 하면 6.25 전투도 떠오르지만 여름에는 물놀이도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강에서 물놀이를 바로 한다기보다는 구미의 땡땡강 체육공원에 야외 워터파크가 생기거든요. 강바람을 맞으며 즐기는 야외 워터파크 너무 시원하고 재미있지 않을까요? 과연 이곳은 어떤 강일까요? 무슨 강일까요? 1번 대동강, 2번 낙동강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영민님께서 이것 강은 영남 일대에 있는 강, 대구는 금호강 이렇게 해주셨고 윤세호님은 부산은 이것 강이죠. 그리고 이미대례사님도 대구에도 이것 강 흐르고 있는 곳이 있고 금호강과 합쳐집니다. 맞아요. 이 강이 영남 지역 일대를 쭉 이렇게 흐르는 물줄기입니다. 과연 무슨 강일까요? 1번 대동강, 2번 낙동강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샵 0931번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정답 받아보고요. 힌트송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영남 지역을 흐르는 강이라서 조영남님의 곡을 골랐어요. 그대 그리고 나 듣고 올게요.

0: 조영남, 그대 그리고 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대뜸 퀴즈 정답은요? 바로 낙동강이었습니다. 구미 씨가 7월부터 8월까지 지역 대표 축제를 연계해서요. 다양한 여름 축제를 준비 중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구미 상동면에 있는 구미코에서 구미코 썸머 페스티벌이 열리고요.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는 2026 대한민국 펫캉스, 11일부터 12일까지는 다온숲에서 수국 앤 조각축제, 그리고 7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는 낙동강 체육공원에서 구미 낙동강 야외 워터파크를 운영한다고 하니까요. 올 여름은 구미만 방문해도 후딱 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자, 오늘의 정답인 낙동강 맞춰주신 분들 문자 좀 살펴볼까요? 먼저 우리 4023님 정답 낙동강 하고 보내주셨고요. 1166님도 대뜸 퀴즈 낙동강 하고 보내주셨네요. 7632님도 이번 낙동강입니다. 기대합니다. 그리고 2464님도 정답 낙동강입니다. 와, 덥다. 그렇게 보내주셨는데 더워요. 그죠? 이게 기온도 높고 장마철이 왔다 보니까 습도가 높아서 더 덥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8363님도 정답 2번 낙동강 해주셨고요. 1404님이 2번 낙동강 5시엔 늘 설레는 시간이네요. 주말 잘 보내세요 해주셨는데 1404님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9485님 찬미예수님 2번 낙동강입니다. 퇴근길에 듣고 있어요. 오늘은 커피 기대해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9485님 아 오늘 커피를 기대하셨군요. 근데 오늘 선물이 저희가 단지 우유예요. 커피 선물 드리는 날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실래요? 오늘은 저희가 단지 우유 이용권 드리기로 해가지고 정답은 낙동강 맞았고요. 3545님이 2번 낙동강이라고 해주셨고 7654님이 정답 낙동강 대구 하빈면 쪽에 살고 있는데 저희 집 근처에 낙동강이 흐르고 있어요. 오, 그렇구나. 바로 근처에. 그러면은 이 산책하기도 좋고 나들이 가기도 좋고 그럴 것 같은데요. 3978님께서 낙동강 자전거 얘기해서 금호강이라고 할 뻔했네요. 금호강 자전거로 가는 분들이 요즘 많아서 라고 해주셨는데 맞아요. 금호강 자전거길도 되게 잘 돼 있죠. 자전거 타기 좋은 날씨입니다. 요런 날씨에 자전거 타면은 땀이 쫙 흐르면서 뭔가 다이어트가 더 많이 될 것 같은 느낌. 우리 3714님께서 대동강 정답이라고 대동강 아니에요 3714님 낙동강이라고요. 아, 우리 3714님이 설디 퇴근길에 중식이 밴드 노래 꼭 듣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걱정 마세요. 제가 이따 꼭 틀어드릴게요. 3714님 노래 틀어드릴 거니까 끝까지 같이 해주셔야 돼요. 하지만 정답은요 대동강 아니고 낙동강이었습니다. 오늘의 대뜸 퀴즈 정답은 바로 2번 낙동강이었고요. 율리안나님은 낙동강 강바람에 라는 노래가 생각나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런 노래가 있군요. 제가 나중에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정답 낙동강 맞춰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 통해서 단지 우유 이용권 보내드릴 겁니다. 저희가 보내드리는 단지 우유 이용권은요. 바로 사용이 가능한 기프티콘으로 갑니다. 그래서 문자 받으시면 사용 등록을 기한 내에 꼭 해주셔야 되니까요. 잊지 말고 사용 등록해주시고요. 대뜸 퀴즈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옵니다.
1: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설디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게임. 게임 스타트. 저와 소소한 승부 해보는 시간입니다. 승부욕을 자극시키는 신나는 랜덤 게임. 매주 다른 게임 진행하는데요. 설디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이번 주는요. 아까 예고드렸던 것처럼 사투리 게임 들고 왔습니다. 자, 오늘의 랜덤 게임은 사투리 게임인데요. 사투리에 자신이 좀 있는 당신이라면 도전해보시면 됩니다. 경상도 방언 능력 검증 시험 하나만 해볼까요? 우리 그냥 요거는 앞에 이제 연습 게임처럼 하나 해볼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크, 마 이거 바까 마 주차불라 이거 이게 마 바까 주차불까 바까 주차불까 아 이거 사투리 오늘 안 되네 어떡하지? 잠깐만 기다려봐. 아 이거 어떡하지? 이게 바까 발까 주 차풀까 이거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사투리 능력 검증 시험인데 지금 출제자가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닌 것처럼 들리게 되는 게 약간 당황스러운데 그럴 리가 없다. 왜냐면 제가 네이티브 스피커이기 때문이에요.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100개의 그 억양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냐고요, 여러분. 발가 주차불라. 이거 어렵죠? 이거 모르시는 분들. 영민님이. 이상해요. 어색해요. 아, 그래요? 이상하다. 진짜 이상하다. 세훈님이. 설디 사투리가 참 싸우니 불미스러운 거 아니에요? 싸나우니 이건가요? 불미스러운 거 아니에요? 세훈님 이거 사투리 모르세요? 약간 그 부산에서도 퇴근합니다. 창원에서도 퇴근합니다. 해주셔가지고 저는 지역분인 줄 알았거든요. 발가주 차불라 이거는요. 발로 차버릴까 보다 이런 뜻입니다. 발가가 발이고요. 차불라 이게 이제 차버릴까 이런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거는요. 저는 근데 이거는 처음 봤어요. 이것도 연습 문제인데요. 니는 아가 와 그래 깰봤노? 어? 니는 아가 와 그래 깰봤노? 어때요? 저 많이 나아졌죠 지금? 이거 완전 네이티브가 됐죠? 이거 무슨 뜻일까요? 니는 아가 와 그래 깰봤노? 이거 깰봤노 아가도 모르실 수가 있을 것 같아. 어떤 뜻일까요? 요거는요 일단 아가 너는 애가 그리고 깰봤노는 게으르니 그러니까 아가 와 그래 깰봤노 이 말은 애가 왜 그리? 게으르니? 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화내는 소리 같다고. 아, 이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경상도 사투리로 막 신명나게 두 사람이 이야기를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은 너무 재밌어. 막 지금 티키타카가 너무 잘 되는 와중인데 근데 다른 사람이 보면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저 두 사람은 싸우나 봐. 막 이런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정작 그 경상도 사투리 쓰는 두 사람은 너무 평온한 거죠. 이미들 의사님이 너는 왜 그렇게 게으르냐? 라고 해주셨는데 맞아요. 정답이었습니다. 세훈님이 설디 어머니와 할머니가 화내는 목소리네요. 이거 내가 왜 잘하는지 알았다. 방금 이 말을 왜 네이티브 같았는지 알았다. 진짜 저희 엄마랑 아빠가 저한테 진짜 많이 한 말이에요. 니네 아가 와 그래 게으르노?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깰반노라는 말은 저는 사실 처음 들어봤고요. 니네 왜 이래 게으르노? 이런 말을 진짜 많이 들어가지고 세훈님이 니가 왜 이렇게 감정 조절을 못하느냐? 아닙니다. 깰반냐는 게으르답니다. 자, 이제 연습 게임은 끝났습니다. 정답을 이제 저희가 문제를 드릴 건데 정답을 아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경상도 방언 능력 검증 시험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이거 낑가서 공간화라이. Listen and repeat. 이거 낑가서 공간화라이.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거 문장 그대로 해석해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문제 들려드립니다. 이거 낑가서 공간화라이.
문자 번호 샵 0931번으로 해석해서 보내주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영탁의 뿐이고.

영탁 뿐이고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사투리 능력 검증 고사. 이거 낑가가 공간하라. 이거 낑가서 공간하라. 이거 말씀드렸는데요. 정답을 맞춰주셨을까요? 요거 어떤 상황에서 좀 쓰이냐면, 요런 상황에서, 이거 의자가 왜 덜렁거리노? 엄마 이거 흔들려요. 그래, 그럼 종이 한 장 낑가서 공간하라. 요런 상황, 요런 상황에서 쓰입니다. 하나 더 알려드려볼까요? 사장님, 이거 무이 자꾸 다치네요. 고무 쪼가리 하나, 그 낑가서 공간하라. 이럴 때 쓰이는 낑가서 공간하라. 과연 무슨 뜻일까요? 정답은요, 이거 끼워서 받쳐놔라 라는 뜻입니다. 이거 끼워서 받쳐놔라 라는 뜻입니다. 1404님이 와 이리 헷갈리노. 마 와 이리 헷갈리노.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역에 살고 있어도 잘 안 쓰는 사투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젊은 분들일수록 사투리를 모르시는, 방언을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7632님이 이거 끼워서 그대로 세워둬라. 1166님도 정답 이것 꼽아서 세워놔. 1166이 근데 꼽아서 사투리 아니에요? 꼽아서? 꽂아서라고 하는데 1166님 제가 이제 이거 해석을 해달라 했더니 사투리로 다시 해적해 주셨어요. 이거 꼽아서 세워놔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404님이 와 이리 헷갈리노 해주셨는데 이거 끼워서 맞춰놔라. 이거 맞아요. 정답이에요. 7429님도 정답 이거 끼워서 세워두어라. 서울 사람들이 들으면 일본 말인 줄 그럴까요? 이거 낑가서 공간하라는 그래도 조금 잘 들리는 표준어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제가 억양을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거 낑궈서 세워놔라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일본 말 안 같죠? 이거 진짜 표준어 같죠? 4156님이 너 이거 끼워서 받쳐놔래. 여러분 이거를 해석을 해서 보내주셔야지. 다시금 나의 사투리로 보내주시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아 너무 웃기다. 5712님은 이거 끼워서 받쳐놔라. 5195님도 이것 반듯하게 해서 세워놓아라 라고 보내주셨고요. 아 많이들 보내주셨는데 7654님도 이거 끼워서 받쳐놔라. 5712님도 이거 끼워서 넣어놔라. 모두 정답이었고요. 1166님은 아까 그거 보내주셨나봐요. 정답 발로 찬다. 아까 발로 좀 차볼까 그게 발로 찬다. 이거 아까 보내주셨네요. 자 정답은 바로 이거 끼워서 받쳐놔라 였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두 번째 대결인데 방식은 지금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걸 표준어로 해석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번호는 샵 0931번입니다. 요거는 들으면 바로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이건 모르는 이 말 무슨 말이야? 이거는 진짜 아예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일단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자 마카 다 은서시럽다. 다시 들려드립니다. 인자 마카 다 은서시럽다. 아 이거 나 인자마 다 마카 은서시럽다. 요거 약간 머리를 짚으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할 것 같은 말이에요. 인자 마카 다 은서시럽다. 너무 어렵죠. 요거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 가져왔는데 보기 알려드릴까요? 보기 알려드려요. 보기 알려드릴까요? 자, 보기 들으면 더 헷갈릴 것 같아. 그래 알려드려볼게요. 인자 마카다 언서시럽다. 1번 이제 모두 다 부끄럽다. 2번 이제 모두 다 지긋지긋하다. 3번 이젠 점점 힘들다. 4번 이젠 점점 부끄럽다. 뭘까요 여러분? 모두 다 부끄럽다, 모두 다 지긋지긋하다, 점점 힘들다, 점점 부끄럽다 중에 인자 마카다 언서시럽다의 정답이 있을까요?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정답 받아보면서 스컬앤하의
부산 바캉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보내주세요. 오늘

스컬앤하 부산 바캉스 듣고 왔습니다. 인자 마카다 은슬시럽다. 요거는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우리 엄마들이 약간 그 가족들이 다 먹고 난장판이 된 식탁을 행주로 닦다가 행주를 탁 던지면서 이제는 막 자식이고 남편이고 저녁이고 아침이고 막 빨래고 청소고 마카 다 은슬시럽다. 이렇게 말할 것만 같은 그런 말입니다. 우리 이거는 아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들으면 바로 알고요. 우리 세훈님처럼 정답이 선글라스를 끼워서 여행하라인가요? 라고 마카다 은서시럽다가 선글라스를 끼고 여행을 떠나라. 이거는 거의 다른 말 아닌가요? 사투리로 여행 가라. 근데 너 어떤 의미지? 인제 마카다 은서시럽다 약간 이렇게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정답은요 바로 2번 이제 모두다 지긋지긋하다 요거였습니다. 요거 모르시는 분들 많지 않았나요? 저도 인자 마카다까지는 아는데 언서시럽다를 몰랐어요. 지긋지긋하다는 뜻이래요. 7429님이 정답은 2번인데 경상도 여러분 표준말만 사용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문자로도 이제 표준말만 보내주세요. 1166님이 정답 이제 모두 싫다 하고 보내주셨고 그리고 3288님도 이제 모두 다 싫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이게 헷갈리셨나봐요. 싫다를 선택해주신 분이 많은데 근데 싫다랑 지긋지긋한 거랑은 조금 다르잖아요. 싫다는 그냥 내가 이제 탁 내려놓을 수 있는 거고 지긋지긋한 거는 이제 못 내려놓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라서 요거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5712님이 이제 모두 다 부끄럽다. 7632님도 이제 모두 부끄럽다 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인자 마카다 은스시럽습니다 이런 느낌일까요? 이제 모두 다 부끄럽다를 선택해 주신 분도 많은데요. 지긋지긋하다가 정답이었습니다. 8363님이 정답 보내주시면서 예문 보내주셨는데 이제 모두 다 지긋지긋하다. 모기 물리면 지긋지긋해요. 라고 진짜 너무 딱 알맞는 예문이었다. 내 어제 산에 올라가가 모기 한 10방 물리잖아. 모기 진짜 인제 막 하다 은서 싫었다. 요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제 저 사투리 이 폼 좀 돌아오지 않았나요? 자, 정답은요. 바로 은서 싫었다. 이것은 지긋지긋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오늘 정답을 가장 먼저 맞춰주신 두 분께 저희가 단지 우유 이용권 보내드릴 건데요. 저희가 당첨자분들께는 개별적으로 문자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디와 함께하는 랜덤 게임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고요. 3714님이 신청해주신 중식이 밴드 노래 들려드릴게요. 아기를 낳고 싶다니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의 비타민 5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바다의 이안류도 그렇습니다. 이안류는 일명 역파도라는 건데요. 해안으로 파도가 들어오면 하얀 거품을 내면서 소멸되는데 소멸하지 않고 먼 바다로 쭉 뻗어나가는 파도가 바로 이안류입니다. 이 이안류에 휩쓸리면요, 순식간에 먼 바다로 떠내려가 버리는데요. 수영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어도 이안류에 휩쓸리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다고 하니까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물살도 AI로 체크해서 이안류를 미리 예측해보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AI로 눈으로 확인을 해야 안심이 되는 우리지만 다시금 생각해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비타민 말, 보이지 않게 위협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든든하게 지켜주는 존재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요한복음서 20장 29절의 말씀처럼요. 보지 않고도 믿고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설레라는 월요일에 다시 돌아옵니다. 끝곡으로 짙은의 여름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다음 주에도 함께 설레기로 해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2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0: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기사님, 시사천국으로 가주시죠. 김준일의 시사천국.

0: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벌이는 와중에 이스라엘이 이란 대표단을 암살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4월 이스라엘은 이란 서열 최고위급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과 아바스 아그라치 외무장관 등 협상 주역을 암살하려 했습니다. 미국은 종전 협상에 악재가 될 것을 심각하게 우려했고 중동 주변국들에게 이스라엘의 암살 시도 가능성을 이란에 경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란은 비행기 테러를 우려했고 파키스탄 전투기들이 이란 대표단 70여 명을 태운 비행기를 국경부터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까지 호위한 바 있습니다. 협상을 마치고 복귀하는 중 이스라엘의 공격 계획 첩보를 입수한 이란은 대표단을 태운 비행기를 테헤란까지 운항하지 않고 파키스탄 국경 인근 이란의 한 공항에 긴급 착륙시켜 육로로 8시간 이동해 테러를 피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이란 양국은 가까스로 종전을 위한 MOU까지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였던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장례식이 내일 거행됩니다. 공교롭게 올해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 250주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 최고위 성직자 기구인 전문가 회의의 일부 성직자들은 하메네이의 복수가 최우선이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암살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암살이 성공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타냐후는 전쟁광이라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란 내 강경파들도 이젠 자중해야 합니다. 폭력의 악순환 고리에서 언제쯤 벗어날까요? 증오와 혐오를 멈추고 상호 존중하는 자세가 평화의 첫걸음이 됩니다. 7월 3일 금요일 CPBC FM 김준일의 시사천국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엔젤스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는 대천사 김준일입니다. 유튜브 김준일의 시사천국 알고 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함께 나누고픈 의견, 응원은 샵1053 유료 문자나 유튜브 채팅창,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0: 세상의 모든 시사 김준일의 시사천국에 있습니다. 4,700조 원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내놓은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화려한 청사진입니다. 수도권에 집중됐던 반도체와 AI 거점을 호남과 영남으로 분산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인데요. 이 거대한 청사진 뒤에는 전력, 환경과 같은 아찔한 질문들이 따라붙습니다. 과연 이 프로젝트는 장밋빛 대도약일까요? 아니면 생태계를 담보로 한 무한 베팅일까요? 오늘 팩트천국에서 이연석 에너지정의행동정책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1: 예,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0: 몇 년 전에 저희가 뭐 예. 다양한 문재인 정부 때죠.
1: 예,
0: 그때
1: 그러니까
0: 뭐 탈원전 뭐 이런 거 가지고 진단도 같이 해보고.
1: 맞습니다. 뭐 여러 번 방송했던 기억이 납니다.
0: 예, 예, 요즘은 좀 많이 바쁘십니까?
1: 예, 지금 특히 이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가 나온 다음에 지금 연일 뭐 회의에다가 뭐 방송에 뭐 인터뷰에 뭐 정신이 없습니다. 저도.
0: 그렇군요. 예. 예. 워낙 또 이제 에너지 기후 관련해서는 전문가시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짚어볼 게 있지만은 특히 이제 요 에너지 쪽은 집중적으로 오늘 짚어보도록 하고요. 또 추후에 다른 전문가들 모시고 뭐 산업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4,700조 원이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의 조금 부풀리기도 있지 않을까. 이게 예. 이제 MOU잖아요, 일종의.
1: 네네.
0: MOU니까 뭐 영남에 오늘 발표된 게 312조 원. 네. 그리고 어제 충청에 발표된 게 392조 원. 그리고 네. 뭐 호남에 대략 800조 원 하면은 한 1,700조 원 정도가 이제 좀 공식적으로 나온 것 같고
1: 네.
0: 이후에 기업들이 하는 것까지 해서 뭐 4,700조 원 나오는데 어쨌든 뭐 1,700조 원이라고 하더라도 천문학적 숫자예요.
1: 큰 거죠. 굉장히
0: 어마어마하게.
1: 큰 숫자입니다.
0: 예. 예. 우리가 본 적 없는 숫자긴 합니다. 일단 이 발표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1: 일단은 저는 사실은 삼성과 SK 두 그룹의 이 회장님들과 함께 발표하는 걸 굉장히 인상 깊게 봤고요.
0: 예.
1: 그러니까 사실 정부의 발표이기도 합니다만은 엄밀하게 보면은 삼성과 SK의 발표인 거지 않았습니까?
0: 왜냐하면 이 투자액의 거의 대부분은 기업들이
1: 그러니까요.
0: 투자하는 거예요.
1: 예. 그러니까 예. 실제로 정부가 어느 정도 이거를 뭐 지원하겠다고는 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의 공공 투자를 할 것인지는 숫자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4,700조 원 또 다 SK와 삼성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들이 이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정부는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하려고 그러지라고 하는 게 저는 조금 의문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워낙 큰 숫자와 그리고 이게 전력 쪽에서도 굉장히 큰 규모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 저 어마어마한 걸 어떻게 채우려고 그러지?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지금 뭐 정부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이게 뭐 보통 10년 걸리면은 이거 5년으로 단축하겠다. 아마 임기 내에 뭔가 착공도 하고
1: 심지어 완공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0: 쉽진
1: 완공... 않을 것 같은데 그 얘기도 나오고
0: 예,
1: 있어요.
0: 예. 완공은 솔직히 얘기하면 그거는 뭐 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개인적으로
1: 네.
0: 보고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빨리 뭐 속도를 내겠다. 심지어는 주 52시간제를 예외를 하는 것까지 뭐 검토하겠다. 뭐
1: 네,
0: 이 정도로
1: 네,
0: 속도전을
1: 얘기 예.
0: 얘기했는데 어느 정도 이게 걸릴 거라고 보세요, 대략적으로?
1: 일단은 지금 용인에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그 국가산단이 2024년도 말에 부지가 정해졌거든요.
0: 예.
1: 근데 아직 착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2년 정도 해서 올해 연말에 착공하는 게 목표입니다.
0: 그러니까 토지 수용하고 뭐 이런 절차가 있는 거죠?
1: 예, 그러니까? 아직 그 토지 수용도 절반도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계획상으로는 연말에 착공인데 토지 수용이 끝나야 착공을 하지 않겠습니까?
0: 예.
1: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앞당겨서 온 건데 2년이나 걸렸는데 아직 착공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광주에 이제 부지를 또 어떻게 구할 거냐,
0: 예.
1: 뭐 등등등등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잊고 있는 게 용인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SK 일반산업단지를 다 짓고 그 다음에 광주에 짓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0: 지금. 뭐. 근데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거는 거의 동시에 같이
1: 하는 진행한다.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0: 예,
1: 있는
0: 예,
1: 거죠.
0: 예.
1: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평택에 지금 이제 반도체 공장 팹을 두 개 짓고 있거든요.
0: 지금 짓고 있어요, 평택에도.
1: 예, 예, 네. 짓고 있어요. 두 개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아직은 착공을 하지 않았는데 평택에도 펩자리가 한 개가 남았어요. 그 다음에 용인에 여섯 개가 있는 거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지금 전체 다 합치면은 아홉 개를 건설하고 있거나 건설할 예정인 거죠. 거기에 다시 광주에 두 개가 더 들어온 겁니다.
0: 예.
1: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물론 뭐 이렇게 앞으로 5년 안에 반도체 생산량을 두 배로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어마어마한 양이다. 따라서 이게 과연 언제까지 완공이 될 것이냐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특히 에너지 문제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기라는 게 그냥 당장 내일 전기 연결해 주세요 그런다고 연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과연 언제까지 이런 발전소들이 완공될 것인가 이게 약간은 아직은 조금 애매한 영역에 있는데 앞으로는 굉장히 그런 게 중요한 쟁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0: 네, 뭐 정부에서 또 추가적으로 계속 이제 발표가 있을 거고 네. 계획을 대략적으로 그날 나오기는 했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가 네, 나왔는데 네, 네. 너무 좀 거칠어서 사실
1: 맞습니다.
0: 그거 가지고 네. 좀 짐작하기는 어려웠고 뭐 이제 충청권 발표할 때는 여기에 이제 AI 데이터 센터
1: 네.
0: 뭐 짓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한 150조 원 정도 투자를 하겠다 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 AI 데이터 센터는 고용 창출 효과는 좀 낮은 편이죠 그거는.
1: 아,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데이터 센터라는 게 실제 들어가서 보면은. 진짜 축구장 몇십 개, 뭐 심한 데는 한 100개 정도 되는 정도 면적에 컴퓨터가 꽉 차 있는 건물인 겁니다.
0: 예.
1: 그러니까 사람이 근무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근무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서버가 이렇게 문제가 되면 그걸 유지보수하는 인력만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1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라 할지라도 100명에서 200명 정도 근무하는 데도 있어요, 실제로.
0: 아.
1: 근데 그것도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3교대를 하게 되거든요.
0: 예.
1: 그러면 실제로 그 시간대에 근무하는 사람은 몇십 명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넓은 면적인데도 예.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이 무언가 생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1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를 그냥 쉽게 얘기하는데요.
0: 예.
1: AI 데이터 센터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네이버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중에 제일 큰 게 세종에 있는데
0: 예.
1: 44메가와트짜리입니다. 근데 1기가와트면 1000메가지 않습니까?
0: 예.
1: 근데 그거를 지금 18기가와트까지 짓는다는 게 이번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1기가 2기가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들기는 아유 뭐 많이 짓나 보다 하는 건데
0: 메모리 1기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 예, 예. 예. 1기가와트면은 우리 핵발전소 한 기입니다. 근데 이제 18기가와트면은 대형 핵발전소도 지금 10개 이상 들어가는 것이어서 이 많은 전기를 이제 거기서 소비하게 되는 거거든요.
0: 예.
1: 그래서 이게 실제로 지역에서나 이제 이게 진짜로 이렇게 지어질 수 있는 거냐? 저는 이게 결국은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워낙 그 데이터 센터 반대 운동이 심하기 때문에
0: 예.
1: 미국 물량이 한국으로 지금 넘어오려고 하는 거다. 오늘 사실 김성환 기후 에너지부 장관도 오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0: 예.
1: 미국에서 자꾸 연락이 온다. 한국의 데이터 센터 지어줄 수 있냐.
0: 예.
1: 이게 사실은 미국에 지금 계속 반대 운동 때문에 못 짓고 있는 그 물량들이 한국으로 자꾸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거죠.
0: 아,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고용 창출 효과는 높지는 않고
1: 네.
0: 또 에너지는 많이 잡아먹고
1: 네.
0: 땅도 많이 잡아먹고
1: 네.
0: 그러니까 이제 뭐 혐오 시설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왜 우리 동네에 도움이 돼? 여기가 본사가 있어서 여기서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1: 네.
0: 거.
1: 아,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반대 운동 중에 가장 많은 거는 소음이 심하다는 겁니다.
0: 아.
1: 하루 종일 냉각팬이 돌아야 되는 거거든요.
0: 그래서 좀 뭐 시원한 데다 짓거나
1: 예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0: 뭐 바다에다가 짓는 얘기 뭐 대안도 뭐, 예전에 뭐, 막 나오고 그랬어요.
1: 우주도 나오고 했는데
0: 예, 예.
1: 그거는 이제 조금은 아직 먼 얘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가 보통 1기가와트급 요번에 SK에서도 한 60조 원 정도 건설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0: 예.
1: 그중에 거의 60% 정도는 컴퓨터 사는 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리고 변압기나 그 냉각기나 그 동네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설비를 구입하는 게 그 외에 거의 다예요.
0: 예.
1: 그러니까 땅 구입하고 건물 짓는 비용은 전체 금액 중에 한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0: 예.
1: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거냐. 그러니까 서버를 만드는 엔비디아나 IBM이나 뭐 또는 뭐 인텔이나 여기에는 굉장히 큰 호재이겠습니다만은
0: 예.
1: 지역에서는 그렇게 큰 조 단위의 거대한 정도의 수익이 그렇게 나진 않는다. 그것도 저는 뭐 중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0: 예, 뭐 이제 충청권뿐만 아니라 강원권에도 이제 데이터센터가 지금 건립될 뭐 계획이 나왔고, 다만 이제 충청권에는 데이터센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삼성전자의 패키징, 반도체 패키징하고 뭐 2차 전지, 부품, 뭐 그리고 바이오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고용 창출 효과는 높지 않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예, 뭐 이게 뭐 저희가 뭐 너무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냉정하게 따져보려고 하는 거니까.
1: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0: 뭐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즘 다 예민하셔가지고.
1: 아이고, 다들. 특히 이제 주가와 연동된 게 많다 보니까 많이 예민하게 보시더라고요.
0: 알겠습니다. 자, 전력 얘기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전력 얘기.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발표를 기반으로 하면은 전기가 얼마나, 발전소가 그러니까 얼마나 더 필요한 거예요?
1: 지금 이제 호남 반도체 그 지금 이게 반도체 공장에만 6.3기가와트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지금 18.4기가와트. 두 개 합치면은 24.7기가와트입니다.
0: 이게 그러니까 1기가와트가 어떤 건지 잘 모르는
1: 잘 모르시죠.
0: 몰라요.
1: 이게. 그 문재인 정부 때 신고리 5호기를 진짜 마냐 가지고 논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신고리 5호기 한 개가 1.4기가와트입니다. 그러니까 24.7기가와트면은 대략 대략 한 18기, 20기 정도 정도 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핵발전소가

0: 일일짜리 짜야 되는 거니까.
1: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계획을 치밀하게 짜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 뭐 그렇습니다. 하나가 만들어지면은 그거에 따라서 전기 발전소는 어떻게 지어서 어떻게 전기를 공급할지 이런 게 굉장히 딱딱
0: 촘촘하게 촘촘하게 짜여져야 되고 특히나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인허가를 받아서 완공될 때까지 짧으면 1년 길면 2, 3년이면 짓거든요.
1: 아, 데이터 센터는 빨리 짓는군요. 예. 비교적.
0: 예, 왜냐면 이 건물은 정말 빈 껍데기고요.
1: 예, 예. 예,
0: 서버를 요즘 못 구해가지고 요즘 GPU 못 구한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리고 심지어 PC에 쓰는 메모리도 지금 못 구하잖아요.
1: 예.
0: 그 컴퓨터 장비만 구할 수 있으면 실제 설치하는 데는 시간 거의 안 걸립니다.
1: 그렇군요.
0: 예.
1: 근데 뭐 우리나라가 또 반도체 강국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 상대적으로 다른 데 공급해주고 그거 우리가 좀 받아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를 할 수는 있겠네요.
0: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협상을 잘해서 얼마 전에도 예. GPU 26만 장 뭐 가져온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1: 예, 예, 예.
0: 26만 장이 많아 보입니다만은 그거를 전력 소비량으로 계산해 보면은 0.5기가와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1: 그러면 지금 18기가와트를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라는 거는
0: 네.
1: 그거에 90 뭐라고 해야 될까? 뭐
0: 두 배 하면 1기가고 18배니까 한 36배 정도 되는.
1: 아, 그렇군요.
0: 예. 지금 사실은 큰 우리가 구글이나
1: 예.
0: 아니면 오픈 AI나 이런 데들은 보통 GPU를 갖고 있는 게 몇백만 장 단입니다.
1: 예.
0: 그래서 이게 빅3가 갖고 있는 GPU만 합치면 대략 천만 장이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오늘 나온 숫자들이 다들 너무 숫자가 커서 감각이 없으실 텐데 정말 엄청난 계획이 발표된 겁니다.
1: 엄청난 계획인 거는 부인할 수가 없네요.
0: 예, 그건 부인할 그러니까. 수 없습니다. 정말로.
1: 자,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게 기후에너지부에서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는지 이 발전소와 관련해서 일단은 원전은
0: 네.
1: 다른 나라는 한 20년 걸리더라고요. 한기 짓는데.
0: 아유, 그렇습니다.
1: 우리나라는 진짜 빨리 지어서 한
0: 13년, 13년 뭐 11년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1: 그러니까 10년 예. 안팎 뭐 이 정도로 예, 짓더라고요.
0: 예, 예. 네.
1: 그럼 이게 시차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0: 안 맞죠. 그러니까 지금 짓는 예를 들면 지금 얼마 전에 영덕에
1: 예.
0: 대형 핵발전소를 짓는다 그래서 이제 부지가 이제 한수원이 이제 확정을 지었거든요. 그게 2037년도 8년도 완공이 목표입니다.
1: 올해가 2026년이니까.
0: 예. 그러니까 부지가 확정이 된 순간에서 최종 완공까지가 그런 거고 보통은 건설을 하는 과정에서 몇 년씩이 또 지연이 되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제 현재 있는 계획으로는 11년, 12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 거죠.
1: 그렇군요.
0: 네.
1: 그럼 뭐 신규 원전을 이제 짓는다 뭐 하더라도
0: 네.
1: 뭐 이제 이재명 정부는 전 세계적인 조류도 그렇고 탈원전 지금 뭐 추세다 보니까
0: 증원전이죠. 이게 증원전이 되는
1: 증원전,
0: 거죠.
1: 예, 네. 증원전.
0: 네.
1: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이제
0: 플러스니까
1: 예. 증원전으로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다시 짓는다고 하더라도 시차가 안 맞는 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0: 네, 그런 거죠.
1: 그러면 그 공백을 뭘로 메워요?
0: 저는 그거를 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1: 예.
0: 만약 제가 전력 당국에서 이거 계획을 짠다면 지금 2040년도까지 석탄 화력 발전소를 모두 다 폐쇄시키는 계획이 있거든요.
1: 아, 2040년도까지
0: 예, 예.
1: 이거는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0: 네, 기후 문제 때문에
1: 예.
0: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었고 좀 그와 관련한 계획들이 추진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지금.
1: 예.
0: 이제 그런 것들이 일부 저는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고요.
1: 예.
0: 또 최근에 LNG 가스 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점점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1: 예.
0: 왜냐면은 최근에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제 가스 발전은 굉장히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어서
1: 예.
0: 지금 한 20%대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1: 아, 그렇군요.
0: 예. 그래서 1차적으로는 재생에너지를 급하게 채우겠습니다만은
1: 예.
0: 저는 결국은 가스나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이제 이런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가 나왔을 때 이게 사실은 기후를 해치는 3대 메가 프로젝트다. 얘는 뭐 사실 환경단체들이 그런 논평을 낸 것도
1: 예.
0: 당장에 이 전력을 불과 몇 년 안에 뭐 2029년도 얘기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1: 예.
0: 3년 안에 지을 수 있는 발전소는 물론 태양광 같은 거는 지을 수 있습니다만은 있는 발전소를 이제 좀 더 효율을 높여서 돌리는 것이 이기 때문에
1: 예.
0: 당장은 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면은 석탄가스가 제일 많이 아니 석탄이
0: 제일 많습니다.
1: 많이고 많이 하고
0: 그다음에 가스고요.
1: 가스 LNG 가스.
0: 예, 예, 예.
1: 그리고 원전은
0: 뭐 그렇게 뭐 일부 나옵니다만은 예. 뭐 석탄이나 가스에 비해서는 뭐 현격하게 적고요.
1: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
0: 재생에너지 거의 안 나오고요.
1: 안 나오고 뭐 이런 순서인데. 네.

0: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LNG의 사용률을 더 높여야 되고 석탄은 네. 폐쇄를 안 하는 쪽으로 가고
1: 좀 조금 일부 좀 지연되거나 뭐 그런 계획이 지금 이제 연말까지 12차 전력 계획에서 그걸 지금 논의하고 있거든요. 예. 논의하던 중에 이 발표가 나와서 지금 논의가 올 스톱돼서 새로 다 지금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0: 예.
1: 그래서 이제 그것이 후속 조치로 나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렇군요. 그 SMR 소형
1: 모듈형 원자로 원정.
0: 뭐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기존의 원전이 굉장히 중후장대하고
1: 큰 거죠.
0: 큰 건데 이거를 작은 걸로 여러 개를 나눠 가지고 껐다 켰다 이제 스위치도 좀 이렇게 해서 이 출력을 이제 조금 조정하는 이런 거 얘기가 나오는데 SMR을 많이 짓자.
1: 네.
0: 뭐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1: 일단은 지금 현재 기장에 짓기로 했어요. 부산에 기장에 짓기로 했고 그거는 34년, 35년까지 완공입니다.
0: 예.
1: 근데 이게 한수원에서 얘기하기를 실증로라고 밝혔어요. 실업 아직 설계도 끝나지 않았고 지금 처음 지어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를 기장에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0: 예.
1: 그게 이제 34년, 35년이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완공이 돼 있는 핵발전소의 경우에 시운전하는데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0: 예.
1: 그러니 저거를 이제 완공해가지고 2035년도까지 실질적인 전력 공급을 하는데 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한수원의 시간 순서상으로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이후는 또 여러 가지 뭐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사실은 지금 당장은 불과 한 짧으면 3년, 길면은 2035년도까지
0: 예.
1: 한 뭐 9년 안에 어떻게 전기를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빠르게 짜야 되는 이 메가 프로젝트의 숙제가 돼버린 거죠.
0: 그 SMR은 다른 나라는 많이 하고 있나요? 그럼?
1: 아니요. 지금 전 세계에서 아직 가동되고 있는 SMR이 한 대도 없고요.
0: 없어요?
1: 예, 이게 몇 년 전부터 SMR 얘기가 많이 나와서 많은 분들은 지금 좀 다 가동하고 있지 않겠나 싶은데
0: 마이크로소프트 막 이런 데서 투자하고 있잖아요.
1: 예, 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같이 이제 환경단체에서는 이게 파워포인트에만 존재하는 발전소 아니냐?
0: 전설의 발전소냐?
1: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왜냐하면은 스타트업들이 돈을 모으려고 계속 이제 홍보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얼마 전에도 막 언론에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가동되고 있는 발전소는 없습니다.
0: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제 발전소 얘기를 해봤고. 발전소만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송전망을 깔아야 되잖아요.
1: 그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 사실은.
0: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기가 가장 많이 이제 영남 지역에 주로 원자력 발전소가 상당히 몰려 있고
1: 맞습니다.
0: 호남 쪽에 서남 쪽에 태양광이나 풍력이 있고 그 중부 지역에 이제 뭐 태안이나 이런 데 석탄 발전소나 뭐 이런 게 좀 있고
1: 네.
0: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1: 지금 이제 서울, 인천, 경기 합쳐서 수도권만 놓고 보면은 전력 자금률이 7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0%는 다른 지역에서 전부 다 가져오는 거고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 울산, 경북 이 세 군데 지역을 합치면 전력 자금률이 200% 정도 됩니다.
0: 아, 그럼
1: 자기 쓰는 양의 두 배를 생산하는 거죠.
0: 그래서 다 밖으로 보내고 있군요.
1: 예, 근데 이 지역이 사실은 현대 자동차, 현대 중공업, 우리나라 중화학공업이 다 있어서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두 배를 생산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지역별로 편차들이 있었던 거예요.
0: 예.
1: 근데 이제 문제는 용인에 지금 이제 우리는 광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용인에 지금 그렇게 많은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도 합치면은 15.4기가와트.
0: 15.4기가와트.
1: 예, 거기도
0: 그러면은
1: 대형 핵발전소 한 11개 정도.
0: 10개.
1: 10개 11개 정도가
0: 되 11개를 지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용인에다가
1: 지을 수가 근데 없잖아요.
0: 화성이나 용인에 좀 바닷가에 지어야 되니까 화성 쪽에 대부도 쪽에 좀
1: 하는데 이제 그 인구 밀집지 근처에는 못 짓게 또 법으로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송전선로로 다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국에 지금 한 100개 정도의 송전선로 계획이 추진되고 있고 그중에서 한 20개 정도 지역에서 지금 지역 반대 대책위가 만들어져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0: 그러니까 그 지역 입장에서 보면은 고압 송전망, 이 송전선로가 하면은 이게 우리 지역에는 도움도 안 되고 네. 뭐 흉물이고 산 같은 데다가 지은데 그 네. 산은 완전 이제 버려 그 입장에서는 네. 이제 못 들어가게 되고 버려진다라고 네. 보고 또 완전 가까이 살면은 이제 이게 암을 유발한다 뭐 이런 뭐 것들
1: 그런 이제 건강상의 우려도 있는 우려도 있고요. 있고, 예. 제일 큰 건 어쨌든 재산상의 피해입니다. 그러니까 송전탑이 지나가는 순간 토지가 이제 더 이상 이제 매매가 되지 않거나 예. 심지어 과거에 밀양 송전탑 문제를 보게 되면은 그 땅을 은행에서 담보로 안 잡아줘서 대출도 안 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재산상 피해가 무엇보다 제일 컸던 거죠. 그리고 예. 지금 짓는 그 36만 5천 볼트 송전탑이 높이가 한 50m 정도 됩니다.
0: 예.
1: 굉장히 큰 탑이 들어서다 보니까 그 인근 지역에 이제 전체적으로 그런 영향들이 생기는 거죠.
0: 그러면은 주민들이 계속 반대한다. 그러면 네. 그 지자체 입장에서도 우리가 얻는 거는 없고
1: 네.
0: 막만 깔아주고 그러면은 지자체에서도 좀 이거를 적극적으로 찬성하기가 좀
1: 쉽지 않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안 그래도 그래도 기후부나 이런 데서는 인근 지역에 그렇게 지원금을 좀 늘려주겠다 예. 이런 얘기는 좀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뭐 그 지원금은 전체 중에 얼마 되지 않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마다 좀 굉장히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거죠.
0: 그럼 원자력 발전소 말고 네. 석탄 발전소나 LNG 가스 발전소를 용인에다가 지으면 안 돼요?
1: 지금 용인에 그래서 그 15.4기가와트를 공급하려고 예. LNG 가스 발전소 6개를 짓는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도.
0: 아, 있어요.
1: 예. 근데 6개 다 합쳐 봤자 가스 발전소 한 개가 0.5기가와트씩이거든요. 예. 합쳐 봤자 3기가밖에 안 돼요.
0: 아, 그러면 최소한 10기가와트 이상은
1: 어디선가 땡겨 와야 되는 겁니다.
0: 예.
1: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송전솔로가 필요한 거라서 현재 계획은 동해안 쪽에 있는 석탄 화력 발전소와 가스 화력 발전소에서 일단 땡겨 오고 그리고 서해안을 따라서 이제 해저 케이블도 만들고
0: 예.
1: 뭐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같이 있습니다.
0: 이번에 얘기가 나온 게 용인 지역에 그 지중화한다 이 선로를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위로 가지 않고 땅으로 쫙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 아니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굉장히 적죠. 근데 예. 이게 과거 계산법으로는 이제 지중화하면은 비용이 한 10배.
0: 10배요?
1: 예. 최근에는 조금 그래도 그렇게까지 안 많아서 한 3, 4배 뭐 4, 4배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0: 예.
1: 결국은 비용의 문제입니다.
0: 아,
1: 그러니까 그렇구나.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땅을 파야 될 거지 않겠습니까?
0: 얼마나 돈이 들어요? 이거를 만약 이 정도의 송전망을 깔려고 하면 한전이 돈을 얼마나 투자해야 돼요?
1: 뭐 대충 나온 것만 해도 몇 년 전에 나온 것만 해도 한 50조 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
0: 예.
1: 뭐 이런 이제 대충의 추정치가 나왔고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사실은 지금 한국전력이 최근에 적자를 계속 많이 봐서 빚만 부채가 200조 원이 넘은 상태입니다.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 여력도 없고
0: 투자 이제 회사채 발행하는데도 상당히 지금
1: 예 그것도 계속 예, 제한이 계속
0: 제한이 되고,
1: 예, 예. 되고 이랬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결국은 이건 이제 비용의 문제라서 그래서 이 용인 반도체 산단을 옮기자 전기가 많이 있는 지역으로 옮기자는 얘기들이 계속 그동안 나왔던 것도
0: 올해 초에 그래서
1: 굉장히 논란이었죠.
0: 호남 예. 쪽으로 가자라는 게 처음에 그때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나온 거군요. 그러니까.
1: 네네. 아. 그러니까 그런 많은 비용을 들여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럼 전기수가 많이 있는 곳으로 옮기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예. 어찌 보면 굉장히 간단한 논리였는데 지금은 용인은 용인대로 짓고 광주는 광주대로 짓고 그래서 이제 환경단체들 보기에는 문제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
0: 예.
1: 오히려 이 두 개 계획이 동시에 더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서 사회적 갈등은 더 많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0: 물은 어때요? 일단 호남에 광주 쪽에 이제 그 펩이 들어서면은 대략적으로 네. 하루에 65만 톤 공업용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1: 네.
0: 거기가 뭐 물 부족이다, 호남은 안 된다라고 반대하신 분들 중에 여기 만성적 물 부족이다 네, 이런 말씀하신 지역이죠. 분들도
1: 광주 시민이 하루에 쓰는 물을 제가 봤더니 49만 톤을 쓰시더라고요.
0: 49만 톤.
1: 예. 근데 예. 지금 이 펩에서 필요한 게 65만 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0: 예.
1: 광주 시민 전체가 쓰는 것보다 이 펩에서 쓰는 물의 양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적지 않은 양이고요.
0: 100만 명 정도 지금
1: 140만 정도.
0: 140만 명.
1: 네, 되겠죠. 근데 어쨌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물의 양이 많고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가 이제 계속 가뭄이 많이 드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이제 특히 대만 같은 경우는 그랬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물이 없다 보니까 인근의 식수까지 막 땡겨다가 반도체 공장에서 쓰고 이랬던 사례들이 있어요.
0: TSMC나 뭐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거죠?
1: 거기 이제 대만은 섬이다 보니까 더 물이 이제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풀 거냐 해서 뭐 댐을 증설한다거나 댐을 높인다거나 이런 걸 지금 한다는 건데 이제 그것이 또 갖고 있는 환경적 문제도 있을 뿐더러 이제 물 공급이 진짜로 되는 거냐 논란이 있는 거라서 저는 정부가 조금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이제 확실하게 공개하고 이것이 실제 가능한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저는 검증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거는 전력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0: 대략적으로 뭐 기후에너지부에서 아주 러프하게 얘기는 했던 뭐 동복댐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하루에 5만 톤을 공급할 수 있는데 댐을 더 높이면 25만 톤을 공급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1: 뭐 이게 여러 가지 계산을 하는 거죠 이제
0: 거의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뭐 거의 그런 느낌이었는데 여기 댐 뭐 더 짓고 높이고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아직은 좀 구체적이진 않다.
1: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막 한가운데 반도체 단지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데는 물을 그 안에서 계속 재활용하는 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물이라는 거는 비용 그것도 비용 문제거든요. 쓰고 버릴 거냐? 쓰고 정화시켜서 재활용해서 또 쓸 거냐 두 가지 기술이 다 있는 거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또 앞으로 풀어갈 거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0: 아, 듣다 보니까 데이터로 이렇게 하나씩 우리 위원님한테 듣다 보니까 이거 진짜 만만치 않구나.
1: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0: 어쨌든 뭐 국가가 발전을 해야 되고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비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또 뭐 응원도 해주고 해야 되지만은 난제가 많은 거는 이건 부인할 수 없다.
1: 네, 부인할 수 없습니다.
0: 짧게 마지막으로 좀 정부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1: 굉장히 깜짝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여러 가지 물 문제, 전기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더 충분한 데이터를 이제 발표를 해서 저는 논란을 완전히 없애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나 이 환경적인 문제는 우리 기후 에너지 환경부를 만든 게 기후 위기 대응 잘해보자고 만든 건데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은 기후와 환경은 없고 그냥 에너지부 장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장관님께서 그래서 에너지도 중요합니다만은 기후와 환경적인 측면에서 과연 이것이 지속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가 좀 확실한 대답을 내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0: 뭐 기후 문제도 당연히 지금 그냥 우리 어떤 뭐 당위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뭐 무역 장벽이 되고 있잖아요.
1: 아유, 물론입니다.
0: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 다 고려를 해야 된다. 정부하기 어렵다. 공직자하기 어렵다 이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현석 에너지 정의행동 정책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노래로 이어갑니다. W의 Wonder World.

0: take a full swing.목동구장에서 터져나온 고교 야구 부원들의 혐오 구호, 그 안에는 교실까지 번진 혐오 문화와 대입 스펙으로 전락한 학원 스포츠의 이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천국의 서재에는 이러한 현실을 책과 다큐멘터리의 시선으로 짚어봅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서효인 시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예. 유튜브에 좀 문제가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 얘기를 몇 번을 했어요, 저희가. 예, 네. 오프닝에서도 하고 뭐 이제 정치인들 나오셔가지고 그것도 저희가 이제 했는데, 다시 한번 오늘 천국의 서재에서 얘기를 한 거는 너무 이제 정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거 이 현상 자체를 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을지를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예.
2: 시인님은 야구책도 쓰셔가지고요.
0: 야구 전문가시구나.
2: 야구 전문가세요.
1: 제가 그런 기억은 나요. 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야구를 워낙 좋아해서 광주 일고 저희 집에서 버스 한 다섯 정도 됐거든요.
0: 가깝네요.
1: 네, 그래서 광주 가끔 가가지고 벤치에 앉아서 그 형들 야구 연습하는 거 보고 그랬어요. 근데 광주 일고의 분위기가 묘한 게 뭐냐면, 일단 거기 가면 항일 탑이 있어요. 항일 학생 운동 기념 탑이 그 당시 저는 어렸으니까 되게 거대하게 운동장 가운데 있습니다.
0: 예.
1: 그리고 그 탑을 바라보면서 야구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학교는 금남로에서 걸어서 10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어요.
0: 예.
1: 그러니까 그 광주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상징성이 큰 학교예요. 그 학교를 졸업했든 하지 않았든 오랫동안 광주의 자랑이기도 했고 어떤 상징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민들 그리고 5월 광주에 대한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 사건이 좀 크게 다가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2: 이게 많이 대비가 되긴 하네요.
0: 광주 1고, 광주 제1고, 이제 이게 약간 혼용해서 쓰더라고요.
1: 네네, 광주 제1고.
2: 원래 광주 1고. 광주
1: 네,
2: 제1고예요. 그렇죠.
0: 근데 예전에 이제 광주 1고, 광주 1고 이렇게 많이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1: 네. 1고라고도 그냥 부르기도 하고.
0: 1고라고도 부르고. 아니, 네. 근데
2: 저는
0: 일단 야구.
2: 고등학교를 원래 본류인 제1고등학교였어요, 제 학교가.
0: 예.
2: 아, 그래가지고 제1이라는 말이 굉장히 친숙하네요.
0: 아, 그렇군요. 그 광주 제1고 출신 야구 선수들이 어마어마한 분들이 많죠, 거기에.
1: 일단 그 광주 제1고 출신 메이저리거만 5명이에요.
0: 예. 근데 김병현,
1: 네.
0: 서재응.
1: 김병현, 서재응, 최희섭, 강정호.
0: 예.
1: 우리 한 명이 지금 기억 안 나는데.
0: 예.
1: 그러니까 그 미국의 하이스쿨도 이렇게 5명씩 배출한 학교가 많지 않고 한일 통틀어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10개 구단 감독 중에 3명이 광주 1고 출신이고요.
0: 아, 그래요?
1: 지금 그냥
0: 선동열
1: 투수 이종범 타자 다 광주 1고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다른 분야는 모르겠지만 야구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 가장 최고 명문고라고 할 수 있죠.
0: 그렇군요. 진짜 레전드들 이름만 들어도 어마어마한 분들이
2: 야구를 잘 몰라가지고.
0: 예.
2: 근데 참 공교롭긴 하네요. 근데 저희가 뭐 이런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배재고등학교는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이 우리나라에 몇 개 안 남아있는데 그 동상이 크게 있는 학교 중에 하나랍니다.
0: 배재학당.
2: 예, 배재학장에서 시작된 거지만.
0: 그래서 저 그 시청 서소문 쪽에 원래 그 배재학당 자리가 있어요, 거기.
2: 네네. 예, 예. 지금은 이제 거기가 아닌
0: 강동구로 아닌데. 옮겼죠.
2: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그 배재고 안에서는 항일 전력들 되게 강조를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하는.
0: 예.
2: 뭐 이런 게 조금 광주 제1고랑 좀 대비되는 측면이 좀 있기는 해서 그냥 말씀드렸고요. 근데 오늘 하는 얘기는 사실 그런 거 정치적인 논쟁이나 이런 걸 떠나서
0: 예.
2: 스포츠 정신이란 뭘까? 고등학교 야구란 뭘까?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주로 해볼까 해요.
0: 알겠습니다. 해주시죠.
2: 예. 시인님부터 먼저 말씀하시죠.
0: 스포츠 정신 뭐. 네. 좀.
1: 그 이번에 그 징계를 가지고 말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징계를 내린 주체는 야구협회고.
0: 정확하게는 네. 대한 소프트볼
1: 네.
0: 야구협회.
1: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출전 정지 6개월이잖아요. 그건 스포츠 안에서 이루어진 징계거든요. 스포츠에서 징계는 간단하게. 스포츠 정신을 위배하면 징계가 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깥에 다른 징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포츠인으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징계거든요.
0: 예.
1: 근데 이게 우리나라 특히 고등학교의 엘리트 스포츠는 입시랑 너무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스포츠적인 징계가 입시의 징계랑 등치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심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징계가 심하다가 6개월이 심하다 뭐 그만큼의 잘못이 아니다가 아니라 아이들이 대학도 가야 되고 프로 진출돼야 되는데 너무 인생을 망치는 거 아니냐까지 나아가니까 이 6개월 징계도 누구는 작게 봅니다만 너무 심하다와 아이들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본질적으로는 우리나라 학원 스포츠가 너무나 입시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학생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학생은 스포츠를 전혀 즐길 수가 없고 스포츠를 한다는 학생들은 내 스포츠 활동이 입시와 내 미래와 너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너무나 기형적인 우리나라 스포츠 산업이 이런 문제에 또 기저에 발단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근데 저는 징계 6개월에 대해서는 뭐 여러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저도 한 사람의 부모이자 학부모를 지금도 역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입장에서 입시와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징계를 줘버리면 사실은 대학도 못 가고 프로팀도 가기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과한 징계는 아닐까 하는 생각은 마음속에 좀 있는데
0: 그렇게
2: 조금 이성적으로 바라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학교 폭력을 저지르면 학생부에 기록으로 남겨서 대학도 요즘에 못 가잖아요. 그 폭력적 학폭 전력이 적혀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요즘 수시로 입시를 거의 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번 학생들이 한 거는 물리적 폭력은 아니더라도 언어적 폭력, 누군가의 가슴에는 멍해를 남기는 굉장히 심각한 정서적 폭력에 해당이 될 수도 있거든요.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심각한 차별이 되는 거지만 그럼 그거는 그 6개월 출전 정지가 너무 가혹하다고 하면 그러면은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서적 폭력에 대해서는 그거는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대학을 못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어느 게 더 가혹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물리적 폭력에 대한 거 학폭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 더 가혹한 것처럼 느껴져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지금 출전 정지한 거를 가지고 너무 과한 징계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형평성의 측면에서는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저는 합니다.
0: 그렇군요. 뭐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도 막 논란이 돼가지고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저도 뭐 이거와 관련해서는 좀 진행을 하기도 하지만 의견을 내가지고 좀 풍부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이런 뭐 인종차별이나 이런 거 하면은 제가 뭐 최근에 오프닝에서도 했는데 거의 그냥 선수를 다 방출해버려요, 그냥. 방출해버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일단은 스포츠에서 정치 문제나 아니면 혐오 문제가 하면은 이 스포츠 자체가 유지될 수 없다라는 컨센서스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월드컵에서도 입 가리고 얘기하는 거면 퇴장 조치를 한다라는 게 자기네 나란 말로 저기다가 뭐라고 욕하거나 죄송합니다. 이 깜둥이 이런 얘기 하면은 입모양 이거 안 거리려고 니들 하는 거잖아. 지금 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퇴장 조치하는 게 신설이 됐을 정도로 스포츠에서는 하면 안 된다. 그게 이제 스포츠 정신이기도 하고 모든 걸 뛰어넘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한 징계에 대해서는 뭐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스포츠를 더 할 수 없게 해야 되는 징계가 이거의 취지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선수 생활에 더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그거에 위협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사람들에게 그 선수들한테 인지를 시켜주는 게 이 징계의 목적이면은 출전 정지를 저는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의 그 기본적인 거는
2: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시님 얘기하신 것처럼 스포츠는 스포츠로 바라봐야 되는데 입시로 바라보는 게 같이 두 가지가 결합돼 있으니 그러니까 이제 논쟁이 서로 섞여 버리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게 영화예요. 그라운드의 이방인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제1동포 야구팀 고교팀이거든요. 제1동포로 구성되어 있는 야구팀이 한국에 와서 경기를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956년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한국전쟁 종전 3년 뒤부터거든요. 그때부터 한 80년대까지 계속 줄고 참석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일본의 차별이 굉장히 심하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제1조선인들이 제1동포라는 사실을 말하지 못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면 이 제일동포 팀으로 참여를 하면 바로 한국인 조선이라고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0: 예.
2: 그런데도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고 한국에 와서 이 팀이 일본 야구, 선진 야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야구를 전수해주고 가거나 아니면은 아예 장비까지 다 주고 갔어요.
0: 70년대, 80년대 이때쯤 얘기죠.
2: 예,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 스토리 특히 이제 그 중에서 82년도는 우리가 프로야구 원년이었던 시대이기도 하고
0: 예.
2: 또 82년도 그때 온 제일동포 팀의 선수들을 다 추적해가지고 찾아내는 작업들을 이 영화가 담고 있거든요.
0: 예.
2: 근데 뭐 그건 이제 다른 얘기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와서 경기를 하고 조국의 햇빛이 좋았고 조국의 바람이 좋았고 조국이 온다는 게 행복해서 경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 예. 이게 어쩌면 그 정치를 넘어서는 스포츠의 정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다시 저는 꽤 오래전에 봤는데 오늘 일부러 다시 이 영화를 또 봤거든요.
0: 예.
2: 또 다른 차원에서 어떤 스포츠 정신을 느꼈어요.
0: 그러니까
2: 당시에 이제 봉황기 야구에 이 일본 팀을 불러와서 경기를 일부러 했거든요.
0: 예.
2: 그러니까 그것 자체도 이미 정치적으로 홍보하는 목적이 담겨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거기에 온 선수들은 정말 순수하게 정치적 의미가 아니라 경기를 하고 싶어서 조국에 와서 한번 뛰어보고 싶어서 온 선수들이었다고요.
0: 예.
2: 근데 일본에서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당시 우리가 바라볼 때는 또 외부 팀이잖아요.
0: 예.
2: 이방인으로 바라봐서 심판들이 막 편파 판정도 하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0: 예, 참 이중 차별을 받았던 그 내용을 소개를 해주셨고요. 시인님도 뭐 작품 하나 소개해 주신다고요?
1: 오늘 일본 야구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누구나 다 아는 만화 H2가 생각났어요. 저는 이 지금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 이슈가 정말 좀 아쉬운 게 우리나라 고교 야구에서는 이런 지역 혐오 해선 안 될 선을 넘은 말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조롱과 놀리는 응원이 너무 흔해요. 더그아웃에서 응원을 한답시고 상대방을 자꾸 자극하고 조롱한단 말이죠.
0: 뭐 멘탈을 흔들기 위해 약간 뭐 네. 그런 측면도 있고.
1: 네. 예. 근데 야구가 그런 스포츠냐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본의 고시엔에서 그런 응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2: 금지하고 있다.
0: 일본 야구는 네. 금지하고 있어요.
1: 네. 네. 네. H2 터치 이런 만화 봐도 상대방이 라이벌이어서 굉장히 미워하고 뛰어넘으려고 하지 그를 조롱하거나 자극하진 않아요. 근데 미국 야구는 그러느냐? 아니요. 미국 야구는 더 심하죠. 미국 야구는 상대방이 예의를 지키기 위한 불문율이 몇십 가지가 있어가지고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단 말이에요.
0: 심지어 빠던이라고 하죠. 빠던 치고 배트 던지 배트 플립이라고 하는데 그거 하면 이제 보복고
1: 그렇죠.
0: 맞죠, 바로.
1: 홈런 네. 치고 내타구를 감상을 해도 상대방을 자극했네 하고 빈볼이 날아온단 말이죠. 근데 그거야 뭐 프로스포츠에서는 팬서비스상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고등학교 야구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안 지키는 걸 코치나 감독이 전혀 제지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야구 문화 자체에서 그게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라는 게 전 예. 너무 문제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학생 야구는 학생 야구다운 낭만과 그 야구의 기본을 지켜야 된다. H2라는 만화가 너무너무 재밌는 만화이니 여기에서 오면은 히로와 그 두 주인공이 서로 라이벌이잖아요.
0: 둘 다 H로 시작해서
1: H로 시작하는 예. 네. 그 둘이 서로를 경쟁하고 미워하는데 또 존중하고 함께 야구하는 그 모습을 우리 다 같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야구가 왜 야구인가, 왜 우리가 야구를 하는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2: 네, 말씀드리면서 생각난 게요. 일본은 봉건 시대 때는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전까지만 해도 각각 지역이 한 나라였잖아요.
0: 예.
2: 서로 간에 죽고 죽이는 싸움을 했어요. 지금도 지역성이 굉장히 뚜렷하잖아요.
0: 예.
2: 각 지역별로. 지역별로 사람은 또 다 구분해요.
0: 근데
2: 일본에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어떤 조치가 내려졌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0: 예.
2: 그런 걸 금지하는 이유가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금지했었던 것이 아닐까. 근데 일본 아시다시피 교토 국제고가 일본 고시엔에서 우승했어요.
0: 예.
2: 그럴 때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 교가를 불렀어요. 그거 그대로 다 생중계했어요, 일본이.
0: 예.
2: 근데 우리 지금과 같은 학생들이 이렇게 누군가를 조롱하고 지역을 조롱하는 걸 그걸 징계 안 하고 사회적으로 그냥 입시 때문에 우린 그냥 봐줘야 된다는 분위기로만 그냥 흘러가 버린다면 우린 계속 그럴 수 있는 게 돼버리잖아요.
0: 알겠습니다. 뭐 제 의견을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어제 예전에 봤던 넷플릭스 드라마를 다시 좀 봤어요. 이제 제목이 소년 심판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건데 김혜수 배우가 네, 네, 판사로 네. 나오는 네. 건데 소년 네. 법정에서 하는 거고 이게 그 소년범들의 이제 범죄를 다룬 건데 실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거를 다룬 거고 요게 최근에 이제 그 참교육. 예, 네. 그거는 이제 교실에서 하는 거고 이건 법정에서 하는 건데 굉장히 비슷한 맥락인데 거기에서 김혜수가 그 판사가 그렇게 나는 소년범을 혐오합니다. 뭐 혐오라는 단어가 그렇지만 싫어하는 이 이유를 이제 나중에 밝혀져요. 본인의 아이가 이 우발적인 벽돌 던지기로 이제 사망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해하는데 그 옆자리에 있었던 좌배석 판사가 김무열이에요. 해필 또 김무열이 판사로 나오는데 거기서 매우 착하게 나오거든요. 소년을 생각하는데 김혜수가 딱 그 얘기를 해요. 너 이렇게 애들한테 소년범들 잘 대해주니까 매우 좋지. 근데 쟤들도 정말 너를 그렇게 생각할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 사람을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선성과 선악설을 말하자면은 성악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들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훈육과 징계는 구분을 해야지 정확하게 그냥 사회가 작동한다고 믿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수주의적 관점인데 징계를 제때 안 하면은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외국인 선수 올라오면은 니네 나라로 가라, 가야지, 니네 나라로 가야지 이제 이런 거 나오는 거고 뭐 반대 진영에서는 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일벌 백계를 해야지. 그래야지 이 스포츠라는 게 유지가 되고 사회가 네. 유지된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2: 우리 지난 네. 이제 선거 기간 동안에 스타벅스 사태, 탱크데이 네.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스타벅스 커피 들고 투표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학생들이 똑같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하고 이번에 징계하고 난 다음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건 너무 폭력적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뭐가 폭력이지 과연? 좀 그런 생각을 했고요.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오히려 학생들을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런 것도 돌아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돌아봐야 하고 감독 코치 그리고 학교 교장, 학교 학풍 이런 게 왜 이렇게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게 뒀는가? 이런 것들까지 같이 좀 논의해 봤으면 좋겠어요. 논의가 항상 이렇게 징계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고 좁혀지게 되면은 굉장히 논쟁 자체가 납작해지잖아요. 네. 좀 넓게 논쟁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처했으면 좋은지 같이 논쟁했으면 좋겠어요. 네.
0: 시인님 뭐 짧게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10초.
1: 일본의 세이처 고가 갑자원에 나가서 66-0으로 진 경기했습니다. 이 학교는 특수학교였고요. 장애인들. 그래서 네. 일반 비장애인 학생과 장애인 학생의 게임이었는데 이 경기에 감동이 있거든요. 스포츠 정신은 이렇게 혐오와 조롱 없이 가짜 같은 평평한 운동장에서 붙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0: 예. 예, 지금까지 김성환, 서유인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7월 3일 금요일 시사천국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오겠습니다.
3: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4: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3: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5: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6: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학 로봇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7: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 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8: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물을 주목하라.
9: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8: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주님의 영광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4: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3번, 온 세상에 전파하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해서 여행을 떠날 땐 휴게소에 잠깐 들르는 그 재미 빼놓을 수가 없죠. 그리고 왜 우리 어릴 때 기차 여행할 때 잠시 정차하는 역에 내려서 그 가락국수 한 그릇 얼른 먹고 다시 타는 그런 아슬아슬한 재미 즐기는 분들도 많으셨잖아요. 한 주 동안 쉼 없이 달려온 분들, 주말이라는 휴게소 정차역에 내려서 잘 쉬시면서 그저 미소 지을 수 있는 소소한 즐거움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7월 3일 금요일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 첫 곡 무한궤도의 여름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자, 7월의 첫 주말을 앞둔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마무리는 잘 하셨죠? 자, 이제 슬슬 여행 가시는 분들, 휴가 가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왜 목적지까지 넌스톱으로 쉬지 않고 빨리 가는 것도 좋지만 휴게소에 들른다든지 뭐 예전에 열차는 정차역에서 잠깐 내려서 그 가락국수 그 먹고 타는 분들 진짜 많으셨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때 정말 열차는 나 국수 다 먹을 때까지 안 기다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국수를 그냥 후루룩 그냥 마시느라고 입천장 대고 막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어쨌든 이런 별거 아닌데 소소한 재미를 중간중간 느끼는 것도 이 여행의 매력일 것 같은데요. 한 주의 정차역이라고 할 수 있죠. 주말. 이번 주말 그죠? 편안한 웃음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자, 노래 한 곡 더 들려드릴게요. 카더가든의 휴게소.

0: 카더가든의 휴게소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서 9시 음악 안에서 일상과 마음을 나누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죠. 1부에선 오늘 하루를 음작품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하는 내 마음의 풍경 준비하고 주말을 앞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작품 홈페이지 게시판으로도 참여 가능하세요. 사연 보내실 때 성함 꼭 함께 적어서 보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음저풍 함께 해주신 분들을 위해 저희가 마련한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재즈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재즈피플에서 드리는 월간 재즈피플, 굿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에 플룻 연주가 더해진 유럽의 낭만이 느껴지는 앨범 Suit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베사메 무초, 마리아 엘레나 등 20곡의 라틴 아메리카 명곡을 네킹콜의 목소리로 만나는 앨범 Canta Español, 홍두깨살 그대로를 천연 재료로 양념해 맛을 낸 오니제에서 드리는 수제 육포 세트, 피부 생태계를 연구하는 바이옴 액티베이트에서 기미 없는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C 스틱, 자, 그리고 특별한 여행 선물도 있죠. 전남 고흥군의 여행 상품 우주철도 999,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항공우주도시 고흥여행을 위해 철도우님 50% 할인에 고흥사랑상품권 10만원까지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여러분들의 사연 좀 볼까요? 8437님께서 사연 주셨네요. 정대, 오늘 초딩 2학년 아들이랑 마트에 갔는데 갑자기
1: 엄마 돈 좀 있어
0: 이러는 겁니다. 약간 당황해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1: 로봇이 사고 싶대요. 아, 벌써부터 돈의 힘을 아는 걸까요?
0: 우리 어릴 때하고 많이 다르죠,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
1: 아, 엄마 나 저거 사줘, 나 로봇 갖고 싶어, 로봇 사줘,
0: 이런 거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엄마 돈 좀 있어? 이랬던, 혹시 음저풍 청취자분들 중에 그랬던 분 계세요? 확실히 요즘 아이들이 우리 때보다 좀 더 조숙한 것 같아요. 그거는 어쨌든 좀 더 이 세상에 대한 정보를 더 빨리 더 쉽게 많이 습득할 수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참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마트에서 하는 말 귀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 녀석이 조금 천천히 컸으면 좋겠는데, 좀 더 아이처럼 천진난만한 아이처럼 내 곁에 좀 더 오래 머물러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아쉬움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재테크도 엄청 잘하죠? 아이들끼리 초등학생들 모여서 주식 얘기한다고 들었어요. 자, 8544님께서 쫑디, 돌아오는 일요일에 제 생일이라서 제가 저에게 꽃다발 선물했어요. 나에게 주는 선물도 훌륭한데요. 쫑디 잘했죠? 63세의 생일, 생일 축하 노래 들려주세요. 꽃집 사장님이 저에게 생일 선물한다고 하니 더 풍성히 꽃다발을 만들어주셔서 눈물 흘렸어요.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카드 내려다 현금 결제하고 또 사장님이 작은 난도 생일 선물로 주시고 너무 감동의 순간이었어요. 와, 일단 8544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예, 생일에 나를 위한 선물은 크든 작든 반드시 꼭 해야만 하는 선물인 것 같아요. 야, 근데 생각지도 않은 이 꽃집 사장님의 이 친절 배려에 저도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아니, 보면 꽃집 하시는 분들이 참 마음이 예쁘신 것 같아요. 꽃들만 이렇게 항상 같이 해서 그런지, 저희 동네에도 작은 꽃집이 하나 있는데 그 연세 좀 있으신 부부 그 두 분이 이제 같이 운영하는 꽃집이거든요. 가면 어찌나 친절하신지, 꽃집 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예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8544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자, 오늘도 불금에 잊지 않고 음저풍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하면서 제가 노래 두 곡 들려드릴게요. 먼저 생일 맞으신 8544님을 위해서 이 노래가 딱일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이문세의 소녀, 그리고 한 곡 더 아이유의 사랑이 지나가면.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제가 관심과 애정을 듬뿍 담아 제 마음껏 준비해보는 중디의 내 마음대로 플레이리스트. 매주 금요일은 신곡들과 함께하죠. 자, 첫 번째 주인공은요, 언제나 새로운 시도를 하며 예상을 뛰어넘는 음악을 선보이는 싱어송라이터 이승윤 씨입니다. 이번에 네 번째 정규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앨범의 이름은 영집이고요. 1, 2, 3집보다 더 먼저 만든 곡이지만 어설프고 부끄러워서 두었던 미완성 노래들을 두 장의 CD에 무려 29곡이나 실었다고 하네요. 타이틀곡 무얼 훔치지는 삶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동시에 세상을 향한 믿음과 스스로를 위한 위로를 담아낸 노래인데요. 잠시 후에 들어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 새 노래의 주인공은, 야, 정말 반가운 분입니다. 진달래꽃, 쿨하게라는 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락커죠. 마야 씨인데요. 한때 연예계 생활을 뒤로하고 농부로 지내다가 무려 13년 만에 컴백을 했는데 이젠 노래를 자주 발표하며 팬들과 소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신곡의 제목은 원하는 거 다 해봐인데요.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여건이 안 된다는 이유로 언젠간 하겠지라며 미뤘던 마음을 오늘 하자로 바꾸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곡이라고 하네요. 자, 이 두 곡 함께 들어볼까요? 이승윤의 무얼 훔치지, 마야의 원하는 거 다 해봐.

음악에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자, 이번 주 신곡의 주인공 이승윤 씨와 마야 씨였는데요. 이승윤 씨가 그간 발표하지 않았던 미완의 곡들을 이렇게 두 장의 앨범에 담았다는 그 자체로도 너무 멋지고요. 무려 몇 곡이었죠, 아까? 스물 몇 곡이었잖아요. 와, 팬들에게는 너무나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야 씨. 진짜 은퇴하신 줄 알고 정말 아쉬웠었거든요. 왜? 왜? 저 속으로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컴백하셨다니 너무 반갑네요. 앞으로 자주 활동해 주시길, 저희 방송에서 또뵐수 있길 바라봅니다. 자, 3993님께서 사연 주셨어요. 쭝디, 후배들이랑 얘기하다가 놀랐는데 96년생이 서른이라면서요? 언제 서른 됐죠? 심지어 86년생이 부록이라니. 아이라고 생각했던 후배들이 이제 더 이상 어리지가 않네요. 얼마 전에 그 방송 중에 그런 사연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저 라디오 DJ 할때 중학생이었던 어느 팬이 지금 마흔의 고등학생 아이를 둔 엄마가 됐다고. 시간은 정말 너무나 빠르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28님께서, 제가 가계부 쓸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요, 카드를 긁을 때마다 그만이라고 외치는 소리가 나면 좀 소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올 하반기는 절약하며 지내려고요. 이거 꽤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이거는 역으로, 그러니까 약간 역발상으로 카드사에서 이런 서비스를 만들면 그 카드사 오히려 그 카드 발급 실적도 올라가고 오히려 시장 점유율도 늘

좀 더 늘릴 수 있을 것 같고 역발상에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카드사 관계자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진짜 결제 버튼 누를 때마다 한번 스탑을 해주는, 그만! 하면서 스탑 해주는 이런 카드 하나 만들어주시면 저 당장 가입하겠습니다. 자, 노래를 한 곡 함께 들을까요? 듀스의 노래 오랜만에 함께 들으시죠. 여름 안에서.

오늘 하루를 음작품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해봅니다. 내 마음의 풍경. 내 마음의 풍경. 오늘은 9380님이 보내주셨네요. 쩡디, 저희 아파트 단지에 일주일에 한 번 순대 트럭이 오거든요. 저희 아이들이랑 남편이 좋아해서 제가 트럭 올 때마다 매번 사러 가니까 사장님이 저더러 SNS 하냐고 자꾸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 한다고 했더니 꽤 서운한 눈빛으로 트럭 동선을 인별그램에 올리고 있으니까 혹시 가입하시면 검색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정말 순대 때문에 안 하던 SNS를 가입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사장님 순대트럭 검색해보니까 순대를 먹을 수 있으면 행복한 인생이다 라고 적어놓으신 거 보고 괜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순대트럭 팔로우는 했고 늦었지만 차근차근 SNS를 배워보겠습니다. 오마이걸에 살짝 설렜어 신청합니다.

내 마음의 풍경 사연 보내주신 9380님의 신청곡 오마이걸의 살짝 설렜어 듣고 왔습니다. 순대 트럭만 보시면 설레시나 봐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저도 한때 퇴근길에 집 앞에 있는 순대 트럭에 설레가지고 줄 서서 순대 사가지고 귀가했다가 엄청 혼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아, 저도 이상하게 밤에 이렇게 좀 출출하잖아요. 그럼 집 앞에 있는 그 푸드트럭들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중에 이 순대 트럭에서 파는 순대가 맛있어요. 동네 그냥 분식집에서 파는 것보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주 좀 사 먹었었는데 요즘에는 순대 트럭이 집 근처에 안 와서 좀 아쉽거든요. 근데 이 9380님 집 앞에 오신다는 그 순대 트럭 사장님, 야, 장사 수완이 엄청 좋으시네요. 네, 아마 장사 엄청 잘 되실 것 같아요. 순대도 왠지 맛있을 것 같고. 왜 순대 자신이 파는 음식에 자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손님들하고 소통하고 막 그러거든요. 아, 이 순대 맛 너무 궁금하네요. 자, 내 마음의 풍경 이렇게 사연 보내실 분들은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저 품어 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사연 소개되신 9380님께는 저희가 고흥 여행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이름, 연락처, 함께 저 주소까지 적어서 꼭 보내주세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9477님께서 사연 주셨는데요. 쭝디님, 제가 어제는 직장 동료들과 민둥산에 또 한 번 다녀오게 됐네요. 소풍 가는 아이처럼 잠을 설치고 설레며 기차를 탔어요. 산에서 시원한 공기 마시며 즐기던 중에 젊은 친구들과 대화를 하게 됐는데 사진 찍는 최신 포즈도 배웠답니다. 고마운 마음에 저희가 가진 오이도 건네줬어요. 오늘도 서로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들 덕분에 행복한 추억 한 장 만들고 왔습니다. 다음엔 산 정상에서 하룻밤 자고 싶네요. 꿈은 꾸라고 있는 거죠. 김동률의 감사 신청해봅니다. 네, 아니 저도 예전에 이런 거 느낀 적이 있거든요.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마음이 따뜻한 것 같아. 왜 예전에 우리나라 그 예전 그 선 아니 뭐라 그래 선조들의 그 격언이라고 해야 되나? 인자요산 지자요수 있잖아요. 그 말 있잖아요. 인자는 산을 좋아하고 지자는 물을 좋아한다고.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저도 예전에 산에 올랐다가 아무 생각 없이 물도 한 병 안 들고 산에 올랐거든요. 아, 물 파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상을 가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내려오시는 분들께서 아니 물을 안 가지고 여기를 오셨냐고. 한라산이었거든요. 본인들이 가지고 계시던 물 한 병을 저에게 척 하고 주시고 그냥 가셨다니까요. 그래서 덕분에 그 물 덕분에 저는 정상까지 오를 수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 9477님도 오이를 건네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와, 산에 가면 이 목마를 때 그리고 출출할 때 오이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아마 이 오이를 받아먹은 그 젊은 친구들은 그 오이의 기억을 평생 그 따뜻한 기억으로 간직할 겁니다 아마. 자, 그러면 9477님이 신청해 주신 김동률의 감사 함께 들으시죠.

자, 이제 1부 마칠 시간이 됐네요, 벌써. 1부 끝곡으로요. 롤러코스터의 Last Scene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2부 영화와 드라마의 폭삭 빠져 수다 마련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2부에 뵐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3: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2: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3: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 끝에 언박싱. 스페인 궁정화가로 로코코 풍의 낭만적이고 화려한 작품을 그리던 프란시스코 고야는 40대 중병에 걸리고 맙니다. 결국 수년간의 투병 끝에 청력을 잃어버린 뒤 깊은 상실감을 겪게 되는데요. 그럴수록 더 신랄한 메시지를 담는 방법에 대해 고민했고 지배층의 위선과 어리석음을 매섭게 꼬집는 변덕이란 뜻의 카프리초스라는 제목의 파마드를 만들게 됩니다. 실제로 그는 인간의 약점과 어리석음을 고발하기 위해 이 파마드를 만들었다라고 밝혔고요. 판화 형식을 택한 것은 보다 널리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1799년 고야가 완성한 이 풍자 판화 연작은 서양 미술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두운 화풍의 그림들은 후대 모더니즘 미술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강렬한 메시지를 담은 작품은 위협의 대상이었기에 고야는 판화를 판매한 지 열흘 정도 만에 모두 회수해버렸습니다. 결국 판화 원판은 왕실에 기증했는데요. 그 귀한 카프리초스 판화 80점 전부를 볼 수 있는 전시가 현재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의 기획자는 고야의 작품이 단순한 옛날 그림이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18세기 스페인의 낡은 생각에 맞섰던 고야의 외침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한 예술가가 남긴 날카로운 질문들을 통해 지금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전시일 것 같습니다. 예술이 남긴 메시지는 이렇게 시대를 뛰어넘어 삶 안에서 계속 이어지기에 역시 위대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영중입니다. 2부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 하루 끝 언박싱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TC 히노요사라는 가수가 부른 사랑의 역사 곡이었습니다. 자, 프란시스코 고야의 귀한 판화를 만날 수 있는 전시가 현재 열리고 있는데 고야는 뭐 스페인의 거장이고 인간의 본성을 그리는 화가로 유명합니다. 남긴 회화들을 봐도 굉장히 강렬한 작품들이 많은데 이번에 또 아주 특별한 더구나 신랄한 메시지까지 담긴 이 서양 미술사의 아주 중요한 그런 판화라고 하니까 어우 이런 전시는 놓치면 안 돼요. 저도 꼭 보러 갈 겁니다. 왜 그리고 날씨 덥거나 눅눅할 때 전시회 보러 가는 거 아주 좋은 피서 방법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시간 내셔서 꼭 한번 감상하시길. 자, 잠시 후 영화와 드라마의 폭삭 빠져 수다 시간 꾸며볼 텐데요. 영화, 드라마, 뮤지컬도 좋고요. 주말에 즐기기 좋은 작품들 추천도 해주시고 듣고 싶은 또 좋아하는 OST 있으시면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영화와 드라마의 폭삭 빠져 수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여름의 더위를 피하기 위해 멀리 갈 필요 없고 그저 재밌는 작품을 보기 위해 플레이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영화와 드라마에 폭삭 빠졌수다. 자, 이 시간 다시 보고 싶거나 추천하고 싶은 영화, 드라마, 뮤지컬과 듣고 싶은 OST 있으시면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이나 빵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저의 추천작들 만나봐야죠. 오늘은 올해가 드라마 도깨비의 10주년이라면서요. 아이고야, 벌써 방영된 지 10년이나 됐나봐요. 저는 작년에 본 것 같은데. 자, 이번 주말 10주년 기념 예능 프로그램 방영까지 또 앞두고 있다고 해서 이 도깨비, 이 드라마 도깨비 함께 돌아볼까 합니다. 불멸의 삶을 끝내기 위해 인간 신부가 필요한 도깨비 공유, 그리고 기억상실증 저승사자 이동욱, 여기에 자신이 도깨비 신부라고 주장하며 나타난 소녀 지은탁, 김고은. 자, 이들의 이야기는 1회부터 무려 2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신드롬을 만들어냈죠. 그 신드롬이 수치에만 머물지 않았고 2016년 방영 당시에요, 공유 씨와 이동욱 씨의 롱코트 패션이 굉장한 인기였던 거 여러분들도 기억나시죠? 저도 이거 보고 이동욱 씨의 입었던 그 코트 괜히 샀다가 오래 입지 못하고 중고로 팔아버렸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자, 또 김고은 씨의 그 빨간 목도리도 유행이었고요. 은탁이가 도깨비를 처음 소환했던 강릉의 주문진 방파제는 또 인생샷 성지가 되어 있죠. 또 극중에 등장한 캐나다 쾌백까지 한국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거기에 도깨비는 또 OST도 하나의 사건이었죠. 에일리가 불렀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찬열과 펀치의 Stay With Me, 크러쉬의 Beautiful. 아, 이 곡들이 음원 차트를 점령했고요. 지금도 사랑받고 있고요. 이 드라마는 배우들에게도 인생의 변곡점이 됐던 드라마죠. 공유와 김고은 씨의 위상은 뭐 더욱 단단해졌고 이동욱 씨는 완벽히 탑스타 반열에 올랐죠. 그리고 극중에서 큰 역할은 아니었지만 파국이다라는 대사를 냈던 김병철 씨는 큰 주목을 받아서 이후 스카이캐슬에서 또 주연을 맡기도 했습니다. 또 염혜란, 조우진, 김혜윤, 이규형 등 훗날 주연급으로 성장한 배우들이 대거 거쳐간 이 작품이 바로 도깨비이기도 하죠.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이 도깨비의 이 명대사 아무 이유 없이 다가오는 것이 사랑임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 도깨비 저도 뒤늦게 정주행한 드라마지만 아 정말 명작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주행하라고 해도 할 수 있는 그런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도깨비처럼 불멸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작품 중에 탐 크루즈, 브래드 피트, 안토니오 반데라스, 크리스찬 슬레이터 등등 탑 배우들이 총 출동했던 영화가 하나 있죠.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뱀파이어와의 인터뷰인데요. 야 정말 화려하면서도 흥미롭기도 하고 약간 불멸의 캐릭터의 운명 때문에 약간 슬프기도 해서 여운이 아주 강했던 작품인데 이 영화에 롤링스톤즈의 곡을 건센 로지스가 커버한 Sympathy for the Devil 이 곡이 등장합니다. 영화처럼 아주 강렬했던 곡입니다. 자, 이 두 작품 속 노래들 두 곡 제가 준비한 거 한번 함께 들어보실래요? 먼저 드라마 도깨비 OST 중에 찬열과 펀치의 Stay With Me 그리고 영화 뱀파이어와의 인터뷰 OST 중에 건센 로지스의 Sympathy for the Devil

하는지 처음 물어봤을 때부터 다르게 운명의 시간엔 또 더디게 같이 내 가슴은 날 향했고 내 심장은 다시 또 뛰었고 꺼져버리던 희미한 불빛 너로 인해 다시 타오르는 눈빛 마치 오래전부터 널 사랑한

음악 있는 새벽 풍경 김영중입니다. 영화와 드라마에 폭삭 빠져 수다. 오늘은 드라마 도깨비 10주년을 맞아서 다시 드라마 한번 돌아봤고요. 아 정말 인기 있었던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부족한 엄청났던 작품이죠. 온 나라가 들썩였다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10주년 기념 예능이 내일 방영되더라고요. 공유, 뭐 이동욱 김고은, 유인나 이 네 배우가 오랜만에 만난 모습만으로도 정말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 뱀파이어와의 인터뷰도 많이들 보셨죠? 당시에 뭐 최고의 인기 배우들이었잖아요. 특히 이 브래드 피트가 정말 많은 여성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았었던 자, 약간 클래시컬하면서도 그로테스크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도 굉장히 짠해지는 마음을 울리는 그런 참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혹시 이 뱀파이어와의 인터뷰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안 보셨다면 꼭 한번 OTT 뒤지셔가지고 있으면 꼭 보시기 강추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또 하나의 화제작이 개봉했더라고요. 티모시 살라메가 6년 동안 탁구를 연습해서 완벽하게 소화했다는 영화 마티 슈프림인데요. 무명의 탁구 선수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상에 오르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글쎄 이런 스토리의 영화가 대체 무슨 재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독특한 소재고 스토리잖아요. 근데

티모시 살라메가 주인이라고 하니 주연이라고 하니까 더군다나 이 작품으로 골든글로브 남우주연상 받았대요. 아유, 안볼 수가 없겠네요, 이거. 저꼭 보고 싶은 영화네요. 자, 그리고 또 웹툰과 드라마로 사랑받았던 유미의 세포들. 이 작품이 창작 뮤지컬로 탄생이 돼서 관객들과 만나게 됐는데요. 지난 화요일에 개막했는데 소녀시대 티파니 씨가 주연을 맡았다고 합니다. 남편인 변요한 씨가 보고 나서 최고라고 인별그램에 소감을 남겼던데 티파니 씨가 아주 신나게 연기할 것 같죠? 자, 이 시간 다시 보고 싶고 듣고 싶은 드라마, 영화, 뮤지컬 OST 있으시면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자, 또 제가 추천드리는 노래 한곡 듣고 갈까요? 영화 About Time OST 중에 벤 폴즈가 부른 The Luckiest

음악 있는 시내 풍경 김형중입니다. 영화와 드라마에 폭삭 빠졌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추천작들, 추천 OST들 만나봐야죠. 먼저 8789님이 보내주셨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 OST 더 블루의 그대와 함께 들려주세요. 드라마 느낌에 나왔던 노래인데 드라마는 기억이 잘안 나지만 음악이 좋아요. 이 드라마 느낌 당시에 엄청나게 인기 있었던 드라마인데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때는 진짜 제가 드라마를 이렇게 챙겨보던 때가 아니어서인 것 같은데, 아, 저도 이 노래 더블유의 그대와 함께는 너무나 잘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드라마의 인기 못지않게 노래 자체가 아주 큰 히트를 쳤던 그런 노래였죠. 덕분에 저도 함께 오랜만에 듣겠네요. 자, 그리고 5963님께서 장마가 시작되니 영화 라디오 스타가 떠오르며 박종훈의 비와 당신 듣고 싶습니다. 자, 두 분이 추천해주신 이 음악들 함께 들어보죠. 8789님의 추천곡, 드라마 느낌 OST 더블루의 그대와 함께, 그리고 5963님의 추천곡, 영화 라디오 스타 OST 박종훈의 비와 당신.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영중입니다. 영화와 드라마에 폭삭 빠졌수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추천작들, 추천곡들, OST들 만나보죠. 이번에는 3851님이 추천해 주셨는데 날씨가 눅눅하고 후덥지근하니까 겨울왕국의 OST 레릿고 듣고 싶습니다. 저 이 레릿고만 생각하면 왜 이렇게 웃긴지 모르겠어요. 와, 당시의 이 레릿고의 열풍. 와, 정말 엄청났죠. 아이들 다 그 얼음공주 옷 입고 다니고 이 노래 여기저기서 떼창하고, 아, 너무 귀여웠던 그때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0524님께서 저는 엠마스톤 주연의 영화 중 크루엘라의 음악이 좋더라고요. 영상미도 음악도 좋았던 영화요. 플로렌스 앤 더 머신의 Call Me Cruella 신청합니다. 아, 이 영화도 제가 안 봤네요. 엠마 스톤 참 좋아하는 배우인데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자, 그럼 두 분이 추천해 주신 작품들 OST 함께 들어볼까요? 먼저 3851님의 추천곡 영화 겨울왕국 OST 중에 Let It Go 이디나 멘젤의 목소리로 함께 들으시고요. 그리고 0524님의 추천곡 영화 크루엘라 OST 플로렌스 앤 더 머신의 Call Me Cruella

음악에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영화와 드라마의 폭싹 빠져쓰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추천작 또 추천 OST 들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6607님이 추천해 주셨는데 이 저녁 영화 Star is Born OST 가운데 Shallow 듣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아, 이 작품 저도 정말 재밌게 봤던 작품이고 아, OST도 너무 좋죠. 사실 저 이 영화 안 보려고 그랬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여배우가 나오는 작품이 아니어서 그래서 그런 선입견 때문에 안 보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보게 됐어요? 깜짝 놀랐고 이 작품 이후로 저는 레이디 가가라는 아티스트를 좋아하게 됐다는 팬이 됐다는 아, 자 그러면 6607님의 추천곡 영화 Star is Born OST Shallow 바로 이 두 배우가 함께 불러준 노래죠. 레이디 가가와 브래들리 쿠퍼.

네, 6607님의 추천 OST, Star is Born OST, 레이디 가가와 브래들리 쿠퍼가 함께 불렀던 Shallow 듣고 왔습니다. 참, 이 영화 보는데 레이디 가가는 워낙 노래를 잘하는 가수이기도 하니까 그렇다 쳐도 브래들리 쿠퍼가 왜 이렇게 또 노래를 잘해요? 참, 너무 재밌게 봤던 작품인데 혹시 못 보신 분들 계시다면 이 작품도 정말 강추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이 영화와 드라마의 폭삭 빠주수다. 여러분들의 추천곡 마지막 곡을 함께 해야 될것 같아요. 이 마지막 곡은 지영님이 추천해주신 곡으로 할게요. 반젤리스의 Chariots of Fire 신청해요. 영화 불의 전차에서. 작품 전체를 덮어버리는 아름다운 음악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영화보다 음악이 더 유명한 작품이 바로 이 불의 전차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지영님의 추천 OST 영화 불의 전차 OST 중에 반젤리스의 Chariots of Fire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자, 주말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도 음접풍에 함께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모두 최고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 강상 여러분과 함께
2: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3: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4: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5번. 예루살렘 복되고.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너들을 꺼내 예쁘게 포장하고 서로의 세상에 건네 모를 리 없잖아 어차피 사랑은 변해 차라리 영혼을 믿는 쪽인 마음은 편해 휩쓸렸던 내려간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표정 지을까 과거는 희미하고 미래는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어디 멀리 노래하러 갔었다더니 그래 집에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드론 부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 교육장 드론 일종 자격증 무료 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 교육으로 미래 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뭐라고요?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2: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항상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5: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4: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5: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4: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6: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4: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8번, 기쁨과 평화 넘치는 곳.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도요설길 전영금 새신랴 수녀입니다. 금요일 오후 4시가 막 지나가고 있는데요. 한 주 동안 일터에서 녹초가 될 만큼 애쓰신 분들 많으시죠? 예, 그런데 주말이 되면 아이들과의 약속을 먼저 떠올리는 부모님들이 참

많으시죠? 어디로 가면 아이들이 좋아할까? 무엇을 함께 하면 좋은 추억이 될까? 마음속으로 이미 주말 여행을 시작하고 계실까요? 혹시 여행길에 오르신다면 그 여정길에서 꼭 잊지 말아야 할 버킷리스트 한 가지, 낯선 지역의 성당에서 주일미사 참례하기. 그 짧은 한 시간이 주말 풍경을 더 깊이 있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지 않을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기쁨이 함께하길 바라면서 오솔길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노비스가 부른 들녘성당. 와우, Will be my hand. 아, 손이 없는 예수님이 거기 있었나 보죠. 그렇지 않아도 저희 사무실에요. 손이 없는 성모님이 계셨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회의를 하다가 어떻게 저 성모님 손 좀 어떻게 붙여드릴 수 없을까?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 손을 좀 빌려달라 하고 성모님이 이렇게 손을 내밀으셨다? 이 생각을 못했네요. 가사가 너무 멋졌습니다. 네. 예, 비 소식이 좀 있기는 하지만요. 예, 주말을 앞둔 금요일에

얘는 자동차를 점검하고 또 도시락도 준비할까? 아니면 뭐 나가서 사 먹을까? 아이들 간식 챙기느라 벌써부터 마음이 바쁘신가요? 그런데 아이들에게는요, 어디를 갔는지보다 누구와 함께 웃고 또 맛있는 걸 먹었는지가 더 오래 남는다고 하네요. 완벽한 여행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이 좋은 추억, 어떤 경험들이 있을지 저는 많이 궁금해지는데요. 오늘도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카톨릭 평화방송 라디오의 앱 CPBC 빵으로 올리시는 문자 기다립니다.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이기영님, 아이고, 제일 먼저 오셨네요. 무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하러 잠실에 왔다가, 잠실에 왔다가. 네, 잠시. 예, 오솔길 가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출석하면서 듣기 모두 합니다. 하셨네요. 와, 일하러 또 어떤 일 때문에 잠실까지 가셨었군요. 오늘은 또 비가 오락가락 조금 뿌렸다가 또 약간 해둔났다가 약간 호랑이가 장가를 가는 날인가요? 이상하게 장마라고 하는데 이렇게 어제는 좀 한때 소나기가 왕창 내렸었습니다만 저녁편에 지금은 또 그렇습니다. 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예, 푸른 하늘 사무엘님, 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짧게 일하고 고향으로 향하고 들어요. 여는 말씀처럼 낯선 성당에서 미사 참례. 저는 지난 주일 미사도 그렇고 종종 고향에서도 그렇고 본당이 아닌 곳에서 많이 미사 참례를 하는데요. 정말로 참례할 때마다 많은 새로움을 느끼고 동시에 정말로 보편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에 참 감사함을 느낀답니다. 그렇죠. 전국 어디를 가도 똑같은 전례를 가지고 예, 우리가 미사에 참여할 수 있고 세계 어디를 가도 가톨릭 교회는 예, 미사 양식이 똑같습니다. 말만 다를 뿐이죠.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보편교회라는 그 말씀이 정말 새롭게 제게도 와닿네요. 고맙습니다. 황베드로님,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취합니다. 토마스 축일 맞으신 분들 축일 축하드립니다. 그렇죠. 오늘 네, 성 토마스 축일입니다. 예, 예수님 옆구리 손가락을 넣어봐야 나는 믿겠습니다. 할 정도로 의심이 좀 많았었지만 그런 토마스를 민망해 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옆구리를 열어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하지요. 자, 그 토마스 사도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할 때라도 예, 용기를 얻게 되는 예, 그런 성인입니다. 예, 아, 기동 요한이요. 어서 오셔요. 베네수엘라 피해 주민들이 마음에 걸립니다. 예, 얼마 어젠가요? 그제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와, 정말 정말 늦었는데요. 그런데 생사가 확인돼 가지고 예, 구조되는 분이 있었어요. 참 대단한 집념으로 기다렸구나 그분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눈시울이 좀 붉어졌었습니다. 예, 아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마음 한몸 운동 본부에서 예, 뭐 기금을 모금한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만 예, 마음 있으신 분들은 네, 좀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2037님, 네, 주말 같은 불금이어서 그런지 발걸음이 가볍네요. 기도 요솔길로 들어오는 길에 바람 타고 살포시 들어왔어요. 아, 그렇네요. 바람, 요즘은 바람이 이상하게 엄청 뜨겁고 흐르질 않고 참 시원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상하구나 생각도 들었는데요. 예, 고맙습니다. 이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아론 밴드 노래입니다. 하느님 안에서의 추억.

학교 졸업이 떠나 입술을 겪고 대학에 갔지. 멀리 떠난 친구들과 연락을 하고 모임을 하고 몇몇 친구들 군대 가고 취업 준비로 노량진 고시원 청년 실업 위기의 한국 자신의 미래와 싸우고 있었지. 모두들 사회에 적응해 가며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직장 생활에 쫓겨가며 소중한 분을 잊고

네, 아론 밴드가 부른 하느님 안에서의 추억 듣고 왔습니다. 노래를 듣다 보니까 와,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방학이고 또 여름 신앙학교가 시작되겠구나. 아, 보좌신 부님들 정말 고생하는 또 때가 되는데 그만큼 또 즐거움도 있겠죠. 예, 필리포님, 네, 오셨네요. 처음 문자 보내네요. 내일 오후 이승우 라파엘 가고 싶어 하는 중학교 추첨하는 날이에요. 꼭 합격하길 기도해 주세요. 곧 복사도 졸업하는데 고생했어. 아이고, 아빠신가 보는데요. 이승우 라파엘이, 아, 이거 벌써 중학교 추첨을 벌써 하는군요. 와, 가고 싶은 학교가 있으시군요. 꼭 합격했으면 좋겠네요. 이건 조추첨 하는 거 맞죠? 네, 꼭 붙었으면 좋겠는데, 예, 수호천사님께서 막 진짜 등을 딱그 학교 쪽으로 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께 기도를 해드리고 또 제가 화살기도 좀 쏴볼까요? 네, 고생했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참 그게 또 아름답네요. 네. 5564님, 네,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진짜 형이랑 편의점 운영하고 있는 오강준 토마의 예, 오늘 축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이 크리스티나 기도 서운합니다. 아이고, 어머니가 또이두 형제가 또 편의점 같이 한다고 저번에부터 몇번 말씀드렸었고 기도 음성 기도도 또 했었죠. 예, 오강준 토마 오늘 축일이네요. 정말 축하 많이 받으시고 정말 두 형제가 우애가 그렇게 돈독하니까 편의점도 번창하길 바라고요. 다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더운 여름에 예, 튕겨벨님, 네, 어서 오세요. 외출하고 들어가는 길 아파트 벤치에 앉아서 인사드립니다. 와, 아이 운치가 있네요. 글만 들어 이렇게 봐도 아파트 벤치 언젠가 저는 거기 그런 데좀 가서 앉아봤으면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누가 내려다 보든 말든 그 아파트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또그 곁에 있는 나무들도 바라보면서 요즘에는 공원 비슷하게 잘 조성해 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기도 하고 아이들이 뛰어놀기도 하고 할머니들이 또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운동도 시키고 그런 모습 바라보는 것도 참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잘 거기서 앉아서 바람 쐬시고 너무 뜨거워지면 얼른 집에 들어가세요. 예. 예,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신동철, 미카엘 형제님 사연 만나봅니다.

수녀님, 대한민국은 지진이 없어서 아파트가 많다고 하는데요. 새삼 자연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천재지변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특히나 수녀원의 수녀님들을 위해서 기도청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미카엘 형제님, 따뜻한 마음으로 지진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를 위해서 기도 요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지진 때가 지나가지 않아서 지진 걱정은 많이 없지만, 네, 지구가 이제 점점 뜨거워지는 관계로 안전하지만은 않다고 하죠. 이렇게 큰 자연재해 속을 이렇게 접하다 보면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속수무책임을 절감하죠. 예, 무엇보다도 이 재난으로 생명을 잃은 수많은 이들을 위해서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싶고요. 아직도 잔해 속에서 발견되지 않은 실종자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수녀원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정말 고마운데요. 저희 수녀원뿐 아니라 다른 수녀원들도 좀 많았을 텐데 좀 저희 수녀원은 뭐 좀 부서지긴 했습니다만 뭐 인명 피해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런대로 또 뭐 잘 견뎌내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와 재난 지원에 무엇을 보탤지 마음을 모아서 정말 기도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도움을 참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한 마음으로 잠시 지향을 두고 기도 바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많은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고

공동체를 보호해 주시고 지친 몸과 마음에 새 힘을 내려주소서. 저희도 안전한 일상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오늘의 평화를 감사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도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희망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 노래 한 곡 함께 듣겠습니다. 임두빈 노래입니다. 우리 하나 되게 하소서.

네, 여러분이 소망하는 기도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은 바람도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은정도 내려 주시죠. 음성 기도 신청하실 분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에 문자 남겨 주세요. 예, 제가 이런 기도가 꼭 필요해요 하고 문자로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응원 문자 보겠습니다. 예, 8783님, 네.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베네수엘라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던 수녀님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 또한 함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청해 주신 사연자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서 기억할게요. 예. 예, 신동철 우리 누구셨죠? 네, 미카엘 형제님이죠. 네, 정말 이게 마음으로부터 눈 떠 있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사건 사고구나라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릴 수도 있는데 이걸 마음에 품고 또 기도 요청을 해주셔서요.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네, 티나님, 네, 지진으로 피해와 사망하신 분들 너무 안타깝습니다. TV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수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 거기 현지에 있는 수녀님들이나 수도자들, 예, 수사님들, 예, 신부님들도 계시겠죠. 얼마나 동분서주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정말 기도뿐만 아니라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 좀 연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황베드로님, 베네줄라 이재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저도 아멘 할게요. 튕겨벨님,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기도가 위로로 전달되길 바랍니다.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혜정 디오니시아님, 네. 아이고, 오랜만에 오셨는 것 같은데. 예, 오늘 쉬는 날이라 산에 가서 묵주기도를 드리는데 바람이 너무 세서 나뭇가지들이 우두둑 우두둑 부러져서 떨어지더라고요. 기도하는 중간중간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설마 저것으로 나를 치시는 건 아니겠지? 하는 생각과 함께 문득문득 겁이 났답니다. 아, 이렇게 재미나게 표현을 하셨어요. 아이, 설마 우리 자매님을 그 나뭇가지로 치시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 생각이 너무 재밌으십니다. 바람이 부는 나뭇가지도 무서운데 강진을 겪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을 그분들은 지금 얼마나 힘들까 하고 생각하니 아이고 맞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땅은 쩍쩍 갈라졌지, 건물들이나 집은 다 무너졌지, 뭐 가족은 생사를 모르는 사람도 아직도 많지, 참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을 해보면 마음이 갑갑하죠. 네, 주님께 자비를 빌면서 기도를 할 뿐입니다. 예, 사실 그 묵주기도가 바로 베네수엘라를 위한 기도였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런데 뭘 그렇게 나무 부러지는 소리에 겁이 나셨을까요? 그렇게 신앙이 돈독하신데 주님 꽉 붙잡고 계시잖아요. 예, 오늘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시간이 꽤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2037님, 뉴스를 접하였기에 베네수엘라 지진에 대해 모든 분들이 다 같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많은 사상자가 나서 마음이 아프네요. 그런 가운데 8일간 흙더미에 갇혔다가 극적으로 구출된 남자의 이야기는 정말 주님의 기적 그 자체였어요. 모든 것을 살피시는 주님, 더 이상 여진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애쓰고 있는 세계 모든 구조 대원들도 지켜주시고 여의치 않게 세상을 떠난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예, 유가족분들에게 또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네요. 그리고 부상당한 분들 빨리 쾌유하길 빌어요. 아멘. 아이고, 병원도 다 무너졌대요. 그래서 이 병원이 제 기능을 상실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더 안타깝죠.
아무튼 세계에서 지금 여기 곳곳에서 이렇게 도착하신 많은 구조원들 도움을 주려고 하신 분들도 많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그나마 참 다행입니다. 예, 유채칠리아님,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하느님 품으로 가신 영혼들이 하느님 품 안에서 평화의 안식을 누리길 빕니다. 긴급 구호와 임시 지원이 마련되고 따뜻한 성금들에 저도 동참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뭐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마음이 중요하겠죠. 예, 이제 준비된 기도 바치겠습니다.

안셀름 그린 신부의 금요일 저녁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님, 오늘 저녁 저는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을 피하지 않으시고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끝까지, 그리고 온전히 저희를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대립을 화해시키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사랑은 제 안에 모순되거나 대립하는 요소들을 어루만집니다. 주님께서 제 안에 있는 것, 심지어 저의 어두운 면까지도 사랑하시니 제 안에는 제가 거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에게 당신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시어 치유하고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사랑이 제 영혼 구석구석으로 흘러들게 하소서. 아멘.

네, 카이 로저스가 부르는 십자가 앞에서 듣고 왔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티나님 오셨네요. 예, 안셀름 그린 신부님 기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시군요. 신부님께서는 책을 하도 많이 쓰셔가지고 예, 뭐 그 똑같은 게 이렇게 반복되나? 막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이분 참 기도가 너무 좋죠. 예. 예, 그리고 황베드로님, 네, 자연재해 앞에서는 인간도 나약한 존재네요. 예,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하셨어요. 뭐 자연재해 앞에서는 진짜 꼼짝도 못하죠. 우리가 뭐 정말 연약하고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뭐 베네수엘라뿐 아니라 요즘 일본도 자꾸만 지진이 또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게 불의고리가 이렇게 형성이 쭉 돼 있어서요. 그게 하나가 그쪽 어딘가에서 터지면 그게 막 연결이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참 무서운 현실이죠. 네. 아유,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게 자연재해는 뭐 우리 탓도 있습니다. 땅이 점점 뜨거워지니까요. 예. 3390님. 아, 네. 저희 작은 아들 김민찬 라파엘 지금 취업 면접 중입니다. 어려서 큰 수술을 두 번이나 해서 항상 마음에 쓰이는 누구보다도 성실한 라파엘이 꼭 정규직이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이미 여러 번 계약직으로 일했던 곳이라 마음 약한 라파엘 적성에도 꼭 맞는 직장이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셨어요. 와, 라파엘 형제님 취업 면접 지금도 하고 있을까요? 끝난 거 아닐까요? 제가 아까 이 문자를 보는 동시에 제가 화살 기도를 바쳤어요. 지금 읽어드리지만 예, 그래서 어떻게 될지 주님께서 꼭 도와주세요 하면서 순간적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만 어려서 이렇게 수술도 여러 번 했고 그래서 늘 마음이 쓰이는 아드님이시군요. 예, 정말 적성에 꼭 맞는 직장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꼭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녁에도 또 기도하겠습니다. 예, 마르티노님, 네, 어서 오세요. 제가 서울에서 1990년경에 지방으로 와서 요즘 유행하는 신조어를 잘 모른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세요 하셨는데, 아유, 저도 잘 몰라요. 뭐, 신조어가 요즘에 뭐, 꼭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지 않아요? 요즘엔 다 그냥 말이라는 게요. 뭐, 요즘 젊은이들의 용어가 있고요. 또 중간 세대가 있고, 또 노년층인데, 노년층은 정말 다 못 알아듣기는 하겠지만요. 그냥 살면서 크게 지장이 없고 불편함이 없으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그 용어나 언어로 그냥 말하고 또 그러면 됩니다. 뭐 젊은이들 못 알아듣는 용어 쓴다고 해서 뭐 마음으로부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희 수녀님들 중에도 뭐 젊은 수녀도 있고 중간도 있고 조금 연세 드신 분들도 있지만 그냥 귀담아 경청해서 들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아, 그 말이 그 말이구나 하는 것이 이게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또 저희 수녀님들 젊은이들은 또 뭐 자기들 나름대로의 또 어떤 뭐 형성된 뭐가 좀 있기는 하지만 보편적인 어떤 나눔이나 또 소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신조어에 크게 마음 쓰지 않으셔도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거 알고 싶으면 그 넷플릭스 영화나 그런 걸 좀 자주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이제 단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솔길 단상. 가족 캠핑. 한 아버지가 큰 맘 먹고 가족들과 캠핑을 떠났답니다. 텐트를 치느라 1시간, 불 피우느라 1시간, 저녁 준비하느라 또 1시간. 드디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자, 이제 행복한 캠핑 시작이다 했는데 초등학생 아들이 한마디 했답니다. 아빠, 집이 훨씬 편한데 왜 여기까지 와서 고생해? 아버지는 허탈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그 말은 엄마한테는 하지 말자. 가족들은 한바탕 웃었고 그날 캠핑에서 가장 오래 기억에 남은 건 멋진 풍경보다 그 웃음이었다고 합니다. 행복은 언제나 먼 여행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웃을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 좀비 소식 아까 있다고 했죠. 그래도 어디로든지 좀 떠나고 싶은 분들 있으시죠. 네, 목적지보다도 소중한 건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마음에 새기죠. 예, 가족과 함께 웃고 기뻐하는 시간 속에 주말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끝곡으로 박명선이 부르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이유는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기도의 오솔길 제작의 김부공 에밀리아나 전 성바오로 딸수도의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성 토마스 사도 축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중방성당 보좌 최규민 신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상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뵈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오늘은 성 토마스 사도의 주길입니다. 토마스 사도는 오늘 복음 말씀에서 들은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의심하고 믿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모습 때문에 그가 믿음이 부족하고 의심이 많은 신앙이 단단하지 못한 사도처럼 비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의심하고 확인하고자 하는 그의 모습이 그저 나무랄 일로만 보이진 않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난 다른 사도들과 믿음을 서로 비교할 일은 더더욱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이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유다인들을 피해 다락방에 숨은 것도 아니고 토마스보다 다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더 사랑하셔서 그가 부재 중일 때 찾아오신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도들을 찾아오셨을 때 다른 사도들은 모두 다락방에 숨어 있었고 토마스만 자리에 없었습니다. 왜 그만 그 자리에 없었는지 정확한 답을 복음에서 찾을 순 없지만 그의 생각과 마음을 고려해 추측해 보건대 그는 박해의 두려움에 갇혀 숨어 있지 않고 어떻게든 희망을 찾으려 했을 것입니다. 빈 무덤을 보고 사라진 스승을 찾으려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자신이 사랑했던 스승을 향한 믿음을 지키려 발버둥 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돌아와야 할 자리는 홀로 선 세상의 어딘가가 아니라 공동체 아니었습니다. 전임 교황이셨던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토마스 사도의 이런 모습에 관해 다음과 같은 묵상을 나누신 적이 있습니다. 토마스는 믿기 위해 상처를 만지는 특별한 표징을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상처를 보여주시지만 밖이 아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이 앞으로 오시어 평범한 방식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마치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를 만나고 싶으면 멀리서 나를 찾지 말고 다른 이들과 함께 공동체 안에 머물러라. 떠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빵을 떼어 먹어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의심과 두려움의 순간을 나누고 그들에게 더욱 붙어 있을 때 바로 거기서 그 공동체에서 너희는 내 얼굴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나 홀로 선 세상의 어딘가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미사 때 함께 모여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에서 주님을 만나고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 날마다 우리에게 먹히시는 음식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또 나와 같이 살아가는 이들 곁에 머무르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힘쓸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때때로 다른 누군가와 함께하고 사랑하는 데에 버거움을 느낄지라도 그 안에서 상처받고 실망하고 좌절할지라도 거기서 우리는 사랑이신 주님을 발견하고 체험하며 그분처럼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토마스 사도의 추기를 지내면서 예수님과 복음을 향한 사도의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마음에 새기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주님을 발견하며 그로 인해 더없이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멘.
1: 성 토마스 사도 추기를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중방성당 보좌 최규민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최규민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높은 곳에 설치된 출렁 다리를 건널 때 괜히 발밑을 내려다보면 더 아찔하게 느껴지곤 하는데요. 그럴 땐 시선을 저 멀리 산등성이나 하늘로 두라고 합니다. 눈앞의 흔들림보다 멀리 있는 목표를 바라볼수록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진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도 출렁다리와 닮아있는 것 같습니다. 눈앞에 닥친 문제와 걱정만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은 점점 더 흔들리기 쉬운데요. 반대로 시선을 조금 멀리 두면 지금의 어려움도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처럼 보이고 언젠가는 이 시간을 지나 평안한 곳에 닿아 있을 거라는 믿음이 발걸음을 조금은 가볍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흔들리는 발밑만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나아갈 방향을 바라보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조 쿠커 앤 제니퍼 원스의 Up Where We Belong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산이 좋으신가요? 바다가 좋으신가요? 저는 좀 더 어렸을 때는 무조건 바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왜 다 산을 조금씩 좋아하게 되는 걸까요? 네, 그런데 사실 저는 좀 고소공포증이 꽤 있어서 높은 데 올라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높은 데 올라갈 때 그러면 나는 뭘 좋아하는가 라고 하면 저 멀리 펼쳐져 있는 풍경을 보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요즘 야구장에 사람들이 참 많죠. 야구장이 유행하는 것도 같은 원리 중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도시에 살다 보면 빽빽한 건물 숲 사이로 굉장히 좁은 길들만 바라보고 좁은 하늘만 바라보게 되는데 어딘가 조금 뻥 트인 곳에 가게 되면 우리 마음도 조금은 여유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야구장도 그런 면에서 전에 가봤을 때 아 이렇게 왜 사람들이 오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높은 데 올라갔을 때 우리가 조금은 여유로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뻥 트인 어떤 그런 천천히 바라보면서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가르쳐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았던 일도 가끔 있죠. 그런데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참 많이 걱정했었지 하고 웃으며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시간이 약이라는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는데요. 물론 시간이 문제를 모두 해결해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마음만큼은 조금씩 달라지게 해주더라고요. 오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이 있었다면 너무 발밑만 바라보지 마시고 조금 더 먼 내일, 조금 더 먼 미래를 떠올리면서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지금의 흔들림도 언젠가는 지나가 있을 겁니다. 7월 3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 고민 상담소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유성은의 Be OK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6037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오랜 시간 병치레를 하셨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나이 드신 어머니를 대신해 장례를 치르느라 정신이 없었고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했죠. 이럴 때 남편이라도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나이가 늦도록 결혼을 안 하고 있어서 모든 것을 홀로 견디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고교 시절부터 함께해준 친구들이 와주겠지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문도 오지 않았고 연락조차 없더라고요. 조의금은 당연히 없었고요. 장례가 끝나고 나니 슬픔 위에 서운함이 겹쳐왔습니다. 공치사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저는 친구들 결혼식에 빠짐없이 참석했고 축의금도 섭섭치 않게 챙겼는데 말이죠. 물론 무언가 바라면서 그랬던 건 아닙니다. 친구 사이니까 당연하다 생각해서 한 건데 큰일을 겪고 나니 그 당연함이 저 혼자만의 것이었나 싶어 너무 허탈하더라고요. 앞으로 이 친구들과 인연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까요? 이번 일을 계기로 조용히 거리를 둬야 하는 건지 진짜 제 마음이 어떤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부친상에 연락도 조문도 오지 않은 친구들을 앞으로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을 읽고 나서 굉장히 좀 의문에 빠졌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경사는 안 챙겨도 조사는 챙기려고 하죠. 못 가면 연락이라도 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왜 친구들이 조문도 연락도 없었을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저도 있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참 쉽지 않은 부분이네요. 연락이 안 닿았을까요? 아니면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요? 얼마 전에 청첩장 모임을 하나 나갔는데 아주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누군가는 그 사이에 결혼을 했고 아이를 가졌고 각자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이외에도 다양한 우리의 관계들이 색 바랜 사진처럼 잉크가 날아가 버린 오래된 글처럼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는 때가 있죠. 사라져버린 그 관계의 틈에서 우리의 관계는 뭐였을까? 지나간 시간의 의미는 뭐였을까? 참 여러 가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관계가 의미가 없는 걸까? 의미가 정말로 없어지는 관계도 있고 서랍 속 오래된 테이프처럼 가끔 꺼내보면 좋은 관계도 있고요. 결혼해서 한 가족이 될 만큼 그냥 우리의 피부와 삶에 붙어있는 관계도 있습니다. 저는 사제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포기한 관계 중 하나가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아직도 좀 더 누워져야 하는 관계가 있기도 하고요.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쩌면 저와 같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속에 빈 공간을 가지고 살아갈지도 모르겠어요. 혼자 살아갈 때 정말로 우리가 배워나가야 할 것은 존재의 외로움을 마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관계는 엉켜진 실타래처럼 때로는 마주 닿았다가 또 때로는 멀리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실타래를 바라보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외롭고 허망하다고 느끼는 이 밤에 그래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곳은 우리의 존재와 함께하고 계신 참 존재이신 하느님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연을 보내시고 이 밤의 시간 혼자 듣는 라디오 앞에서 이 별것 아닌 말이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하네요. 지금 마음속에 겪고 계신 그런 감정들 너무나 당연한 부분들이니까요. 우리의 관계가 또 앞으로 어떻게 흘러나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우리의 마음속 관계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허망한 그런 관계들 앞에서 그럼에도 우리가 이 살아있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 밤에 그래도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묵상 속에 함께 나눕니다. 오늘의 미션은 그래서 현존하는 하느님 함께 묵상하기입니다.
시편 37장 28절 주님께서는 올바른 것을 사랑하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그럼 지금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Inger Marie Gundersen의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릴게요. 7433님, 운 좋게 청약에 당첨되어 결혼 10년 만에 드디어 내 집 마련을 했어요. 원래 제가 이렇게 깔끔 떨던 사람이 아닌데 내 집이라고 생각하니 집이 조금만 어질러져도 바로바로 치우게 되네요. 진짜 내 집이라 그런가 봐요. 귀찮긴 한데 또 즐거운 귀찮음 같습니다. 네, 먼저 정말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10년 동안 내 집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여기 살았다가 저기 살았다가 했는데 이제는 정말 이사 가지 않고 쭉 살 수 있는 내 집이 된 거죠. 물론 청약 됐다고 다 끝나진 않았겠지만요. 가끔 전에 어떤 지인이 청약돼서 내 집이긴 한데 사실은 아직 화장실만 내 집이야 라고 한 친구도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정말로 이제 내가 평생 살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집에 정말로 내 보금자리를 마련하신 사연자님께 정말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하나 둘씩 내 집에서 하고 싶었던 것들, 꾸미고 싶었던 것들 잘 꾸며가면서 우리만의 공간을 잘 만들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9404님, 자기만 세상에서 가장 잘났다고 하고 목소리만 큰 동료랑 같이 지내고 있는데 제가 일 두 개 처리할 동안 한 개 하면서 자기는 한 개를 해도 남들과 다르게 하니까 괜찮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안 보고 싶은데 같은 부서라 무조건 같이 지내야 합니다. 저도 그런 성격은 아니라서 말씀 읽어보면서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문제는 MBTI를 봐도 저런 성격의 유형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보기엔 되게 이상한 일인데 16개의 한 가지 유형으로도 저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나랑은 다른 존재죠. 저 분이 또 누군가에게는 되게 재밌고 또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기도 하더라고요.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와 너무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되게 많이 깎이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게 삶인 것 같아요. 또 그러면서 또 내가 정말 피해야 될 때는 피하고 함께 일해야 될 때는 일하고 그것들을 배워나가는 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느님의 뜻이란 참 오묘하죠. 오묘하다는 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다른 표현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좀 거슬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나의 마음을 다치지 않으면서 잘 같이 살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675님, 엄청 우울해서 무작정 차를 몰고 동해로 떠난 적이 있는데 해안 따라서 쭉 내려가면서 힐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도로가 노래로 유명한 7번 국도라더군요. 바닷바람과 함께 익숙한 파도 소리가 밀려오는데 신기하게도 슬픔보다는 위로가 먼저 찾아오더라고요.

예전엔 차 몰고 나가는 걸 드라이브라고 부르면서 그게 뭐 기분 전환이 되나 싶었지만 나름 속이 뻥 뚫리는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미조의 7번 곡도 가능할까요? 네, 가능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드라이브 하면서 사실 운전하는 거는 일이기도 하죠. 운전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무언가 마음이 울적할 때 우리가 드라이브를 한다는 거는 계속해서 주변 환경, 주변 시선이 달라지는 걸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하나 둘씩 우리에게 어떤 자극으로 다가오면서 우리 어떤 마음들이 하나 둘씩 어떻게 보면 그 지나가는 풍경에 놓아두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면서 너무 많은 감정들이 우리 안에 쌓이고 그것을 어딘가에 풀어내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너무나 무거워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또 그렇게 드라이브를 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우리 마음을 또 위로해주는 우리의 어떤 그런 시선들과 어떤 존재들 다시 한번 또 이 시간에 함께하는 이 라디오가 여러분들께 그런 위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샵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신청해주신 노래 듣고 올게요. 정미조의 7번 곡도

한 주의 끝을 마무리하며 기분 좋은 나들이 어떠세요? 여유 있게 한 걸음. 여유 있게 한 걸음. 오늘 함께 가볼 곳은요, 충남 당진시에 위치한 신리 성지입니다.

너른 논밭 사이 조용히 자리한 신리 성지는 한국 천주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순교의 땅입니다. 지금은 잘 정비된 성지로 많은 순례객이 찾고 있지만 불과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지도 하나 없이는 찾아가기 어려운 외진 곳이었다고 합니다. 신리의 천주교가 처음 전해진 것은 1784년 무렵으로 삽교천 상류에 위치한 이곳은 밀물 때 배가 드나들 수 있어 프랑스 선교사들이 조선에 입국하는 통로가 되기도 했는데요. 1866년 무렵에는 마을 사람 400여 명 전체가 신자였다고 전해질 만큼 깊은 신앙의 뿌리를 가진 교우촌이었습니다. 그만큼 박해의 아픔도 컸습니다. 병인 박해가 일어난 1866년 이곳에 머물던 다블리 주교와 성 황석두 루카, 오메르트 위행신부가 체포되어 그해 3월 충남 보령 갈매못에서 순교했고 인근에는 40여 명의 무명 순교자들도 잠들어 있어 일명 조선의 카타콤베라고 불리고 있죠. 다블리 주교는 1845년 조선에 첫 발을 내디딘 이후 무려 21년간 선교 활동을 펼쳤는데요. 한국 순교사와 교회사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 조선 순교자 비망기와 같은 초기의 한글 교리서를 저술한 것은 물론 프랑스로 보낸 기록들은 훗날 달래의 한국 천주교회사로 출판되었고 성교 요리 문답을 비롯한 수많은 교회 서적도 바로 이곳 신리에서 집필 출간되었습니다. 그 역사의 무게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신리 성지는 이제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 되었는데요. 담장도 대문도 없어 사방 어디서든 걸어 들어올 수 있고 넓은 잔디밭 너머로 초록 논이 이어지는 풍경은 한 폭의 그림 같은데요. 언덕 위 순교미술관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성지의 전경, 잔디밭 위에 소박하게 놓인 다섯 성인을 위한 작은 경당들, 바위에 새긴 십자가의 길까지 종교적 상징들은 풍경 속에 조용히 녹아들어 있어 신자와 비신자 모두 편안하게 머물다 갈 수 있는 쉼의 공간입니다.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깃든 땅에서 아름다운 자연과 고요한 쉼을 함께 만날 수 있는 곳, 올해 순교 160주년을 맞은 다블리 주교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충남 당진 신리 성지였습니다.

오연준의 바람의 빛깔 듣고 오셨습니다. 신리성지는 저도 몇 년 전에 주일학교 부모님들과 아이들과 함께 좀 다녀왔었는데요. 뭐 이곳만 간 곳은 아니고 충남의 다른 성지들과 묶어서 갔었습니다. 이곳엔 명시적으로 무언가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많지 않은 게 또 이 성지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드넓은 벌판 위에 세워져 있는 성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몇몇 건물들이 있는데, 그래서 비신자들도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성지라는 것은 우리 신자들에게도 의미가 있지만 비신자들 역시 이곳의 어떤 시간, 역사의 무게와 함께 또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자들에게는 그것을 묵상하는 길로, 비신자들에게는 그 역사의 무게 위로 쌓여져 있는 현재의 어떤 목소리를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 또 오늘 2026년에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또한 끊임없이 지나간 순교자들과 지나간 우리의 선배들이 함께 살았던 그 시간을 함께 맞닿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의 장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유 있게 한 걸음 가볍게 나들이 가기 좋은 곳이 있다면 어플리케이션 빵톡이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카를라 브루니의 Stand by Your Man.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6038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유독 저를 향해 비꼬는 말을 던지고 기분 나쁜 행동을 하는 직장 동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머릿속으로 똑같이 받아쳐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막상 그런 순간이 되면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늘 그만하세요 한마디가 전부입니다. 하고 싶었던 말들은 집에 돌아가는 길에서나 떠오르고 그럴 때면 그냥 속으로 삼켜버리고 맙니다. 주변을 보면 그 자리에서 바로 거침없이 받아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속이 다 후련해지면서 저도 저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 순발력이 떨어지다 보니 받아칠 말을 생각하는 동안에 이미 상황이 종료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만해요 정도에서 끝나고 나중에 혼자 뒤늦게 아쉬워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지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왜 나는 그때 그 말을 못했을까 싶어서 스스로가 답답할 때도 있는데요. 재치 있게 받아치는 능력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키울 수 있을까요?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기분 나쁜 말을 하는 동료에게 어떻게 해야 재치 있게 받아칠 수 있을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에스프리 데 레스칼리에라고 하는 불어로 계단의 기지라는 말로 소개해드렸던 것과 조금 비슷한 느낌이 드는 사연인데요. 그만큼 우리는 이렇게 즉각적인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과의 그 대화에서 대처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정말 필요한 반응을 아주 적절하게 잘하는 사람을 보면 나도 저렇게 표현하고 싶다는 느낌이 들면서 또 우리를 자책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하세요 라고 표현하신 부분이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이 그 패턴을 끊는 것이니까요. 신학교 저학년 때의 일이 떠오르네요. 저는 신학교에서 조금은 독특한 사람이었던 것 같고 취향은 조금 명확하고 제 세계가 조금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는 반대되는 친구라거나 조금 독특한 친구들을 건드리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저도 좀 힘들었고 많이 불편했었죠. 생각해보면 저도 잘 대처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대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을 끊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아예 그런 일이 생길 때 그 자리를 명시적으로 피해버리거나 어떤 그런 방법으로요. 심리학적으로는 이러한 것을 소거라고 한다고 하네요. 반응을 없애면 상대방의 행동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순간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 대처는 추후에하고 그 순간 그 방향성을 소거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때그때 너무나 잘 대처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게 내 방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반대로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지금은 그래서 그때와 다르게 잘 대처하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감정이라는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은 그 많은 감정들을 말로 잘 표현하지 못해서 더 대처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노력해도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소고하는 방법을 배우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대처하고 싶다. 그러면 전에 들었던 말씀처럼 잠깐 숨을 크게 들이쉬고 잠깐 나의 생각을 잠깐 정리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정리가 안 된 채

새로 말하려고 하면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또 지나고 나면 그 많은 감정들이 정리가 안 되니까요. 바로 그 순간에 무언가 대처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시간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당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지나고 나서 계속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이 남아들면 저 사람은 사실 상관이 없는데 나만 힘드니까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그렇게 끊어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사연자님도 그렇고 이 사연을 들으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켜내는 방법을 잘 터득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터득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또 나를 바라보면 또 부족한 모습들, 내가 싫어하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또 우리는 하느님과의 만남, 하느님과의 대화라고 할수 있는 기도 안에서 또다시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정말로 잘 창조하셨고 우리를 보시니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나의 표현 잘 전달하면서도 피할 땐 피하고 나중에 대응하기입니다. 지표에서 20장 7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기다리며 침묵하지만 허풍쟁이와 바보는 때를 놓친다. 우리가 잘 기다리고 또잘 대응하면서 하느님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드렁큰 타이거의 몬스터 듣고 올게요.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서영은의 웃는 거야입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3번, 만민의 왕 그리스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를 찾은 젠슨 황은요, 한 방송에서 방송인 유재석 씨와 특별한 인터뷰를 나누었는데요. 대화 도중에 유재석 씨가 직원을 채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을 묻자 젠슨 황은 인간성이라고 답했습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지만 남을 도울 줄 알고 타인의 성공을 바라는 이타적인 사람은 드물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능력과 성과를 우선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젠슨 황의 답변 많은 걸 생각하게 하죠.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는 위기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인간다움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수레 멜라니아입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7월 3일 금요일 순서 시작했고요. 오늘 첫 곡으로 사랑 작업의 하느님 우리 주여 띄워드렸습니다. 정말 예상 외의 답변이죠. 직원을 채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 인간성. 정말 인간성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사회에서 또 그게 그렇게 100%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유명한 어떤 기업 경영자죠. 경영자가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샵 1053, 우물정 1053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유료 100원이고요. 문자메시지로 사용과 신청곡 보내실 수 있고요. 방송 토크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이죠.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함께 성경 읽는 시간 가져볼게요. 노래 두곡 듣고 오늘의 성경 만나볼게요. 박명선의 우리의 도움은 이노주사의 소원.

0: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함께 조금씩 성경 읽는 시간이죠.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오늘은 집회서 42장의 말씀입니다.
1: 들은 이야기를 수다 떨며 남에게 옮긴 일을, 비밀을 폭로한 일을 부끄러워하여라. 그러면 너는 진실로 부끄러워하게 되고 모든 사람에게 호의를 얻게 되리라. 다음 것들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체면 때문에 죄를 짓지 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율법과 계약을, 불경한 자를 의롭게 하는 판결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동료와 동행자와 계산하는 일을, 다른 상속자들과 유산을 나누는 일을, 저울과 추를 정확하게 다루는 일을, 많건 적건 벌어들이는 일을, 상인들과 거래하여 얻는 이득을, 자녀들을 엄격하게 교육하는 일을, 고약한 종의 옆구리를 때려 피를 흘리게 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고약한 아내는 봉인에 두는 것이 좋고 손이 많이 오가는 곳에는 자물쇠를 채워라. 물건을 맡길 때는 수량과 무게를 정확히 하고 주고받을 때는 모든 것을 글로 남겨라. 미련한 자나 어리석은 자나 음행하다 재판받는 노인네를 깨우쳐주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러면 너는 진실하게 교육받은 이로 모든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으리라. 딸 가진 아버지의 걱정. 딸은 그 아버지에게 은근한 걱정거리여서 그에 대한 염려로 아버지가 잠을 못 이룬다. 어릴 때는 혼기를 놓칠까, 시집 가면 미움받을까 걱정한다. 처녀일 때는 더럽혀질까, 출가 전에 임신할까 걱정한다. 남편을 맞으면 부정을 저지를까, 시집을 가면 아이를 낳지 못할까 걱정한다. 고집 센 딸은 철저하게 감시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그 애가 원수들 앞에서 너를 웃음거리로 만들리라. 또 동네의 소문과 주민들의 이야기거리가 되어 큰 무리 앞에서 너를 부끄럽게 하리라. 여자들을 조심하여라. 아무에게나 그 아름다움에 눈길을 주지 말고 여자들과 동석하지 마라. 좀이 옷에서 나오듯 여자의 악은 여자에게서 나온다. 선을 행하는 여자보다 남자의 악이 더 낫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져오는 것은 여자다. 제5부 하느님의 영광. 자연 안에서 나는 이제 주님의 업적을 기억하고 내가 본 것을 묘사하리라. 주님의 업적은 그분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그분의 결정은 선의에서 나왔다. 찬란한 태양은 만물을 내려다보고 주님의 업적은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이들에게조차 당신의 온갖 놀라운 업적을 묘사할 능력을 주지 않으셨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 놀라운 업적을 세우시어 만물을 당신 영광 안에 굳게 자리 잡게 하셨다. 그분께서는 깊은 바다와 사람의 마음까지 헤아리시고 그 술책을 꿰뚫어 보신다. 사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온갖 통찰력을 갖추시고 시대의 표징을 살피신다. 그분께서는 지나간 일과 다가올 일을 알려주시고 숨겨진 일들의 자취를 드러내 보이신다. 어떤 생각도 그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분 앞에는 말 한마디도 숨길 수 없다. 당신 지혜의 위대한 업적을 질서 있게 정하신 주님께서는 영혼에서 영혼까지 같은 한 분이시다. 그분에게는 더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으며 어떤 조언자도 필요 없다. 그분의 업적은 모두 얼마나 아름다우며 얼마나 찬란하게 보이는가. 이 모든 것이 살아있고 영원히 지속되며 그분께서 필요하실 때는 만물이 그분께 순종한다. 만물은 서로 마주하여 짝을 이루고 있으니 그분께서는 어느 것도 불완전하게 만들지 않으셨다. 하나는 다른 하나의 좋은 점을 돋보이게 하니 누가 그분의 영광을 보면서 실증을 느끼겠는가.

네,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오늘은 집회서 42장의 말씀에 이어서 최준익 막시모의 감미로운 세상 듣고 왔습니다. 2851님이 평화립입니다. 슬디님 항상 응원해요 하시고 인사를 나눠주셨어요. 너무 반가운 마음입니다. 저도 너무 반갑고요. 2851님께 평화립입니다. 그래서 포에 감사해.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잠시 후에 띄워드릴게요. 9838님은 내일이면 여름휴가를 떠납니다. 안 싸우고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설악산으로 갑니다. 하셔서요.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안 싸웠으면 좋겠다고 하실까요? 평소에 어디 가셔서 이렇게 싸워서 그럴까요? 그래도 남편이 좋아하는 산으로 가시니까 설악산 산에 올라가면 너무 시원하겠다. 그쵸? 잘 다녀오시길 바라면서 노래 선물 이번에는 9838님께는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요곡 보내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노래 두곡 이어드릴게요. 포에 감사해 듣고요. 이어서 김시현이 부릅니다.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네, 포에 감사해 이어서 김시연 내가 천사의 말 한다에도 듣고 했습니다. 네, 오늘의 성인 중에는 사도 토마스가 있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신의 아이콘이라고 오해받는 분인데요. 전승에 따르면 예루살렘 사도회의의 결정으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의 신앙 여정을 그래프로 표현한다면 누구보다 굴곡이 큰 인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토마스 사도의 신앙, 뜨거운 불꽃처럼 느껴집니다. 이 밖에도 오늘 축의를 맞이한 성인, 성 아나톨리오, 성 이레네오 등 15분인데요. 오늘 축의를 맞이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님의 은총 안에서 행복한 축일 보내시길 바랄게요. 빵톡에서도 축일 축하해요 하고 축하 인사 나눠주시고요. 또 주변에 축일 맞이한 분 계시면 축하 인사 전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노래 한곡 듣고 올까요? 성밴드 불꽃놀이.

0: 성밴드의 불꽃놀이 함께 했습니다. 오늘 복음은 토마스 사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이해로는 부활을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는 게 참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보지 못해서 믿기 어려운 순간들이 정말 많죠. 하느님 이라고 불렀던 토마스 사도의 고백 마음 안에 새기면서 우리 안의 불신도 신앙의 불꽃에 태워버려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고 들어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길 바랄게요. 저는 노인빈 엑벨트 신부가 부르는 토마사도 이야기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해외 출장을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출장 관계로 내일부터는 신의석 아나운서가 함께 할 겁니다.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요. 인사드릴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1: I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자 그 믿음이 나 행복하게 한다 어렵고 힘들 때 기억

0: 묵주 기도.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0: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1: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0: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1: 전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0: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1: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7월 4일 연중 제13주간 토요일인 오늘 미사 집전은 작은 형제회 권웅용 라자로 신부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오늘은 7월 4일 연중제 13주간 토요일입니다.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이 구원의 신비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잘못을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1: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죄타시오, 죄타시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0: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1: 아멘.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상 은총으로 저희를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저희가 다시는 오류의 어둠 속을 헤매지 않고 언제나 진리의 빛 속에 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2: 오늘 제일 독서는 아모스 예언서 9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3: 아모스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날에 나는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리라. 벌어진 곳은 메우고 허물어진 곳은 일으켜서 그것을 옛날처럼 다시 세우리라. 그리하여 그들은 에돔의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린 모든 민족들을 차지하리라. 이 일을 하실 주님의 말씀이다.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밭 가는 이를 거두는 이가 따르고 포도 밟는 이를 씨 뿌리는 이가 따르리라. 산에서 새 포도주가 흘러내리고 모든 언덕에서 새 포도주가 흘러넘치리라.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운명을 되돌리리니 그들은 허물어진 성읍들을 다시 세워 그곳에 살면서 포도밭을 가꾸어 포도주를 마시고 과수원을 만들어 과일을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저희 땅에 심어주리니 그들은 내가 준이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않으리라. 주 너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3: 주님은 당신 백성에게 평화를 말씀하신다.
2: 주님은 당신 백성에게 평화를 말씀하신다.
3: 하느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노라. 당신 백성,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 그들은 다시는 어리석게 살지 않으리라.
2: 주님은 당신 백성에게 평화를 말씀하신다.
3: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
2: 주님은 당신 백성에게 평화를 말씀하신다.
3: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정의가 그분 앞을 걸어가고 그분은 그 길로 나아가시리라.
2: 주님은 당신 백성에게 평화를 말씀하신다. 알렐루야.
3: 알렐루야.
2: 주님이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 주님 영광 받으소서.
0: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저희와 바리사이들은 단식을 많이 하는데 스승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야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아무도 새 천 조각을 헌옷에 대고 꿰매지 않는다. 헝겊에 그옷이 당겨 더 심하게 찢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새 포도주를 헝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래야 둘 다 보존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0: 평화를 빕니다.
1: 평화를 빕니다.
0: 아모스 예언자가 그날에 나는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리라. 벌어진 곳은 메우고 허물어진 곳은 일으켜서 그것을 옛날처럼 다시 세우리라 고 예언하였을 때 다윗 왕조의 회복을 희망하던 이들에게는 위로가 되었겠지만 경제적 풍요와 정치적 안정을 누리며 한창 세력을 넓혀가던 북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 예언을 불편하게 들은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한 분 하느님에게서 나온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말씀으로 들리고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다는 사실이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나는 하느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듣고 있는가? 행여 내가 생각한 것을 그분의 뜻이라고 우기지는 않는가? 예수님께 저희와 바리사이들은 단식을 많이 하는데 스승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묻는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겹칩니다. 우리는 이따금 하느님께 이렇게 따져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당신은 왜 옳은 일을 하는 우리에게 동조하지 않으십니까? 당신의 말씀을 따르고자 이렇게 애쓰고 있는 우리를 왜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야 없지 않느냐는 예수님의 반문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너는 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새로운 일을 알아보지 못하느냐? 왜 이전에 사용하던 잣대로 이 순간을 판단하려 하느냐? 이어지는 새 천조각과 새 포도주의 비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하느님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경험, 판단을 너무 강하게 붙들면 사람은 물론이고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길마저 보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이 항상 옳다고 확신하면 상대방의 생각뿐 아니라 하느님의 새로움마저도 거부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경험과 익숙함에 머물며 그 새로움을 멀찍이 밀어냅니다. 새 포도주를 헌 가죽부대에 담으려 하면 둘 다 잃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새로움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익숙한 것만 고집하면 결국 새로운 것도 놓치고 익숙한 것마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무너진 다윗 집안의 회복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회복을 통해 당신 백성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새 천 조각과 새 포도주의 비유 또한 익숙함에 대한 집착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움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사람이 살아난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께서 이미 무너진 것을 일으켜 세우고 계신데 우리는 여전히 무너진 것을 붙들고서 안타까워하지 않는가? 주님께서 이미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신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기준과 익숙함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 매 순간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느님의 활동에 마음을 열고 우리 또한 복음 안에서 늘 새로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든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0: 온누리의 주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슬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0: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1: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0: 하느님, 이 신비를 거행하는 저희에게 구원을 베푸시니 이 성찬례가 하느님께 올리는 합당한 제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마음을 드높이
1: 주님께 올립니다.
0: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1: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분을 저희에게 구세주로 보내셨으니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나이다. 성자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십자가에서 팔을 벌려 백성을 아버지께 모아드리셨으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1: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1: 주님.

0: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수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성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1: 아멘.
0: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마음 모아서 함께 바치겠습니다.
1: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0: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1: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0: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1: 아멘.
0: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1: 평화를 빕니다.
2: 하느님의 어린 양,

0: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1: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봉헌하고 받아 모신 성체로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저희가 사랑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길이 남을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1: 아멘.
0: 주님을 찬미합시다.
1: 하느님.

0: 묵주 기도 환희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4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0: 우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5단. 마리아께서 잃으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0: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1: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0: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1: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0: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3: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1: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주님의 영광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1번, 주 예수와 바꿀 수는 없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우리는 하루 중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타인과 함께 보내고 있을까요? 돌아보면 집이나 직장을 포함해서 하루 중에 정말로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과 함께 보냅니다. 하지만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 혼자만 있는 시간 필요한데요. 누구에게나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이 생각의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혼자의 시간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자, 주말인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시간을 보낼 계획이십니까? 혼자 계시든지 혹은 다른 사람과 함께 하시든지 그 시간이 값진 충전의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며칠 동안 함께할 신혜이석 다니엘입니다.

7월 4일 토요일 그대에게 평화를 첫 곡으로 DS워십의 함께 듣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아, 낯선 목소리 이거 누굴까 하시는 분들 놀라지 마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출장을 간 김슬의 멜라니아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며칠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 아침과 새벽의 평화를 열어갈 신혜이석 다니엘 아나운서입니다. 김슬의 아나운서가 콕 집어서 저에게 이 평화를 열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할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요. 며칠 동안 조금 낯선 목소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반가워해 주시면서 함께 평화를 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는 걸 즐기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좀 외로움을 많이 타시는 편인가요? 어릴 때에는 뭔가 함께하지 않고 저 혼자 따로 있으면 약간 따돌림 당하는 것 같고 외톨이 된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조금씩 나이가 들고 가정을 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매일매일 마주하게 되는 그런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혼자만의 시간이 굉장히 귀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러 약속 안 잡고 점심때 혼밥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그 혼밥을 할 때에는 오히려 남의 시선을 신경 쓰기보다 온전히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을 좀 돌보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서 여유를 더 찾는 시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게 또 그 자신이 처한 그런 위치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한데, 모쪼록 함께 계시든 또 그냥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좋으시든 그저 주말 주일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오늘 토요일 순서 노래의 날개를 달고 라는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늘 척추만 하다가 또 진행을 하려니까 약간 어색한 감이 없잖아 있는데요. 부족하더라도 많은 양해 바라고요. 이 시간 참여하시는 방법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죠? 한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메시지 샵 1053번, 그리고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빵톡으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노래 두 곡 듣고 돌아올게요. 17이다 그 사람을 위한 기도, 양채윤 이원락 영광송 하는 사이.

노래의 날개를 달고 노래의 날개를 달고 오늘은 강운 바오로의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로 함께 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난 그대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네. 오,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난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게 되었네. 오,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난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게 되었네. 난 세상에 더 많은 것 사랑하게 되었네.

네, 오늘 노래의 날개를 달고 강훈 바오로의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함께 했습니다. 강훈 바오로 형제님, 목수로도 알려지신 분인데요. 실제로 이 목공을 좀잘 하시고 손재주가 좋으셔서 이막 기도의자도 만드신 적이 있고 또그 십자가를 직접 만드셔서 지인들에게 선물하시거나 했던 것도 제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똑똑히 기억하고 있냐면 사실 강훈 바오로 형님에게 또 제가 십자가를 받은 게 하나 있거든요. 그 십자가가 저희 집 거실에 지금 시간이 오래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떡하니 잘 걸려 있고요. 저희 가족들을 늘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 강훈 바오로 형제님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사실은 늘 그렇게 보면서 떠올리긴 하지만 연락을 자주 주고받는 사이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디에 계시든지 늘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듯이 강훈 바오로 형제님도 잘 지내시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늘 막연하게 품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연락도 안 하면서 뭐 그렇게 포장을 하느냐.

문자 메시지를 많이 소개해드리지 못했는데요.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3046님께서 방송 늘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 정년퇴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연아, 은수가 정말 정말 수고했어 라고 꼭꼭 말해주고 싶네요 하시면서 인순이의 거위의 꿈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아, 정년퇴직 정말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 퇴직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동안 힘들었던 것과는 무관하게 좀 아쉬운 마음, 또 섭섭한 마음 이런 것들도 좀 보이시더라고요. 아마도 그 지나온 세월들이 이렇게 나쁜 기억들도 힘들었던 기억들도 많았겠지만 또 쌓아온 그 시간들이 그만큼 나에게 소중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정연님 그리고 은숙님 진짜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축하해 주시는 3046님의 따뜻한 마음씨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1932 쓰시는 분, 비 예보가 없길래 빨래를 엄청 돌렸는데요. 어머나 비가 오네요. 난감합니다. 건조기가 절실한 장마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하늘바라기 주님은 나의 빛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그쵸. 그래도 예년에 비하면 좀 더위가 늦게 찾아오는 것 같기도 하고 바람이 조금 건조했던 기간이 있어서 저 역시 살짝 긴장을 풀었거든요. 아, 이러다 뭐 장마 없이 가는 거 아니야? 했는데 또 국지성 소나기, 또 국지성 호우가 계속해서 산발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하니까 단단히 대비하시고요. 건조기는 써보니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잘 마르긴 하는데 소중한 옷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럼 신청곡 두 곡 듣고 돌아올게요. 인순이의 거위의 꿈, 그리고 하늘바라기 주님은 나의 빛.

신청곡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인순이 거위의 꿈, 하늘바라기 주님은 나의 빛이었고요. 여러분께서는 CPBC 라디오 그대에게 평화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의 성인 코너가 있더라고요. 이 코너 늘 좀 더 재미있게 소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성인 중에는 포르투갈의 성녀 엘리사벳이 있는데요. 엘리사벳은 헝가리의 성녀 엘리사벳의 조카이자 데니스 1세의 왕비였습니다. 그의 남편은요, 임금으로서는 지도자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었대요. 그러나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죠. 사생활이 문란했고 또 사생아도 많이 두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갈의 성녀 엘리사벳은 남편이 병에 들자 헌신적으로 간호를 했고 포르투갈과 카스티아의 전쟁을 막아내면서 평화의 조정자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후에는 수녀원 근처로 거처를 옮겨서 재속회원으로 청빈한 삶을 살다가 선종을 했는데요. 자, 포르투갈의 성녀 엘리사벳 말고도 오늘 축일을 맞이하신 분들은 성 안드레아, 성녀 베르타 등등등 뭐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분들까지 포함해서 뭐 20분이 넘는데요. 오늘 축일을 맞이한 분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그대평화 가족들과 함께 축하 인사도 나누고 은총이 가득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저 역시 기도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그럼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고영민, 하느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최선미, 너의 죄를 씻으니.

고영민 소년이 하느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최선미의 너의 죄를 씻으니 였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한 후에도 신앙인이 아닐 때 예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주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후에도 과거의 습관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 좋은 모습은 아니겠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것을 담기 위해서 우리도 새 부대로 다시 태어나야겠다라는 결심을 해봅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새롭게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대에게 평화를 마무리하는 노래 성밴드의 새롭게 즐겁게입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4: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3: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4: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3: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5: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3: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0: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0번, 평화를 구하는 기도.

0: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13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중방성당 보좌 최규민 신부입니다.
1: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저희와 바리사이들은 단식을 많이 하는데 스승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야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아무도 새 천 조각을 헌옷에 대고 꿰매지 않는다. 헝겊에 그 옷이 당겨 더 심하게 찢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새 포도주는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래야 둘 다 보존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오늘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느님을 향한 참된 봉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복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그분께 따지듯 질문합니다. 저희와 바리사이들은 단식을 많이 하는데 스승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율법 전통 안에서 하느님을 섬기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기도와 자선과 단식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단식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람들은 못마땅하게 보고 있었고 그런 시선과 마음으로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관습과 관성에 얽매여서 사람이 되어 오신 주님을 아직 알아보지 못했고 그들의 생각과 기준에 합당한 단식으로 하느님 백성다움을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 곁에 오신 주님을 알아뵙고 당신과 함께하는 새로운 여정에 나서라고 오히려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만으로 하느님께 이것을 드리는 게 좋겠다, 저것을 드리는 게 좋겠다 하면서 무작정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드리기보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느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봉헌은 무엇인지를 먼저 헤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프란치스코 성인과 그의 아버지 사이에 있었던 일화가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프란치스코 성인이 격렬한 전쟁의 여파로 폐허가 된 다미아노 성당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다가 프란치스코야 가서 허물어져 가는 내 집을 고쳐 세워라 하는 하느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방식대로 따르려고 아버지의 가게에 있는 물건을 모두 내다 팔아서 돈을 마련하고 그것으로 무너진 성당을 다시 지으려고 합니다. 이에 성인의 아버지는 크게 분노하고 아시시의 주교 앞에 아들을 세워서 아들이 재산 상속권을 포기하도록 강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프란치스코 성인은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자신이 생각한 돈이나 성당 건물의 재건이 아니라 자신의 온 삶을 하느님 당신께 봉헌하고 하느님 교회를 위해 투신하라는 하느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성인은 친부에게 받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느님만을 아버지로 부르겠다고 다짐하면서 하느님을 위한 봉헌의 삶을 시작합니다. 오늘 묵상 안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봉헌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하느님께 청하기만 하고 받으려는 데에 훨씬 익숙한 우리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참된 봉헌의 의미를 되새기고 내가 생각하고 옳다고 여기는 봉헌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봉헌을 살아갈 줄 아는 이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부담 없이 드릴 수 있는 만큼만 적당히 혹은 이 정도로 내어드리면 기뻐하시겠지, 받아주시겠지 생각하며 봉헌하고 내어드리는 것이 지금까지의 봉헌이었다면 오늘부터는 먼저 하느님 앞에 머무르고 그분 말씀과 뜻을 헤아리고 그분께서 기꺼워하실 봉헌을 몸소 실천하는 우리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봉헌은 당신 말씀을 듣고 그분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나의 모든 것이 이미 하느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오늘 저의 삶이 제 뜻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하고 기도드리는 오늘의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1: 연중제 13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중방성당 보좌 최규민 신부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고산성당 정재훈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CPBC FM
2: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3: 구원사의 영과 함께
4: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1: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6: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5: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6: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5: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7: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5: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8: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9: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8: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9: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1: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0: 기쁜 소식 밝은 세상
11: 가톨릭 평화방송.
1: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말을 하는 우리는 농부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한다는 건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거겠죠?

그럼 우리는 어떤 씨앗을 뿌려야 할까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건강하고 좋은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나는 안 될 거야. 그럼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부정의 말을 마치 썩은 씨앗과도 같고요. 잘할 수 있을 거야. 잘 될 일만 남았어. 같은 긍정의 말은 튼실한 씨앗을 땅에 심는 것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무리 그냥 하는 말이라고 해도 아무렇게나 내뱉지 말고 자 말이 곧 내가 된다 라는 마음으로 예쁜 말, 고운 말, 나를 살리는 말을 하기로 해요. 자 이런 결심을 하기 참 좋은 토요일 아침입니다. 행복을 하는 아침 저는 뽁디 오우 수진 아가다입니다.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2: 나비엔.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는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5: 환인제약. 환인제약.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첫 곡 소향 아름다운 말이었고요. 2026년 7월 4일 토요일의 문도 활짝 열었습니다. 자,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외치는 말이 있죠. 말하는 대로 나는 될 수 있다. 말하는 대로 나는 할 수 있다. 우리 다 힘내볼 진이 여는 말이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내뱉는 부정의 말들이 곧 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끔찍하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나 이번 생은 망했어. 이런 거. 이게 씨가 될 수 있다니. 말이 씨가 된다는 말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의 다짐. 말이 곧 나다. 나는 긍정적인 말을 한다. 라고 우리 서로서로 약속하면서 행복을 여는 아침 시작해 볼게요. 토요일에 준비한 코너 소개해드립니다. 토요일 1부는요.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최대 주주인 우리 보기들이 보내주신 사연들 중에서 소개하지 못한 이야기 살펴보고 고마움을 전하는 시간 오복총회 감사보고서 함께 하겠는데요. 여기에 더불어 보기들 신청곡의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한 곡 더 얹어드립니다. 원 플러스 원으로 노래 선물 배당해드리고요. 2부에서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나눈 오프닝들, 여는 말들, 그 중에서 여운이 남았지만 시간 관계상 길게 못 나눈 이야기들 더 깊게 나눠보고요. 아쉽게 들려드리지 못한 선곡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치게 아까운 행복들을 다시 모아보는 시간, 앙코르 오프닝, 행복 조각 모음, 앙꼬 모음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토요일 코너 오복총회 감사 보고서 시작하겠습니다. 쿨 해석 남녀 영턱 스크럽 아시나요?

보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을 존재하게 해주시는 최대의 주주 우리 보기들의 사연 하나하나가 방송을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더 정성껏 이번 주 다 소개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고마운 마음 꾹꾹 눌러 담아서 전하는 시간. 웃음과 공감 그리고 원 플러스 원 선곡으로 배당해 드립니다. 오복총회 감사 보고서.

지난 수요일 햇살 한 줌을 하면서 우리 보기들 동네의 숨은 맛집 소개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로 전국의 맛집이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소개해드릴게요. 귀 쫑긋하고 들어주세요. 자, 0877님, 김해 진례면 평지마을에 오리, 닭요리가 유명합니다. 메모, 김해 가면 오리, 닭요리 먹기. 2848님, 우리 집 근처에 맛집이 워낙 많아서 어딜 자랑해야 되나 고민이 되지만 노포식당 순대국밥 일단 추천합니다. 얼큰 순대국밥 짱이에요. 복디가 순대국을 진짜 좋아해요. 국밥류를 좋아합니다. 복디가. 특히 아침이나 점심때, 특히 브런치로 먹는 국밥을 굉장히 좋아해요. 조식이나 브런치, 이른 아침에 먹는 뜨끈하게 뭔가 속을 데우면서 시작을 하면은 하루가 좀 든든하더라고요. 너무 맛있겠네요. 복디 회사, 지금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는 회사 을지로에도 순대국밥 맛집이 하나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줄 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점심시간에 가본 적이 없어서 항상 여유롭게 먹었는데 그 푸른기와집이라고 이 이름을 좀 바꿨어요. 이게 진짜 실제 이름은 아니에요. 제가 광고하는 걸게 될까봐 이름을 살짝 바꿨는데 푸른기와집이 그 순대국밥이 진짜 맛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점심시간 되면 줄을 길게 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맨날 아침에 방송 끝나자마자 사람들한테 뭐 약속을 해야 되거나 그러면 혹시 아침에 되냐라고 해서 그 국밥집에 가서 국밥을 먹거나 아니면 반대편으로 지금 회사에서 뒤편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 을지로역 쪽으로 가면은 그게 있고 명동 쪽으로 나가면은 동쪽에 있는 아래 집 아래 동쪽 집 아래 동쪽 집이 있어요. 거기는 곰탕이에요. 곰탕 아래 동쪽 집. 뭐 그게 그 풀이가 그 한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서 아래 동쪽 집 거기 가면은 있는데 거기도 자주 갑니다. 맛있습니다. 파 팍팍 넣고 깍두기가 굉장히 맛있어요. 이게 저 여의도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의도에서도 아침 근무할 때 맨날 주식으로 먹었는데 여기도 있어가지고 전부 너무 좋았어요. 저는. 자, 3014님, 제가 사는 지역은 순무가 나오는 강화도입니다. 밴댕이젓을 넣은 순무김치로 유명합니다. 알싸하지만 먹을만 합니다. 순무. 강화도 순무 유명하죠. 순무김치 저도 먹어봤는데 저희 엄마가 종종 강화도에 가서 그 젓갈류를 산다거나 뭐 인삼을 산다거나 순무 사가지고 와가지고 김치를 하는데 그냥 그 무랑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주얼이 좀 이쁜 것 같아요. 핑크색 무거잖아요. 그래서 좀 비주얼이 이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침에 맛있는 얘기 나누면 진짜 배고프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른 아침에 여러분들은 뭐 식사하면서 드실 수 있지만 저는 식사하면서 말할 수 없잖아요. 너무 배가 고파요. 빨리 넘어가고 싶어요. 그래도 오늘 토요일이니까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맛있는 거 잘 저장해놨다가 저 야무지게 챙겨 먹을게요. 버스커 버스커 그댈 마주하는 건 힘들어. 혁우 와리가리.

0: 그냥 집으로 돌아갈래.
1: 조금 늦었지만 더 정성껏 놓치기 아까운 사연들을 다시 꺼내보는 시간 오복종의 감사보고서 계속해서 보기들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이것도 맛집 소개네요. 5579님 저는 화성시 조암에 살고 있는데요. 올 동네에 스테이크와 파스타 맛집이 있어요. 가성비도 좋은 곳인데 분위기도 너무 좋고요. 사장님께서 직접 담그신 김치와 들깨 미역국, 귀리밥이 무한 리필이라서 아이랑 같이 가도 너무 좋아요. 함께 하시는 커피숍도 너무 좋아요. 매일 소금빵을 구워서 저렴하게 판매하시는데 유명한 브랜드의 빵보다도 겉바 속촉입니다. 소금빵은 이래야죠. 부지런하지 않으면 동이 나서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가족과 함께 또 생일이 있을 때는 무조건 여기로 달려갑니다. 우리 아이는 발달장애가 있어서 외식하기가 많이 어려운데도 이 식당 사장님은 이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늘 응원해 주셔서 마음이 아주 편한 곳이랍니다. 화성시 조암, 스테이크 파스타, 여기에 귀리밥. 사장님의 그 음식 철학이 엄청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건강까지 생각을 하고 또 브랜드 빵보다 더 겉바속촉이라고 하니까 이거 믿고 먹을 수 있잖아요. 어머나, 너무 맛있겠다. 들깨 미역국? 파스타집에서 들깨 미역국? 너무 맛있겠다. 0381님, 단골 맛집은 역시 행여하죠.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아요. 매일이 신선하죠. 하루라도 걸으면 서운하고 아쉽고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정답 문자 보내주셨네요. 정답! 자, 오늘도 단골 맛집 행여와 함께해 주시는 우리 찐단골 보기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OS 매일매일 더 네임 사랑은

0: 보내드리는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이번 주 못다한 이야기 알차게 챙겨왔습니다. 오복종의 감사보고서 계속 이어가 볼게요. 이번 주 복작복작에 김지연의 찬바람이 불면 이 노래를 듣고 우리 여러분들은 찬바람이 불면 뭘 하고 싶냐라고 여쭤봤잖아요. 찬바람을 애타게 기다리는 우리 보기들의 문자가 많이 도착을 했습니다. 7703님, 찬바람이 불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눈사람을 만들고 싶어요. 크, 상상만 해도 너무 시원하다, 그죠? 0381님께서는 찬바람이 불면 이불 속에서 귤 까먹을래요. 맛있겠다. 안 그래도 요즘 너무 더워서 캐롤이라도 들어야 되나 싶어가지고 캐롤 듣잖아요. 마음은 눈 위를 내달리면서요. 여름을 타파하는 방법, 여름 더위를 타파하는 방법으로 겨울에 듣는 캐롤을 듣는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9446님, 찬바람이 불면 산타쌤 선물을 준비합니다. 이 산타쌤은요, 선생님들끼리 모이는 카페인데요. 크리스마스 무렵에 보육원 아이들에게 산타가 되어주는 그런 행사를 가지고 있어요. 익명으로 선물을 보내기 때문에 기부하는 선생님도 기부받는 아이들도 서로가 누군지 모른답니다. 꽤 오래전부터 행사가 시작돼 매년 3천여 명에게 선물을 준답니다. 얼른 찬바람이 불어서 선물을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따뜻한 사연 보내주셨어요. 찬바람을 상상하면서 사연을 받았는데 마음이 되게 따뜻해지는 사연이네요. 산타쌤 너무 재밌겠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선곡 산타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038 하나님이 말씀해주신 이 여름 더위를 타파하는 방법으로 캐롤 추천해주셨는데요. 그 노래 두 개 듣겠습니다. B2B 크리스마스라서 다비치 박재범 화이트.
1: It's that time of the year again. The streets are filled with snow and the laughter of children. Enjoy the time.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한 사연들 가운데 그날 그날 다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사연들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오복총의 감사보고서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뭘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3368님 찬바람이 불면 콧물 멈추게 비염약을 미리 먹어요. 비염이 떠난 줄 알았지만 계속 콧물이 흐른다는 현실이 너무 힘이 드네요. 그쵸. 환절기가 되면은 알레르기성 비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정말 비염, 콧물 주룩주룩. 저는 이제 환절기 알레르기성은 아니지만 그 먼지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먼지 많은 곳에 가면은 진짜 콧물이 주룩주룩 재채기를 진짜 많이 해요. 그냥 가만히 서 있지 못하게 계속 애취애취애취애취 합니다. 그러면 또 재채기 많이 하면 눈물 콧물 또 나는 거 알죠?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9867님, 찬바람이 불면 남약 특집 전설의 고향이 시작된 줄 아세요? 앗, 무셔서 등골을 타고 흐르는 냉기, 헉. 아직도 남약 특집 하나요? 아직 영화관에서는 그런 무서운 영화들이 여름철에 맞이해서 공포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는 하는데 TV 브라운관에서도 볼 수가 있나? 스크린에서도 볼 수가 있나? 지난번에 처음 참여해주신 8747님께서는 옷을 따뜻하게 껴입고 가까운 공원이나 산을 걸어보세요. 차가운 공기가 오히려 머리를 맑게 해주고 변해가는 풍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전환됩니다. 그쵸, 그쵸. 이거 완전 추천이죠. 여름보다 겨울, 가을, 겨울에 산책하면은 확실히 뭐 리프레시가 되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것 같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죠. 그리고 그 변해가는 풍경, 단풍 아니면 흰 설산 이런 게 되게 눈요기가 되잖아요. 9026님 역시 새싹 문자고요. 찬바람이 불면 호떡을 좋아해서 호호 불며 먹고 싶네요. 너무 맛있겠다, 호떡. 복디도 호떡 좋아해요. 근데 저는 중국 호떡이나 이런 담백한 호떡 말고 기름 많은, 기름 쩔은 그런 호떡 있죠. 달달한 거, 그런 거 좋아합니다. 겨울 간식, 크, 너무 맛있죠. 호떡, 붕어빵, 군밤, 계란빵, 호빵. 빵이란 빵은 총출통이네. 이 여름을 잘 견디고 즐기다 보면 또 금세 가을이 오고 겨울도 올 거겠죠? 겨울 돼서 여름 그리워하지 말고 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잘 즐겨보면 좋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구름, 지금껏 그랬듯 앞으로도 계속.

CPBS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토요일 1부는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나눠봤는데요. 2부에서는 이 아침을 조금 더 여유롭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2부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백현 공중정원 들으면서 2부로 넘어오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2: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5: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2: 나비엔.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토요일 2부 유진 더 베스트. 아, 이 노래 진짜 오랜만에 듣는데요. 이 노래로 오늘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2부에서는 지난 일주일 동안 행복을 여는 아침을 활짝 열었던 오프닝의 여운 한 번 더 나눠보고요. 고민했던 오프닝 곡들 중에 아쉽게 들려드리지 못한 곡들까지 들어보는 시간, 놓치기 아까운 행복들을 다시 모아보는 시간, 앙코르 오프닝 행복 조각 모음, 앙꼬 모음 준비했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바로 만나볼게요. 김성재 말하자면 투투 1과 2분의 1.

짧게 스쳐 지나갔지만 마음에 오래 남아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조금 더 깊이 공감하고 싶은 이야기들 다시 꺼내보고요. 아쉽게 전하지 못했던 노래들도 함께 들어봅니다. 흩어졌던 행복들을 하나씩 모아 다시 완성해보는 시간, 앙코르 오프닝 행복 조각 모음, 앙코 모음.

지난 수요일에서 극단의 날씨를 겪느라 몸도 둥글둥글, 눈도 착하게 뜨는 우리나라 동물들 이야기하면서 우리 7월에는 귀엽게 살자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6516님께서 귀여운 것도 좋지만 이번 여름 우아할래요. 다 이루어질지니, 우아한 여름을 보낼지니,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낼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번 여름 우아할래요 뒤에 푸하하하를 붙여주셨거든요. 이 푸하하하에서 이미 우아함이랑은 살짝 멀어지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더운데 우아함 차리려면 덧없습니다. 7월에는 뭐니뭐니 해도 귀엽게, 아셨죠? 근데 또 생각해보면 귀엽게 사는 게 맞다, 우아하게 사는 게 맞다, 그런 정답은 또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시원하게 푸하하하 웃으면서 여름을 견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차분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는 사람도 있고, 또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도 그 안에서 자기만의 즐거움을 찾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7월은 누군가 정해준 방법이 아니라 보기들만의 방식으로 가장 나답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결국은 가장 멋진 여름을 보내는 정답이겠죠? 노래 도경수 나답게 우즈 드라우닝, 윤하 사건의 지평선.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토요일 2부 코너 안고 모음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목요일이죠. 빛에 따라 다른 색을 내는 그림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어떤 환경이나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눴었는데요. 사실 우리 안에도 정말 다양한 색이 존재하죠. 뭐 예를 들어 회사에서는 굉장히 든든한 사람이었다가 집에 가면 애교가 철철 넘치는 애교 많은 딸이 되고 또 친구들 앞에서는 허당! 허당이라는 소리 드는 허당기 넘치는 웃긴 친구이기도 하고요. 어느 모습이 진짜고 어느 모습이 가짜가 아니라 정말 다, 그 모습 다가 나를 이루는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토요일은 그런 여러 색 가운데 조금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한 색을 꺼내기 좋은 날이 아닐까요? 바쁘다는 이유로 잠시 넣어두었던 나만의 색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나만의 색을 꺼내보면 어떨까 추천드립니다. 물론 투명 그 자체로도 좋고요. 준비한 노래 선미 보랏빛 밤 솔리드 천생연분 샵 텔미텔미

0: 베이비 꼬잡고 싶은 너 내 멀어지는 너 잡으려고 애를 쓰는 나 왜 도대체 왜 내 맘을 몰라 그렇게
1: So tell me now what you gonna do I'll take it back in time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토요일 2부 코너 안고 모음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월요일날 러브버그 이야기로 문을 연 적이 있어요. 러브버그 이름은 참 로맨틱한데 둘이 붙어서 날아다니는 모습은 솔직히 편한 풍경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조금만 다르게 해서 짜증으로만 느껴졌던 상황, 짜증으로만 느껴졌던 것을 약간 다르게 보면 어떨까요? 라고 추천을 했어요. 실제로 러브버그, 사람 물지도 않죠? 낙엽을 분해해서 흙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익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실 날아오면 놀라는 건 어쩔 수 없죠? 러브버그를 좋아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저도 놀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 하나, 이야기 하나가 생각을 조금씩 바꿔주듯이 일상에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일을 만났을 때 다른 이야기가 숨어있을 수도 있겠다 하고 한 번쯤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러브버그 그래도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래, 많이들 사랑해라 한번 웃어 넘겨보는 그런 여유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걸 미워하면서 보내기에는 이 여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쵸? 노래 세 곡입니다. 소란, 너를 공부해. 아이, 그래도 러브북을 공부하라는 소리는 아니었어요. 자, 황가람, 나는 반딧불, 태양, 나만 바라봐.

SBS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토요일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바쁘게 사느라 휙 지나간 행복한 순간들의 조각을 모아서 딱 맞춰보는 시간, 앙코르 오프닝 행복 조각 모음, 앙꼬 모음 여기까지 함께했고요. 마지막 곡으로는 포지션의 I Love You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뚜근뚜근!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일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26일 오픈, 0537522000번 IS동서.
4: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5: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6: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5: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6: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5: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7: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5: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8: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9: 주님의 영과 함께.
10: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11: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1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3번, 온 세상에 전파하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소녀입니다. 하늘거리는 시폰 커튼 사이로 펼쳐져 있는 시원한 푸른바다, 바람에 날리는 커튼 사이로 보이는 아름다운 정원의 꽃들, 생각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힐링 그 자체인 그림들, 화가 앨리스 달튼 브라운의 작품들인데요. 사진보다 더 사실적으로 자연의 풍경을 화폭에 담아온 화가입니다. 물이 떨어질 것 같은 푸른 하늘과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에메랄드빛 바다, 나무와 꽃들이 어우러진 숲과 정원까지, 이 뜨거운 여름날 우리가 가장 만나고 싶은 자연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푸른 바다가 펼쳐진 7월의 달력 그림에서도 이 여름의 푸른 메시지가 싱싱하게 다가오는 주말입니다.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소녀입니다.